동양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유행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우대 활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규식도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우리 뇌조직이 위축하는 많은 원인,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주로 콩팥이 허증이 심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조직 위축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오고 또 뇌조직이 위축이 오는 원인 심내혈관 질병이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병들이 원인 역시 콩팥이나 간이 나쁜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 콩팥이 나쁜 원인은 또 주로 우리 비위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 역시 콩팥이 손상 오고 콩팥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근뇌보신환은 이런 모든 질병이 우리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쓰게 되면은 그냥 임시구급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가 다 좋아지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음양평형이란 무슨 강경화 복수요, 뇌독증요, 신염요 뭐 이런 병처럼 심하게는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음양평형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신염이 허리가 아파, 소변이 잦어, 뇌조직이 위축어, 심장열이 세지고 다 이 음양평형이 깨지면서 특히 콩팥이 음기하고 양기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노는데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장기가 주로 콩팥입니다. 콩팥이 음기가 부족하면 간열이 세지면서 저래 심장열이 열을 받죠. 간열이가 뻗칩니다. 주먹 같은 게 구불구불 올라오는 사람, 맹치금 밑에 와서 답답하게 막히는 사람, 이게 다 간열이 올리솟는 겁니다. 갑상선결절, 저담, 목에 와서 인후염, 그 다음에 머리가 항상 오리버리한 거, 다 이 간열이

0: 씻는데 간열이 씻는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기가 허한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음기만 허한 게 아닙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네.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네. 네, 제가 건지버시 하나 먹고 있습니다.
0: 네.
2: 효과 좋습니다요.
0: 네.
2: 제가 저기 오지름증이 저기 혈압이 높고 예, 오지름증이 심하고 그리고 경력이네 없고 짜증이네 아이고 그리고 또 이 저기 콩팥이 나빠가지고 제 소변이 영 불편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이거 먹고 소리 지금 예, 많이 났습니다.
0: 네.
2: 저기 혈압이 없는 잘 되니까 예, 오지름증도 많이 났고 경력이 좀 많이 들어서 예, 심장이 그리 떨리고 놀라고 이랬더니 이게 좀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네. 그리고 예, 장음이네 자지만 대낮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도 저지나게 조금 장음이 그 다음 다시 깨남 장이 못 든단 말입니다. 그럼 그 꽃이 밤 순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그 증세 지금 많이 나서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밤에 일어나면 예, 지금 원래 일어나면은 다시 그래도 저기 장이 든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랬거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증세 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네. 이것도 좀 영향 좋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 막
0: 주변 비뇨기계통 방면에서는 골가 비뇨기계통 방면에서 이 약이 효과를 좀 빨리 본다 보셔나는 약이 되나
2: 예 약이 어떤 저기 먹어보니까 이게 큰지 약장에서 만든 약이고
0: 네
2: 이래나 그런지 다른 약과 확실히 좀 효과가 다릅니다.
0: 맞습니다. 산동 의지호 제약공장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아보주는 약이고 예, 제약공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약종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싼 약이 다 들어가서.
2: 예. 그래나 그런지 효과가 확실히 다릅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약이 하도 효과가 좋고 내 몸이 맞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서 좀 약은 마야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맞습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렇게 우리 음기라는 거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기하고 양기는 꼭 평형을 이루어야 되지 어느 한 가지가 더 세거나 어느 한 가지가 모자라면 우리 오장육부가 다 고장이 납니다.
1: 네.
0: 양기도 그렇습니다.
1: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3: 예, 저도 건네보신 하면서 한단다.
0: 네.
3: 저는 한 반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3: 이거 먹기 전에는 이, 제 이 경력이 아무 없고, 이, 그 다음 이 좀, 이 신경 쪽이 좀 물난 그 증상으로 이, 자관 잠도 잘 아요고, 심장이 계속 후들후들거리고, 이, 잘 때문에 식은 땀 자꾸 흘리고, 꿈이거든, 밤 꿈기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머리가 그저 빠개질 정도로 그저 아프고, 이, 경력이 하나도 없고, 이, 이 소변도 자꾸 거품이 나가고, 이,
0: 네.
3: 자관이 여러 가지로 용심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네.
3: 예, 그래도 약을 많이 썼는데, 청약도 먹어보고, 광고약도 먹어보고, 자관님의 생각에도 좀 이 신경 쪽이 같아서, 이, 이리댄디에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 못 보다가 이 근래 보신 하나 이거 들어보고 빨리 이게 적합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선택해 먹었는데 진짜 이 선에서 말하던 이 증상들이 이게 다 지금 해결 범식하고 있습니다.
0: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그런 증상에 쓰게 되면은 바로 효과 보는 약입니다. 약이.
3: 이 수선이 이 잠을 못 자고 가슴이 후들후들거리고 식은 땀이 자꾸 나고 이래된 게 이 증상이 네. 해결되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잠을 잘 잡니다.
0: 맞습니다. 예.
3: 이래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됐지 한기 혈압 조절도 잘 되지 밥도 맛있지 소변이 거품 나가는 게 그 증상도 없어지지 그리고 이 아래는 춥고 이 우인도 덥고 이래 됐단 말입니다. 수위도 굉장히 좋습니다.

0: 차도 지나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발이라 이 땀이 날까 합니다. 발이 그냥 시려워서 예.
1: 그거 아주 야. 좋은 일입니다.
0: 예, 나가 예, 나가 이래 다니려도 예, 나무 신이란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것 있는데 난 두꺼운 양말에 두툼한 신신어도 한 거를 30분 있으면 발이 막 시려지는 같은 게 그러면 또 감기 오는 같은 거예. 아 진짜 네. 용 힘들었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발에 땀이 난다.
1: 늙음하게 그런 사람들 욕 많습니다. 특히 이 버스랑 기다릴 때 보면 알깁니다. 밥이 싸, 발이 싸 얼어서 떨어지는 것 같죠.
0: 예.
1: 이게 쓴 양시란 말입니다. 양기가 허하고 위는 마르고 아래는 냉하고 샹러시아한이라고 하는데 그 약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그 증상들이 차츰차츰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0: 예, 진짜, 예, 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약방에 가서 또 약도 이거, 그래도 그 미환이 또 비가 또 이 약한 것 같아. 가슴 계속 더부르고 한 게, 그래서 이 심장에 간에 심장약도 먹어봐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가슴이 더부르고 하던 게 증상도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다 말입니다.
1: 예.
0: 비가 도와주는 것 같아 합니다.
1: 예.
0: 예. 그래, 이 몸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 계속 이도 계속 배달받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1: 네.
0: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0: 예, 예 우대할 때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예, 예,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제 본처럼 예, 심장병과 해서 심장약을 그리 썼는데 아니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 아주 흔하게 듣습니다. 예. 심장병이 오는 원인 다 이 주로 콩팥이 음기가 허할 때 심장열을 끄지 못합니다. 예, 우리 중에서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명입니다. 예.
2: 네.
1: 신선부조라는 게
2: 예. 양분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권위보수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녹달 썼습니다. 동맥경화침에서 머리가 항상 흐릿허분하고 맑은 날씨 보시면 거기다 혈압조절이 매각 차가에 50, 90이 막 차가 많아서 그런 말이 막 터지는 것 같고 손발이 지리고 그리고 소배 잡담을 실수할 때도 먹고 돈만 쓰시면서 빙체에 갔다가도 채소를 못 가져올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도 차례 선생님 강의 듣고 권예보수 안 치고 지금 하나하나 소식되고 있습니다. 돈만 쓰시면 게 지금 그게 생각이 또 하나하나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하고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조절이 지금 내가 차가 그리 많던 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자고 그래 입안이 쓰겁던 게 많이 꾸려지고 예. 소화가 안 되던 게 예. 소화가 잘 되고 손발이 지금 따뜻해오고
1: 예.
3: 예. 그래 얼마 좋습니까? 이래 좋을 때 아예 대달 받아서 좀 단기적을 쓸까 안 해서 그래 전화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할 때 있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심장약만 계속 써도 효과 못 봅니다. 심장열이 세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었단 말입니다. 쓴 인식. 콩팥이 극도로 음이허한 사람들 보면 심장열이 세지죠. 우리 중에는 오행학이란 게 있죠. 예, 음양 오행학. 이거는 우리 5000년 역사의 중국 중의학에서의 철학입니다.
2: 네.
1: 무슨 말인가?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4: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이버스만을 먹고, 여러모로 효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1: 네.
4: 나는 기억력이 어째 그런지, 이전에는 그리 말한데, 좀 더 나아지면 기억력이 미네 나쁘지. 에이, 무슨, 집에다 열쇠 놔두고 집 밖에 나가면 몇 번인가, 저는. 그랬던 게 이거 먹고서 지금 내 이거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그런게
1: 요즘에는
4: 예. 기억력이 용서하고 골이 더 거뿐한가? 이제는 항상 그 골이 굴이 더번하고 무슨 골소리 무슨 있는 것 같은 그런 간다. 지금 그 증상 없으니
1: 야,
4: 이 약이 써봤다. 그래 나는 또
1: 머리 정신 나죠.
4: 정신 난다 지금. 예.
1: 예.
4: 그리고 또 혈압이 높더니 혈압 조절도 안 됐더니 지금 의심하지 못해서 혈압 조절이 되는 이야기.
1: 네, 자연적으로 혈압 온정되는 겁니다, 이야기.
4: 그리고 난 또 저녁 수업에 사다가지고 소리 건받지 않으려 나쁘겠지. 그래서
1: 네.
4: 내가 한 10번씩 나가던 게 지금은 그래서 한 번이나 나가나만 없다,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잠은 지금 잘 잡니다. 지금 잠 못
1: 잡아요. 또 잠은 잘 잡으면 혈압약을 한 절반 끊어도 혈압이 온정됩니다.

0: 지금 그 사람이 매일 먹은 요새는 그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요래 먹습니다. 그거.
1: 네.
0: 그놈 아이들지, 뭐야. 그래서 내 너무 효과가 효과다. 우리 오빠의 주민이, 우리 오빠는 야, 저 요즘 비대가 있어. 이 나쁘답니다. 오빠도 나빠서, 예. 항상 그 저 요즘 비대가 있어. 이렇게 사별이 그, 뭐, 어느 때는 막, 해봄 일곱 번, 여섯 번 나왔대. 다 따오고. 그리고 또 많이 잘 떨어진다. 무슨 무슨 비대가 들어간다. 조금 떨어지면서 시원하게 나가죠. 또 소변당이 어떻게 작은지, 그리고, 그냥 잡은 줄 때는 짜릿짜릿 저리더라도 그 감이 난답니다, 별로.
1: 네.
0: 그래서, 그러는 게, 이 그래서 우리 오빠는 이거 지금 밥 시켰다고. 내 효과 좋다고. 내 삶이 다 썩어지 마. 이게 이렇고, 저렇게 참, 우리 오빠도 삶을 굉장히 멋있습니다. 기억력이란 게 미녀 없지. 기억력은 뭐, 영입니다, 와를.
1: 네.
0: 하나의 것은 뭐, 엄마 말 한 말도 자꾸 몇 번 물어보는지 모른다. 10번 더 물어보. 그래서 이거 삽시라고 내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받아라, 나도 받아라 받고, 우리 오빠도 받아라 받아 계속 쓰다 보냈다.
2: 전열선 비대 있다, 신염이 있다, 방광염이 있다, 녀도염이 있다, 소변 볼 때 저리다는 건 이미 염증 상태 있는 거 말합니다. 이게 진화람 들어가나서 이런 비뇨기계통 질병에는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특별하게 그 소변이 저리고 작고 소변화암에서 염증 거성이 있던 분들 이 약 쓰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집니다.
0: 예, 이번에 활동이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둘이 다.
2: 네, 맞습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예,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이래서 콩팥이 음기가 허하게 되면은 이 콩팥이란 건 우리 오행학에서 수입니다. 물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은 화입니다. 이 심장의 열은 반드시 콩팥이 음기가 세서 이 생리 평형을 잡으면서 음과 양이 평형 잡아야 되죠.
3: 네.
2: 근데 그게 아이 되는 사람들.
3: 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4: 저도 지금 근육 보상하는 일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2: 네.
4: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당함이라 할 때 조금 안에 들기 바쁘다만
2: 네.
4: 대부분 기억력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죠. 뒤에서 소리 나고요. 그 다음 다리도 자꾸 거의 각혀난 것처럼 그것도 뺀다. 막 시큼시큼한 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 쓰면서 자성한 게 벌써 머리 신경 이등상에 이게 제가 온정되더라면
2: 네.
4: 제가 온정되면 머리 신경 게 없어졌다면 됐다. 이거 네. 체력을 아마 그냥 딱 그래. 그리고 또 뒤에서 손나된 게 또 이게 다음 다 오고 뒤에 또 손나된 이것 때문에 어쨌든 하나하나 없어지게. 그리고 이가 또 소화가 이름 다 되더라면
2: 네.
4: 어쨌든 이게 이게 한 가지 아까도 이 몇 가지 이게 지금 마사지 남아 있으면 쓸데없는데 아직 남아보죠.
2: 네.
4: 이제 얼마 했는데
3: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최선숙 작사 엄밀한 작곡의 둥글둥글 살아갑시다입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꿈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는 응원의 노래입니다. 남녀 사연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입니다. 누군가의 앞길에 그리고 레리 나 자신에게 환한 꽃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 설렘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겼습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관석 작사 최하산 작곡의 금수강산 장배산입니다. 비단에 술을 넣은 듯한 장배산의 절경 그리고 그 깊은 산맥처럼 굳건한 기상을 드러낸 노래입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학중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노래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니다.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이 그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사람 숨쉬는 그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담현 작사 리하 작곡의 귀향길을 소개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펼쳐진 익숙한 풍경,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누구나 품,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을 잔잔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김몽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스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기

수를 사용을 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 혈배강, 새로 승급한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테 혈배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과계에 직접 황진수한테 혈배강, 이, 다 썼습니다. 황진수한테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황진,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를 갖다가 쓰리. 그 다음에 수안타이, 그러니까 혈전.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혈전을 녹이는 이런 타이. 타이란 게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 예, 이런 형식으로 나왔대서 황진수안타이란 이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혈배강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죠. 혈액이 과부렐로 깨끗해진다. 그리고 혈액이 과부렐로 건강해진다. 이런 걸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황진수안타이 쇼베캉 이래 쓰게 되면 예, 우리 딸로 뭐 아스피린 이런 타딘가이라미에 딸 잡술 필요 없습니다. 천연 중약제를 가지고 서리 예, 거기에 500도든 작은 분자로 나와서 전문 혈절을 녹여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서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화학성분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서약은 꼭 간에 가서 해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간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게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승급한 황진수한테 쇠백항은 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强强联手랍니다. 예, 그래서 약 처방이 엄청 잘 됐죠. 모두 45가지 이런 중약제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공농 주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과계 직접 쓰여진 겁니다. 일단 황진수한테는 그 공농 주치가 뭐라고 썼는가? 부치호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치호쉐 여기 안에 약 처방 본다 할 때 팔진탕이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빠전탕. 빠전탕이란 뭐인가? 기실은 기를 보충해주는 四君子汤이란 게 있습니다. 四君子汤에 이거 잘 아십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四君子汤 이것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四物汤이란 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래서 결합돼가지고 소리 우리 뭐라는가 빠전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병을 치료하나 제일 기초가 뭐인가? 먼저 기와 혀를 집중적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기, 혀를 어떻게 보충해줘야 되는가? 기질은 고대로부터 딱 기를 보충해주는 四君子汤하고 피를 보충해준 四物汤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四君子汤은 주약의 당삼

수술, 불용, 출간처. 이 네 가지 약재만 딱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四物汤이라는 거는 당귀, 川芎하고 그다음에 白芍, 그다음에 숙지 들어갑니다. 属地黄이. 그래서 이런 발진탕이 들어감으로써 기초를 잘 닦아줍니다. 그래서 부양황후탕 들어갑니다. 부양황후탕은 우리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이 공농주치의 취풍화단. 그러니까 우리 중풍 걸린 사람들이 몽땅 중풍이라는 통째가 이 기실은 중에서 말한 말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뇌출혈, 그 다음에 渐둥증, 그리고 또 우리 파킨슨 증상, 뇌위추, 그 다음에 뇌경색, 장시식 노경, 이거 몽땅 통틀어서 우리 중풍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 이거는 몽땅 경락 혈관 그런지 화 단, 그러니까 가래가 뜯겨가지고 전달이 잘 안 돼서 나타난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용 위치쉬쉬위를 했습니다. 기가 허하고 어혈이 생긴 데 쓰이고, 그리고 풍탄주로, 그러니까 바람하고 가래가 우리 경락을 막아놔가지고 나타나는 중풍, 중풍탄환. 그러니까 우리 중풍 걸려서 침대에서 일어 못 나서 탕화에 됐거나 대소변 받아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반신불수 치료해야 된다고 딱 썼습니다. 그 다음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간 거 거의 완시인. 그리고 단성치구이, 그러니까 가래가 너무 우실 차지해서 기를 많이 상하는 이런 증상, 말하자면 언어장애,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주시후종, 그러니까 발목이라면서 붓기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行步艰难, 이 걸음걸이가 영 힘들거나, 그 다음에 筋骨疼痛, 힘줄 뼈가 아파나거나, 그 다음에 손발이가 手足俱乱이라 했습니다. 손발이 꾸꾸대는 이런 현상이, 예, 경련이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면서 风潭主로 이거 본다 할 때 그 대표적인 처방이가 반샤天마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약방이란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에 반샤天마완 처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탄주로 생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하면 자꾸 가슴이 답답해나고, 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또 자꾸 가래질하고, 예, 그 다음에 기침 세게 하고 헐떡헐떡대고, 또 뭐 그쪽에 무슨 이물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넘거도 넘어가고, 배짜에도 잘 배타앉지고, 예, 이런 거 허우중 이우간이랬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음식을 막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럴 때 개끼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지가 마모교는 이런 현상이, 그 다음에 입력알로 자꾸 춤을 질질 흘리는, 이거는 예, 처방이가 첸정산에 속하는 겁니다. 첸정산이란 건 첸, 무슨가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죠. 정, 그러니까 비뚤어진 거 끌어당겨서 제 위치를 돌아가셔와준다. 이래서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처방입니다. 이 첸정산이란 게. 그래서 이 첸정산은 주약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신경 방면에 파괴돼가지고 서리 이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비뚤어 올라간 걸 잡아당겨서 제자리로 돌아가셔와주는 이런 처방이죠. 그리고 또 반신이가 잘 말해 들어서 이 바리람이 꼬부라들고, 그 다음에 닭발 손 다 대버리고, 이거 폐주는 이 처방인가 첸정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양황후탕, 이제 제가 비뚱 말씀드렸는데, 이 부양황후탕은 이게 중풍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예, 반신불수람이 당화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아마비 증상이, 어째서 부양황후탕이라는가. 부양은 아시죠? 양기를 보충해준다. 이런 게죠. 황후란 건 뭐인가? 우리 사람 놓고 말한다 할 때, 오른쪽, 왼쪽 발다리를 본다 할 때, 오른쪽이 50%, 왼쪽이 50%,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0%, 50%가 다 각기 있다 할 때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 댕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한쪽 편에 50%가 지금 모자라진다 할 때, 그러게 되면, 반신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게, 환우란 겁니다. 그 나머지 50%가 지금, 잊어먹은 거, 다시 찾아준다, 이래가지고, 부양황후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양황후탕 이 처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 반신불수를 치료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반샤天마완은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입력알로 춤을 자꾸 질질 흘리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어지럼증이 자꾸 나거나 이걸 치료하는

0: 동시에 주요하게 반사 테마와는의 비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습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화단시풍, 가래를 녹여서 내보내주면서 마음속에 이런 바람을 없애준다. 그래서 이런 펑탄, 펑탄상로, 그러니까 바람하고 가래가 우울로 올리밀면서 많은 분들이 상热下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에는 막 열이 나고 아래는 막 차갑고 이게 다 온몸에 열이 다 우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거 펑탄상로 이걸 해결해주게 되면 일단 그 반샤테마완 이 처방이가 직접 어지럼증한 증상, 머리 아파한 증상, 그 다음에 사지가 마모기 온 증상, 배가 자꾸 짱해 나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변이가 물은 대변 자꾸 보거나 설사 자꾸 하거나 목에 가래가 점점 많아지거나 이걸 해결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승치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래가 너무 우세를 차지한다 할 때, 이 가래는 그 목, 깨거나 기관질로 이래 뱉다든지는 가래만 가래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합니다. 몸속 깊은 곳에 어디나 다 가래 낄 수 있습니다. 가래란 게 습기하고 한기가 한데 결합하게 되면 가래란 게 자꾸 생깁니다. 깨미 가래는 경락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혈관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신경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래가 많게 되면 기가 많이 상합니다. 치, 쿠이를 했습니다. 예, 쿠이순. 이렇게 되면, 여기면 대표적인 처방이가, 류준즈탕. 아까 제가 스준즈탕 말했죠. 거기에다 두 가지 약재를 결합해서, 거기에 그 전피하고 반샤가 들어갑니다. 이거 결합해서 류준즈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류준즈탕하고 알천탕, 이 두 가지 처방이가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녹여주면서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가래 우세를 차지한다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꾸 기침하고 가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래가 시터형 가래 나오지 않으면 진득진득한 가래 나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가래는 쉽게 뱉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런 현상이 아침이면 보통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나고, 그 다음에 완피란 것만인가? 완, 위완이라는 뜻입니다. 위. 그러니까 위 끝장에 비란 거는 땅땅한 게 뭐 붙어 있다. 땅 그게 뭐인가? 기실은 그 우리 조선민족들이 말하는 적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죠.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는 이때까지 해제랑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전에 또 뭐인가 방진산 타이라는 것도 또 이제 먹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 정말 방화제가 좀이 신나서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양사이 계속 그래 아파도란 말인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는 공부남도 그게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마술사 그게 있으면 그게 사람들과의 이것도 없다가 자꾸만 어지럼피 오고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 이 발다리 이제 갈다 힘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통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좀 뭔가 이 말하는 것도 있잖아 이게 좀 어떤 때는 뭐랄까 좀 덤덤하고 예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다리도 그래 아프고 이 그리고 또 이 좀 뭔가 복귀고 네. 이래가지고 쓰리는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이래 먹은 게 효과에 좋더란 말입니다. 근데 걔는 이게 진짜 이 저는 이걸 약별로 댕기에서 만든 제품이었어 이렇게 썼구나 하고 썼는데 계속 먹고 한 게 있나면 이게 그러니까 약이 끊어지고 뭐 먹었니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거나 이것도 어떻게 또 싸먹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 혈액단까지 그다음 그 친구도 또 뭘까 같이 못했다 마음다 깨끗이 제가 친구도 또 이게 받고 예. 그래 이게 뭘까 이렇게 이런 효과도 있고 이렇게 전약인데 오가니 먹지 못하다요 항상 좀 언제 뭐 이거 또 다시 또 먹을 수 있겠는가 한자의 멤버도 이렇게 이야기 또 출시되고 하니까 예, 좀 따서 먹다고 그랬잖아요.
0: 이번에 우리 장창 랜서의 혈배강하고 네. 황진수산타가 결합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타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빵콰를 녹이고 그 다음에 그 혈전도 녹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중풍 반신불수 언어장애 네. 예, 이걸 탕화된 사람들 회복되는 이런

0: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여기 매 35가지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쉐베캉은 7가지 이런 약재가 결합돼서 전문 우리 심장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값이 올랐습니다. 약이가 45가지 약재만 들어갔기 때문에, 예, 엄청 큰 처방입니다. 그래서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값이 올라서, 예, 이번에 한 세트가 980원으로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활동합니다.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120일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10세트 참가하는 분들 좋습니다. 그럼 8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혈배강 또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오늘 결정하는 분들.
1: 예. 예.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1: 예.
0: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이 설명서, 이 설명서만 말아도 시간 오래 먹습니다. 우리 엄청 이건 약이 큰 처방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목에 이렇게 가래가 딱 걸린 것처럼, 호밍이라는 게 뭡니까? 호흡할 때 자꾸, 가라랑가라랑 소리나는 이런 사람들이 숨이 차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맥이 없고, 예,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예, 말할 맥도 없고, 예, 땀을 세게 걸리고, 예, 이런 데 좋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오늘도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가정에서는, 예, 우리 내외가 다 혈배강 쓰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3: 혈압이 다 정상이고, 예, 이전에 그, 혈압이 장애가 폐를 끊는지를 알아고.
0: 네.
3: 이 약, 이 혈배강을 쓰고 있으니까, 예, 다 좋아졌습니다. 다 정상이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특히 우리 남편은 심장 조절을 하라고서 병원에서 이제 하라는 거 선생님 가서 보이고에 혈배가 없으면 까탈 이롭다던데 지금 좀 까탈 이롭습니다.
0: 네,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3: 예, 매우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게라 특히 우리 친척 아즈바이는 중풀이 와서 손이 억울하지고, 예. 그 다음에 말도 발음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용 고사세이 했습니다.
0: 네.
3: 그래 이 황진산 타이르 목구슬이 그때 혈전 녹여져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는데 몇년 전에 공장 측에서 생산 못해서 못 잡수게 됐죠.
0: 네.
3: 그래 용 아쉬움에 그냥 냈는데 언제 오는가 이래 그냥 여지껏이 그랬던 게 이번에 이 황진산 타이가의 정말 혈배관과 같이 이래 제조돼가지고 두상이 같이 제조돼가지고 이래 한다니까 용 좋아합니다. 이번에 밀크는 활동에 참석하겠답니다.
0: 이번에 밀크는 활동이가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그 혈배강 10곽을 또 더 증송해 드리고 그 다음 침구 12번 또 따라갑니다.
3: 예. 예, 이게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용진의 황진산 타이가 한 건보다 더 귀중하고.
0: 맞습니다.
3: 모든 게 다
0: 그렇게 이름이 나온 게
3: 넌 아낄 게 있으니까.
0: 네, 예.
3: 이게 혈압이 다 우리도 남편이 하면 다 좋아지고 이럴까, 이 혈배강 많이 좋은 게 없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선생님은 정말, 박 선생 같이 회전 약을 알선하고 특히 황진산 타이가 이번에 예, 제조돼서 같이 이래 판매되고 있을까나 소모 중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0: 그렇지.
3: 선생님, 네. 예, 이 좋은 세상에 어째서나 신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선생님도 모든 면에서 신체를 앞에 놓고 수리 수고해 주시면
0: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더나까나 우리 그 항상 이 식욕불진, 밥맛이 없거나 예, 이런데 단성치구에 여김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 땀을 세게 흘린다. 가만히 앉아서 땀 줄줄줄줄 흘린 사람들이 겨울철에도 땀 자꾸 흘린 사람들이 이게 다 심장이 나빠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 또 혈배강이라는 이런 처방이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4: 이건 여러 달 썼습니다. 이약 쓰기 전에 내게 명품도 하겠습니다.
0: 네.
4: 계속 정신이 나고 울음증이 심하고 밤에 가슴이 침침하고 해서 안공환을 계속 먹기도 했습니다.
0: 네.
4: 맨 중요한 게 이거 눈이 비틀어지고 밥 먹을 때는 밥이 이걸로 되게

0: 나오고 했습니다.
1: 네.
0: 우리 실배관 쓰면서 선생님 친구 같이 했는데 이관이 좀더 나와 됐습니다.
1: 네.
0: 예, 친구 선생님 어찌 잘하시는지 전 연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실배관 쓰니까나 밤에 예, 심장이 답답하면서 잠이 안 오던 게 지금은 잠은 너무 잘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1: 네.
0: 그리고 우울증이 계속 있었는데 우울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래 약의 효과 좋아서 이번에 들어온 약이 황진산타이라고 들어갔다니까.
1: 예, 예. 결합된계입니다. 예.
0: 예, 예. 이름만 들어도 이게 흥분됩니다.
1: 아, 예, 예.
0: 예, 이미 혈배관 먹고 많은 효과를 봤는데 이렇게 좋은 약재가 또 들어갔다니까. 돈이 없어도 거슬래도 또 사서 써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거기 그 공농수치 입관원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중풍을 해서 탄화해 왔거나 이걸 치료하는 이런 좀 전문 이런 그 공농수치에 다 썼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보험약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혈배강 처방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단연간 임상 실험을 거친 뒤에 보게 되면 예.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되죠. 예? 혈압약을 잡사도 자꾸 온정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는 이외에 그 혈압이 올라갈 때 직접 혈배강 두 알 더 잡수게 되면 예, 혈압이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리 쭉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혈전을 녹이고 한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혈압이 내려오고 한방면은 또 우리 이번에 그 황진수한테 여기에 피를 보충해준 스우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피를 한쪽으로 보충해주면서 게다가 우리 혈압이 높아지는 근본 원인 기실은 머리에 피 공급이 아니 되기 때문에 사람 본능적으로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서리 모든 혈관을 쫄아지게 하면서 그런 데로 혈액순환을 보내준다. 이런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실은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건 결과인데 원인을 꼭 따져줘야 됩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뭐 해줘야 되는가? 심장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 공급이 잘 된다 할 때 이 머리의 것이 피를 잘 공급해줍니다. 우리 항상 우리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중풍이라는 뇌경색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신전투를 하면 심장이 다 정상으로 띕니다. 예, 그런다고 소리 심장이 이롭다고 말합니다. 기실은 뇌경색이라는 사람들 심장이 이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보게 되면 항상 매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예, 이래 뛰다가는 중간에 서거나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서는 건 뭐라는가? 중에서는 지혜 따위 마이랍니다. 지혜 마이하고 따위 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간에 서는 게 규칙적으로 서는가? 개체는 불규칙적으로 서는가? 어쨌든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는데 자꾸 선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주요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머리에 피가 충족하게 보내줍니다. 심장이 만약 맥이 없게 뛴다 할 때는 머리에도 충족한 피가 올라 못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피가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심장부터 제대로 뛰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공농수치에 명백하게 마이웨이 지혜다이 예, 이걸 치료해 준다고 딱 썼습니다. 지혜마이 따이마이 그 다음 매기가 미약한 거 이거 다 해결해 준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하나씩 뛰다가 중간에 선다 할 때 선 순간 머리에 그만한 피를 공급 못합니다. 이래면 사람 본능적으로 또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심줄이 빨라지거나 개체면 혈압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우리 혈압약으로 혈압 낮추는 거는 거기서 혈액 공급을 해주는 거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확장하거나 리뇨제를 써가지고서 압력을 덜어줍니다. 그럼 그 당시는 별로 혈압이 내려간 것 같지만 심장이 뛰는 건 그건 회복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피 공급해주는 건 근본상 못해줬죠. 그러나 약효과 지나간 다음에 또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을 온정시켜주자면 예, 이 황진수한테 혈배강 딱 써줘야 되죠. 그래서 혈배강 본신은 공동주치 심줄이 고르지 못하다 신저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自汗乏力 땀색이 흘리고 맥이 없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해 나고 관심병 치료해준다. 심장의 기가 모자란 걸 해결해준다. 그 다음 이치 성진 중요합니다.

0: 기를 도와주면서 성진 진액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심장이나 나쁜 사람들 보통 목이 마릅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뭐 당뇨병 환자들도 다 이렇게 심장병이 다 있습니다. 목이 계속 마라는 건 다 진액이 모자라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 맥동, 오미자, 예, 그다음 울금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빨리 그 진액을 보충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황진산타의 처방을 본다 할 때에 35가지 중약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황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당삼 들어갔죠. 당귀, 그 다음에 川芎, 赤芍, 예? 또 숙지, 단삼삼칠. 단삼삼칠은 우리 평상시에 그, 수셔주신활도 그렇고, 예? 수셔주신활은 보통 그 김에 천궁 들어가죠. 여기 김에 川芎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단선띠활. 우리 심장이 막 바쁠 때는 단선띠와 인차, 혐티다 물지 않습니까? 그럼 인차 소화제. 여기만이 단선 삼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 들어가 있죠. 뉴시는 무릎 관절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슬은 혈압을 낮춰주는데 엄청 좋은 겁니다. 우리 열이 다 우울로 올라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다리를 매긴하게 하는데 우슬이 제일 좋은 겁니다. 캔마 들어갔습니다. 캔마는 중풍 환자들의 처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엄청 비싼 약이죠. 그리고 짱찬 들어갔죠. 저장찬. 예, 짱찬이라는 건 이게 다 동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꼭 저어야 됩니다. 저어하지 않게 되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고려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전갈. 네? 그리고 꼬우텅. 꼬우텅이라는 약재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 그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귀에 소리 자꾸 나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러니까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는 뭐라는가 귀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귀를 가는 그 신경 거김에 가래가 꽉 차서 그런 겁니다. 그 귀 거김에 가래를 전문 빼내는 처방이가 그 약재가 꼬우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푸즈, 백부자에 이 부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저 저짝에 부자인가 하는데 그 부자가 백부자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 약의 그 크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자는 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자는 주요하게 우리 중풍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진저 들어가고 띠롱. 네, 아시죠? 띠롱어는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재를 깊은 곳에 것이 특히 혈관 안에 것이 이끌어가는 이런 게 엄청 좋은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장. 원작 위외.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섬금산 아래에 이르러 보니 여기저기 붉은 핏자국이 보이었고 새로운 무덤이 적지 않았다. 새로 파올린 흙을 부어 금방 만든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런 전경이야 여러 번 보아왔지만은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려났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서서 강서와 복건, 호남의 손, 농민의 아들, 딸들의 죽음을 묵묵히 슬퍼하였다. 산옥 위에는 초가집 세채와 루산관이라고 쓴 돌비석이 덩그렇게 서 있었다. 그 앞 산비탈은 온통 귀주군대 병사들의

0: 시체로 빼고 가야 한다. 군용 물자들도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비탈에는 군관의 가마가 찌그러진 채 버려져 회색 문빨만 바람에 이리저리 펄럭거리고 있었다. 곁으로 들것 하나가 지나갔다. 부상병은 회색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지나간 들것이 갑자기 뚝 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모주석 동지, 주부주석 동지, 주총사령 동지.
0: 다가가 보니 3군단의 젊은사 정치위원 주병이었다. 그는 사정치위원으로 있다가 부대를 개편한 뒤부터 团정치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얼굴이 백지장 같았다.
2: 주병이로군.
0: 모 대동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2: 상처는 좀 어때요?
3: 괜찮습니다.
0: 주병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너무 앞장섰던 모양이군. 그렇지?
0: 주병의 성품을 잘 아는 주울래가 다정하게 물었다.
2: 버릇이란 말이야.
0: 주덕의 타박에도 주병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뒤를 따르던 호위병이 속상한 듯 입을 열었다.
4: 오늘 아침 오른다리가 총에 맞아 못쓰게 되는 바람에 제가 들것을 불려왔는데도 한사고 들것 신세를 지지 않고 흑심여에 엎드려 그냥 전투를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야 들것에 올랐지요. 아무래도 다리를 부린 것 같습니다.
2: 적들의 반격이 그쳐는 듯한데 내가 어떻게 물려선단 말입니까?
0: 주병이 눈을 흘기야. 왕가리는 이번 싸움에 가진 것을 다 밀어넣었다. 은전이나 앞현 쉰양으로 돌격에 참간 병사들을 독려하였고 기관총으로 병사들 뒤를 겨눈 채 전투를 지휘하였다. 백군 영장 한 사람은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병사들을 내몰았다. 다행히 홍군 특등 사수가 적의 지휘관만 골라 쏘아 눕힌 덕분에 손쉽게 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 호위병은 흥분해서 산알의 웅덩이를 가리키었다.
4: 저기 보십시오. 채찍을 휘두르던 자식이 지금 저기 누워있지 않습니까?
0: 그 손가락 방향을 따라 내려다보니 웅덩이에 정말 웬 뚱뚱한 놈 하나가 사지를 쫙 벌리고 너부러져 있었다. 들것이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은 주병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자꾸만 주울래 쪽을 힐끔거리었다. 주울래가 눈치를 채고 다가갔다.
2: 주부주석 동지, 지난번 상강에서 동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리등한테 갇혔을 겁니다. 이번 싸움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동지들한테 짐만 지우게 됐습니다.
5: 그런 생각 많아요. 어찌됐든 우린 동지를 꼭 데리고 갈 겁니다.
0: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은 들것이 산 오기를 지날 때까지 눈으로 바랬다. 멀리 바라보니 푸른 산들은 겹겹이 물결치고 있었고 가물가물 지는 태양은 마치 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마냥 무산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덕은 모대똥이 생각에 잠긴 채 꼼짝 않고 앉아있자 웃으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었다.
5: 연지, 시를 짓고 있는가 보군.
0: 모대똥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5: 그래요, 몇 구절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읊어보십시오.
0: 주올레가 부축해왔다. 때마침 기러기가 떼를 지어 기룩기룩 울면서 루산관 하늘을 날았다. 모태똥은 마음을 가다듬고 짙은 호남 사투리로 시를 읊었다. 서풍이 맵잔데 먼 하늘에 기러기 우러예고 새벽달 차갑구나. 새벽 달은 차가운데 말바꿈 소리 차지러지고 나팔 소리 목매여라. 험난한 루상관 절벽 갔다 말라. 오늘 성큼성큼 다시 넘노라. 다시 넘노니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주덕이 뜻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라는 두 구절이 아주 철량나고 비장하군. 그래요, 기백이 살아있는 시입니다. 졸래도 맞장구를 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이 쪽에서 전동 소리 같은 포성이 아스란히 들려왔다.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모 대똥이 일행을 다그치며 일어섰다. 장군은 장군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한 장군은 가진 수단으로도 배전의 국면을 만회하지 못하고 다른 장군은 함정에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함정에 빠진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마다 쓰라림이 있다. 조리성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동공사와 비례석 일대에 보성이 쿵쿵 울리었다. 귀족군대 배잔병들이 꾸역꾸역 밀려오는 통에 준희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몸집이 큰 왕가렬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넓적한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초조한 나머지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군장님, 지킬지 퇴격할지 어서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신복인 백사장이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했다. 이 죽일 놈들. 왕가렐이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다.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다니. 그가 말하는 죽일 놈들이란 같이 동지를 빼앗은 비둘기 서락이라는 걸 백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백사장도 한창 귀양에서 세도를 부리며 한바탕 생활하고 있을 서락을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 없어 금붕어눈을 희번덕거리었다. 자식들이 우릴 제국주의가 식민지 더러도 산단 말입니다. 왕가렐은 백사장의 비호가 너무 무른 것 같아서 못마땅해했다. 제국주의라면은 가끔 웃어줄 때라도 있어야지. 이 자식들은 마치 하늘의 선택이라도 받은 놈들처럼 언제마나 도깨비 상판이란 말이야. 귀양이 온 지 이틀도 안 돼 경비사령을 갈아버려가지고 이 왕가렐이 성문을 들어가려 해도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에게 어디 제명이 죽는지 두고 볼 테다. 백사장도 악담을 퍼부었다. 권장님, 도대체 어쩔 겁니까? 이까지 병사를 가지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왕가렐은 화가 치밀어 마구 짓거리었다. 하지만 곧 다시 말을 거두고는 순순히 되물었다. 몰려서 자니 곁에 개 두 마리가 지키고 있으니 어찌 해야 하겠나? 그러했다.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속이 다 들어갔다. 서락이 귀양에 온 뒤 제법 황제 노릇을 하면서 귀주의 군대와 정부, 재정 권한을 몽땅 앗아갔다. 자기 병력을 늘리고 실력을 기르는 한편 왕가렐의 재정 수입을 차단한 것이다. 이제는 군비마저 주지 않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왕가렐은 부랴부랴 신복을 모아 귀양에서 머리를 맞댔다. 왕가렐은 절박했다. 지금 귀양의 주한군이 다 해먹고 있는 동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공상군의 손에서 준이와 같은 옛곳을 되찾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만약 자네들이 준이를 공격하려 한다면 물자는 내가 대주겠어. 이건 홍군이 처음으로 준이를 점령했을 때의 일이었다.

얼마 뒤 홍군이 서쪽으로 진격을 하자 왕가렬도 주리를 되찾았다. 그런데 홍군이 다시 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진격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홍군이 이번에 또 준위로 쳐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곱 개 단으로 홍군을 막는다는 건 달갈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그렇다고 겨우 남은 지역마저 포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될 텐데 말이야. 왕가리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다. 루산관에서 돈으로 병사들을 구슬리는 한편 채찍과 총탄으로 병사들을 위협해가면서 거듭 반격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별 효과가 없었다. 루산관을 이틀도 지켜내지 못한 데다가 이제는 홍군이 준위성 코밑에 이른 것이다. 물러서자니 장계석이 보낸 군관 두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키자니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설악이 보내기로 한 증원부대 모든 희망을 걸었다. 설악은 전하로 오기위에게 세계사를 맡겨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증원부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갑자기 설악이 전하를 걸어와 오기위가 두 개 살을 거느리고 준이 남쪽에 있는 총장포에 이르렀다고 알려주었다. 왕가리는 대뜸 얼굴이 환해져서 송수화기를 들고는 연신사의를 표하였다. 군장님,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백사장도 힘이 났다. 갑자기 성 북쪽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지더니 마치 성 밑까지 쳐들어온 듯 점점 가깝게 들리었다. 왕가리는 금세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었다. 동생, 자네는 군대를 돌려서 이 성을 지키게. 나는 당장 오위기를 찾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하겠네. 그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승용차를 타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성 동쪽으로 향했다. 거리는 패잔병과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승용차는 가다가 자주 막히곤 했다. 그래도 한 시간도 안 돼서 총장포에 이르렀다. 그는 널찍한 지주집 뜰에서 오기위를 만났다. 오기위는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노련한 군인이었다. 46살밖에 안 됐지만 광대뼈가 높이 솟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였다. 잇따른 전쟁과 만만치 않은 벼슬사리로 몹시 늙고 지쳐 보이었다. 주왕군 군관들을 더러 만나보았지만 오기위는 그래도 설악처럼 오만하지 않고 점잖은 편이었다. 왕가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오사령관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왕가리는 자리에 앉기 전부터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다. 요 며칠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사령관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노형께서 공을 세울 기회가 왔지요. 공을 세워? 오기위는 스겁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아도 큰 득인 줄 아네. 왕가렐은 루산관을 잃게 된 까닭을 주워대기 시작하였다. 홍군이 이러저러하게 갑자기 들이닥쳤다느니 부대의 사상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느니 지금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느니 하면서 오기위가 어서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형,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홍군과 싸우려면 서둘러서는 안 돼요. 오기비가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지금 주훈은 종대가 아직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내가 거느린 세 개사 가운데 한 개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부대를 다 집결시키지도 못했는데 어찌 바로 싸우러 나선단 말인가. 왕가리는 속이 달았지만 애써 웃었다. 제가 올 때 보니 공산군이 벌써 성 밑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성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로형께서 아무래도... 왕가리는 오기비가 얼른 부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왕가렬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내세울수록 오기비는 걱정이 크 같다. 오기비는 아무 내색 없이 참모를 불렀다. 이 참모, 나가서

0: 가지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신중해져야 한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는 가게에서 잡부로 일을 하기도 했다. 남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보정군관학교에 들어갔고 북벌전쟁 때는 장발교가 거느린 사군의 한탄에서 중좌 참모로 있으면서 정사교 전투에도 나갔다. 얼마 뒤 단장으로 승진했는데 한창 젊은 때라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다가 하남에서 봉계 군벌과 싸울 때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남창 봉기 때는 구강 사진 방어를 맡았는데 자신을 승급시켜준 장발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하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반공진흥에 가담하여 했다. 얼마 뒤 사장으로 올라갔지만은 군벌들끼리 혼전을 벌이는 동에 앞길이 순탄치가 않았다. 장발규가 광서의 리종인 백숭이와 손을 잡고 광동을 빼앗으려다가 진재당에게 크게 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계사를 한 개로 줄이는 바람에 오기위는 다시 탄장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장발규와 오기위는 다시 이종인 백송이와 함께 호남으로 진격했지만은 또 참패를 하여 겨우 두 개 판만 남게 되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0: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한 데서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 용정시에서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 진흥과 흥변 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1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형 총사견은 소비 능력을 증강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전경을 혁신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전역 통괄, 다지점 배치를 도대로 상업, 관광문화, 체육 융합, 디지털, 전자상거래 발전, 해민 정책 락착, 소비 전경 승격 등 일련의 소비 촉진 종합 조치를 내와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의 새 명함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입장권 부번 경제를 확대하고 입장권 부번 련동 플랫폼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탑승권으로 할인권 받기 등 활동을 통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이 뚜렷하게 늘면서 체육 경기

0: 소비견의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결 삼끝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끝냉면 브랜드가 연결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매장 손님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경기 관련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한 것은 문화관광, 체육으로 소비를 견인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기층 대중에게 직접 닿는 혜민보조 정책은 가정용 전기 제품 시장을 기점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 장성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매상, 각종 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됐고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성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판매를 병행하는데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제품 모델, 공동구매 혜택 및 국가보조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은 집을 나서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나 주민 풍염초입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온라인 경로가 잘 운행되고 있어 집에서 휴대폰으로 각종 가정용 전기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도 합리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은 자체 대형 창고를 보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고객 수요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고 통밀적으로 적재, 전용차로 시가지와 각 향진까지 직접 배송하면서 배송 통로를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 제품 보상 판매 혜민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전역 판매 후 봉사 보장 체계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24시간 대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균등한 소비 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광장점 점장 정밈입니다. 현재 우리는 틱톡 생방송, 위챗 짧은 영상, 콰이소, 소홍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쇼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연간 거래 건수 20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주문 후 무료 방문 설치와 완벽한 판매 후 봉사까지 제공해 도나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주 상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명절 소비 시점에 맞춰 각종 판매 촉진 활동을 10여 차례 개최하고 기업들이 연동 판매 촉진 활동을 500회 이상 펼치도록 인도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소비권 사용액은 2,800만 원으로 판매액 6억여 원을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장식 기업을 조직해 보상 판매 상권, 대학, 부동산 교육 계획 등 활동을 10회 진행했는데 상반기 보상 판매 지원금 사용액은 9천만 원으로 소비 10억 5천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해 증가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한도액 이상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늘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역 통괄의 정책 체계부터 특색 소비 전경까지 온라인 디지털 경로 개척에서부터 오프라인 도시농촌 상무 봉사의 끊임없는 개선까지 우리 주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로 내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소비 담채를 풍부히 하고 소비 모식을 혁신하며 소비 장성 동력을 꾸준히 발산하고 소비질을 높여 전주 경제 안정 장성을 1층 견인하게 됩니다.
1: 금년래 용정시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 깊은 철역을 지닌 민속문화, 독특한 변경풍모에 이탁해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지능과 흥변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산 기술계 자리 잡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건설 현장. 작업 일꾼들과 대형 기계 설비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전승, 미식 장터, 문화관광, 개인 온탕 민박, 견학회의 기능을 아우르는 이 종합 민속휴가구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가재집단 브랜드 중심 총감독 한순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1기 반산월 민박 41채, 2기 장금궁, 6도장터, 대통거리 3개 대상입니다. 개업할 때 두 편의 대형극이 공연될 예정인데 1층에서는 3번의 인연극을 선보이고 3층에서는 당지의 항전 역사를 다룬 해란 아들딸극을 공연합니다. 2층에는 조선족 여행 촬영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41채의 반산을 개인 온탕 민박은 산을 등지고 지은 조선족 전통

0: 공동 주택 품격 건물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함과 아울러 사생활 보호와 멋진 분위기를 모두 갖췄습니다. 모든 민박 객실에는 전통 조선족 온돌과 독립된 개인 온탕 마당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며 가족 여행, 지인 숙박, 소규모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표 건축물인 장금궁은 전통 조선족 건축 양식을 부각해 고풍스러운 운치를 자아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조이약 체험관, 조선족 전통복식 촬영 체험관, 무형문화재 문화회랑 등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순입니다. 육도 장터에는 당지 특색 음식과 길거리 간식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입주 업체 수는 67개입니다. 대통거리에는 현지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업체 28개가 들어와 전체 입주율이 이미 98%에 달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3기로 나뉘는데 현재 1기, 2기는 전면 준공됐습니다. 3기에는 고촌락, 야간 산림 관광이 포함되고 후속 개발 대상으로 휴양 호텔, 눈놀이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31 국도 용정 구간에 있는 용정시 계산툰진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독특한 변계강 풍경, 홍색 저력, 조선족 민속과 농경 자원에 이탁해 유효 농가주택을 활용하고 농촌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대상은 두 마을의 차별화된 배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량전 백세 운동 휴일 풍경구와 연동해 일체화 운영을 합니다. 광소촌에서는 홍색 민속 여행 숙박과 캠핑 카페 공간을 주력으로 100년 된 낡은 공장을 개조해 홍색 민속 문화 체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구촌에서는 특색 민박과 길이 1200m의 강변 목잔도를 조성해 두 마을의 전원 풍경을 잇는 순환 관광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선구촌에 신설하는 민박은 8월 말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 운영 경리 룡로입니다. 현재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서 운영 중인 민박은 모두 16개입니다. 예약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춰서 올해 선구촌에 민박 5개를 추가로 마련해 광소촌과 선구촌에서 영업하는 민박은 총 21개가 됐습니다. 두 마을 모두 논 풍경 카페를 조성했고 선구촌에서는 생태식당까지 마련해 관광객들이 숙박 외에도 풍부한 식사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연간 관광객 접대 수는 연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연간 영업 수입은 600만 원, 납세액은 1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와 331 국도 어량전 정품 민박 두 핵심 대상의 준공 운영은 연변 문화관광 제품 체계를 더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사슬을 1층 확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정시에서는 생태, 민속, 변경, 특색 자원을 꾸준히 활성화해 문화관광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제고를 추진하고 산업 풍성으로 향촌 진흥을 뒷받침하며 흥변 부민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연변 전역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유의 정신토성 구축을 명확히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정신적 문화적 토대 다져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공유의 정신토성을 구축하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문화적 토대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2장에서는 주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인솔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다섯 가지 동질감을 확고히 하도록 인도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역사 선전 교양을 조직 전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 대한 선전교행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다섯 가지 관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도록 인도하고 여러 민족의 공동

0: 소유하고 향유하는 중화문화보호와 중화민족형상을 수립하고 부각하며 중화문명표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국가 통용어는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교육 교수 용어와 문자, 공무 용어와 문자, 공공장소에서의 국가 통용어는 문자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넷째, 각급 각종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및 교육행정부문에서 교육교수와 교재 편찬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대한 요구를 관철하도록 명확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구, 보도매체 등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리론 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향항, 오문, 대만, 화교 등 역량을 응집하고 해내외의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을 전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 연길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료 보장을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연길시 동명신성 동쪽 자어동방주거단지 서남쪽에 위치했으며 총투자가 1억 9,600만 원이고 부지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외래 및 구급 진찰 종합청사, 내과 입원 병동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하며 완공 후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기존의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됐습니다. 병원은 항문외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 기초진료 봉사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현재 주체 공사를 마치고 각종 마무리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의료자원을 1층 통합 최적화하고 지역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대중의 진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병원은 의료, 양로 대상을 배치해 공립병원의 의료자원 우세에 이탁해 연길시 의료, 양로 융합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당위석이 이모림입니다. 병원 대상이 완공되면 연길시 현유 의료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연길시 건공가도 주민들의 근거리 진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봉사 직능을 이어받아 주민들에게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살려 연길시 의료 양로 결합 사업 발전을 힘껏 추진해 대중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0: 성공업 및 정보화청에서 지도하고 주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했으며 연면 방송매체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창객중국 길림성 중소기업 혁신창업대회 연면지역 경련 결승전이 7월 31일 연결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업 및 정보화청 부청장 조박이 대회에 출석해 축사를 했으며 주성의 부주석 리동호가 대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 잠재력을 발굴하고 창업 자원을 집결하는 것을 취지로 했으며 우수 프로젝트, 팀, 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신기술, 신모시, 새 경영 모식을 탄생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조력하고 연면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대회는 기업조와 창업조 두 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22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생물의약, 의료기계, 지능제조, 특색농업, 문화창의제품 등 분야의 우수 프로젝트들이 결선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혁신점,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 전망 및 사회적 의의를 선보였습니다. 최종 길림호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의 주사용 리보핵산 이혁신 승격 프로젝트와 지호령항팀의 ERA 기반 가정의료 보조 종합지능체 프로젝트가 각기 기업조와 창업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길림호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대회 참가 프로젝트 책임자 곽갑니다. 우리는 독자 특허 제품인 주사용 리보핵산 1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항암 면역 제제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해 전문가들한테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선진적인 산업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접하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쓰는 약 5동이 만든다는 이 아름다운 전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호 령항팀 책임자 려주팽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해 우리 프로젝트의 구상과 혁신점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대회에서 다른 창업자들과 사고를 교류하고 각 지도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펼치고 프로젝트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향후 주 공원 및 정부화국에서는 대회 참관 우수 프로젝트의 선전 전시, 투자용자 연계, 부화기지 입주, 성과 전화, 시장 개척 등 일괄시 봉사를 제공해 대회로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창업자팀은 인재 프로젝트 추천을 우선적으로 받아 프로젝트의 현지 락착, 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수상 기업과 팀을 선발해 성급 경연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집단위원회사 려객운수중심에 따르면 학생 승객의 승차권 구매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철도 12366 모바일 앱의 상시 운행 중인 학생 예약 표구매 봉쇄 신입생 전용 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1: 화룡 청룡 물놀이라곤에서 1일 전자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주 1인 미디어 협회 창작자 40여 명을 조직해 화룡을 찾아 선전하면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지 여름철 문화관광에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7과기를 사시면 5과기를 더 드리고 15과기를 사시면 18과기를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과기를 사시면 4과기를 더 드리고 12과기를 사시면 12과기를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5과기를 사시면 4과기를 더 드리고 10과기를 사시면 15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과기를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화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중국과학원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희 박사는 지금 무대 활동 가운데서 498원으로부터 59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여러분들 이 아직 가격 인상 전에 우대 활동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도 돌출한 효과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698원으로부터 200원 이상 돼서 898원으로 된다고 하였는데요. 10각을 싸면 15각을 주는 우대 활동은 원 가격으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98원에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0가게 15가게에 다면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이제 천희 박사는 15가게 18가게에 다면 한 가게 가격이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라면서 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지금 한각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12각에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각의 가격은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그래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돼야 되지 겉으로 치료로서 치료 끝하게 되면 다시 또 1, 2년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더불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제품 자체는 명사방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병 치료는 명사방이다. 이 정도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저도 천희 박사 먹는 한다는데 너 1년 많이 넘어 먹었어요.
1: 아, 그랬어요. 예.
2: 예. 이거 먹은 원인이 저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특별하게 영민하다.
1: 아, 예.
2: 예. 녹이면서 하나 생각할 때면 두 개, 세 개 생각하고 말한다고. 예. 영신경이 예민했다 말입니다.
1: 예.
2: 나가서 조금만 이렇게 활동하고 같이 어울려 놀자면 어지간한 말에도 자꾸
1: 스트레스 받는단
2: 말입니다.
1: 예. 예. 그것도 병입니다. 받아가지고. 병.
2: 예.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이 가슴 쪼이면 그 가슴이 또 부르고 하고 이 혈압도 높고 혈압 조절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슴이 딱 더부룩 해가지고 소리는 심장이랑 뭐 병원에 가 검사하면 그게 뭐 질병이 아예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1: 크게 나타나지 않죠.
2: 예.
1: 근데 나는 감각으로만 나타나죠.
2: 예. 예. 근데 심장도 그래서 심장 간에 심장약을 계속 달고 있어도 안 되고 가슴이 더부룩 해서 소화도 안 돼가지고 뭐 위에 대한 위에 약도 써보고 그랬는데 그게 잘 말 안 듣을 때다. 그러다가 저는 이 천희 박사를 이거 내 우연히 방송 듣고 소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좀 옛날에도 무슨 사업상으로 많이 하고 이러니까
1: 심지어 아, 그래요?
2: 예, 예, 다른 예. 사람보다 좀 이게 좀 예민한 줄이다 생각하고 내 이 천희 박사를 내 선택해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2: 이거 먹으면서 그렇게 잠이라 못 자고 용 힘들었는데 잠은 용 잘 잡니다.
1: 그 예민하니까 잠 자기 힘들어지죠.
2: 예, 예, 예. 조그만 나가 활동하다 뭐 스트레스 받으면
1: 언제나 그거
2: 하고 예,
1: 그거 예 헤매죠. 예,
2: 예 이래 뭐 하루도 아이고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잠 못 잤단 말이에요.
1: 예.
2: 이 이러면 가슴이 더부룩하며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던 게 이 천희 박사 가족이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이 나가 활동하기도 영 편리합니다.
1: 그렇죠.
2: 지금 이 어딘가나 말도 그래서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리고 이 그 속에다 아예 담아둔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는 이게 내 병에는 딱 맞는 것 같아서 예. 또 뭐 방송 들으니까 자꾸 값이 오른다 하는데 값이 오르기 전에 제 약이 좀 있긴 있는데 좀 더 배달받자고 그랬잖아요.
1: 예,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좋은 제품 자체니까 선택이 아주 준확합니다.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선희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이 자꾸만 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래서 놀라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대단히 어지럽고 어떤 데는 막 그런 어림칙이 난다 말입니다. 자꾸만.
1: 예, 그거 주셔야 됩니다.
3: 예, 그래서 이 맹감을 놓고 위원회 가서 놓고 왔답니다. 예. 놓고 그래서 저 전족수 사람 많이 맞았습니다. 한 입원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달랐지 않던데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전이 박사를 적용했는데 확실히 어전이 한 여덟 달 넘었었습니다. 나도.
1: 예.
3: 예, 이거 쓴 다음에 확실히 이 심장이 후들후들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머리 어지름증이 아예 난다 말입니다.
1: 여덟 달 썼으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천희 박사는 확실히 이 심뇌혈관에는 확실히 제일 좋은 약 그런 게라 봅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제도 저 뭔가 뭐 값이 오른다는데 오르기 전에 나도 이 천희 박사를 더 자문 받자고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믿고 쓰시겠다면 기본으로서 예.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 미만이 덜 발견이고 장숙이라 하니까 이 제품 자체가 그만큼한 일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믿음이 가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선택하는 게 잘 아주 좋은 선택으로 됐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가격 인상 전의 가격으로 지금 나가게 돼 있으니까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입학사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이 어전 단면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은 머리가 흐트머나고 머리가 그저 예, 막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한다면 그저 진저 못하고 예, 머리 어림지 난다면 그저 빙빙 하늘이고 집이고 막 빙빙 돌아서 그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러베살 두고 받아 그런지 효과도 며칠아 있을까 영 빠르지 않을까.
1: 그래요.
4: 이 예. 어림지 나던 것도 이렇고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예, 다른 것보다도 잠잠 예. 잘 자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바보 잘 먹고 하니까 몸이 부들고 있습니다.
1: 예, 심장과 뇌혈관에는 알아주는 제품으로서 널리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4: 예, 그리고도 예, 건망증 심하던 게 지금 경력이도 돌아오고 예, 그리고 맥이 오고 정신이 나고 예, 그 몸이 헷갈아집니다. 예. 그렇게 무겁던 게.
1: 그렇죠.
4: 거기다가 예, 반섭이나 낯섭에 진해 잦아서 그러던 게 최신 일을 한 대 같이 쓰니까 예, 또 효과 빠릅니다.
1: 그렇죠.
4: 예, 예.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아이 보고도 자고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난다.
1: 예.
4: 그래 놓은 효과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좋아질지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1: 제품 선택이 우수하게 됐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가격 인상 전에 가격으로 지금 나가게 돼 있으니까 501-776에 전화 넣기 바랍니다.
4: 예, 좋은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집에 부위에 신체가 허약해가지고 계속 감기 자주 걸립니다.
1: 예. 예,
5: 감기 걸리면 또 막 기침하고 감기 걸리면 한 반 달씩 막 가고 이래고 예. 또 폐 아이도 와가지고 폐지종을 또 입원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1: 예.
5: 그래서 몸이 없어서 약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소개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세신이를 좀 쓰고 있는데 서너 달이 됐는데 영 효과가 확실하게 알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서너 달이면 예. 확실하게 알깁니다. 예.
5: 예. 그 몸이 허약해놓고 계속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기가 너무 길고 기침하고 하던 게 지금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열흘 그거 이름에 낳고 옛날엔 땡디아 힘하던 근본 아이 됐습니다.
1: 예.
5: 예. 그리고 그간 감기 자주 걸리고 그러니까 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식사를 잘못할까 맥이 없고 할까 밥맛이 없지 소화도 잘 아야 된다.
1: 원기 부족입니다. 원기 예. 콤파치 원기 부족입니다. 예예.
5: 그렇죠. 어쨌거나 이쪽 한도 말하면 로우동파의 출한 맛.
1: 아 그렇죠.
5: 난리 없다 말입니다.
1: 아 맞습니다.
5: 또 그래 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해서 또 체내샘도 있고 해서 또 시시미로가 따당이 워낙 황금 따당이 돼서 예. 그것도 사서 좀 곁들여 쓰고 있으니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얘네 물어보시죠. 우리 사촌 시누이가의 파킨스병 걸로 속인데 자꾸 머리도 떨고 발도 떨고 다리도 떨는다. 이런 환자들도 이런 약도 됩니까?
1: 그런 분들이 전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합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전희 박사 이게가 신경기계 파킨스 질병이라는 게 낫지 않는 난치병에 속합니다. 잘 낫지 않는. 그래도 이게 지금 정도에서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5: 그래서 60대 중반입니다.
1: 60대인데 기름 아직 60이면 지금 말하면 한참 그저 중년인데
5: 그렇죠. 젊었지.
1: 뭐 젊었죠. 그러니까 천이 박사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 아, 그래서 지금 배달 가능하죠? 예?
1: 가능합니다. 좋게는 두 가지로 세신이로까지 배합하면 더 좋은데

0: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런 분들이 기본으로서 컴팟하고 관련이 많고 여기 32가지 중약제 길을 올려줘야 되지 거저 가지고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희 박사는 신경 조절을 해주는 데는 모든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그 이게 쥐약의 신경 그 문란을 조절해주는 그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두 가지 배합하면 좋은데 천희 박사를 먼저 선택하든지 두 가지 배합하든지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세심이로 저는 5달 썼습니다.
0: 예.
3: 소변 차수 할날 밤에 한때 6번 보니까 온밤 쉬지 못할까, 예. 그도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밤에 잔 것 같지 않아서, 예. 영 피곤했습니다. 결국도 그냥 사파에 나제도, 예. 누워 쉬고, 맥이 없고, 이랬댔는데, 이 세심이로를 쓴 다음에, 우선은 소변 차수 2번밖에 안 보고, 소변에 거품이 그리 세게 나가던 게, 우선은 거품이랑 이렇습니다. 5달 쓰고 나서.
0: 그렇죠. 예, 예. 5달 썼으면 확실한 효과성은 볼 때가 됐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릎관절도 맥였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던 이 증상도 좋아지고 신기하게 이 세심 1호로 썼는데 밤낮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담낭 한날 리담 베레다가 쓰리 지구토 섞어 잡쌌는데 이거 한 다음에 담낭이 옆구리 아프다든지 그게 없어지고 맥이 나고 예, 이 세심 1호에 그리고 또 예, 식사를 조금씩 했는데 이게 위도 돕아줬대다. 예,
0: 예 그렇죠. 식사도. 예, 전면적으로 예. 좋아집니다. 예.
3: 예. 그것도 선이 좋아지니까나 오장육부에 따라
0: 오장이 좋아지게 따라서 좋아지게
3: 예,
0: 되겠습니다.
3: 오장이 따라 예. 좋아진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우선은 70 넘었으니까나 좀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한번 콩팥이 망가지면 또
0: 돌아오기 좀 힘들죠.
3: 예, 재발한다 예.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 오래 쓰려고 예, 값이 오르기 전에 오늘 이 세심 1호로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아, 그렇게 하시오. 아주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특수한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녹혈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녹근하고 32가지 진기중약제로 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위주로 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하고 간을 도와주게 되고 소화공동, 호흡계통 그리고 전면적으로서 뭐 우리가 불편한 점들을 풀어주는 데서는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가 세신 1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신 1호의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혈 공능이 젊었을 때처럼 그런 씩씩하게 새로운 피가 콸콸 솟아나오고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혈 보충을 해주면서 콤파츠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0: 부선총량 해줍니다. 곰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면서 기혈부속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허리 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증이 생기고 그 외에 혈소판 감소증을 비롯해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보온제품 세신리로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전노권이라는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지금 사슴포로 인해서 우리가 접촉하기 어렵지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런 제품은 특수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허가를 맡아야만이 여기에 쓸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래서 사슴이 전반은 부선종양 해주고 콤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별한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여기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32가지 중약재는 간을 도와주고 곰팥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그 후르바 같은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고 소화공능을 촉진해주고 모든 염증을 제거해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며 여기에 포함된 성분 천샹이라서는 치명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상적인 이런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리로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세신리로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밤에 잘 때도 뭐 덧버섯 신고 자거나 5월에도 속 안에다 또 속내복 입고 5월을 놔야 되거나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여기 한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한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에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건비 익기 역할하는 그 닦은 백술이라든지 백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바이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설사를 하거나 여기 천실이라는 성분 자체는 곰팥을 도와주면서 쉽게 설사를 하거나 백태 이상이 생기거나 여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도 해결해주고 맥동이라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호흡계통이 충분하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완성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동이라 성분 자체는 우리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불을 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여기에 룬창 통변해주는 수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 보게 되면 부선종양 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공능을 쳐주는 저실자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력이 올라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종합으로 이렇게 좋은 그 효과를 보기는 드문데 종합적으로 좋아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신이라는 것은 콤팥을 씻어주는 젤이라는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단순 콤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콤팥은 심장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런 혈액은 몽땅 콤팥에 들어가서 류화가 돼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과 독성물질은 뭐 노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체에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피가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콤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신주골 신주수 골격도 든든해지고 계속 소리 나던 것도 해결받고 그에 지금 소변도 잘 통하고 하루 저녁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다 보게 되면 밤잠은 거의 풀치게 된 것이 아니라 못 잘 정도로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선희 박사 지금 뭐니까

0: 받아오고 이런다. 우리 지금 친구 중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같이 받아오고 이런다. 그래 나는 오늘 한 2년 거의 먹습니다. 이
1: 아 너무 우수한 제품 선택을 되었죠.
0: 피부도 좋아지고 맥도 나지 밥 잘 먹지.
1: 심장과 뇌혈관이 우수하죠.
0: 예. 그래도 가슴이 답답.

0: 나 게임 싸다고 그랬나 오늘.
1: 모든 공룡을 새롭게 회복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천이박사입니다. 중코맨의 원사의 처방이고 지금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 산업 항목에서 국가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고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새로운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해도 그 신노시갈 회의가 양천공 22년에 미국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맞습니다. 추천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니까 시름 넣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노벨상 두 번 받았다.
1: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고 인정하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0: 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많은 분들이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정춘미마의 발견이고 장수기에 속한다 할 때는 그만한 도리가 충분하게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집어치를 여야 된다는 사람이 중풍 후유증 환자가 심장 그런 집어치를 여치 않고 중풍 후유증 환자가 네. 10년 루이가 해결된 이런 좋은 제품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4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잉어담, 라구서, 허산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길림성 지반시 경례를 지나서 북독산 기슭이 화수령을 되돌아가는 압록강에는 먼 옛적부터 작은 섬이 있었고 이 섬의 동쪽에는 물이 깊숙한 외딴 호수가 있었으니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잉어담이라 불러왔습니다. 전한대에 의하면 그다 크지 않은 이 호수에는 자고로 잉어가 한 마리도 없었지만 잉어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왜 잉어담이라고 불렀을까요?
0: 네, 먼 옛날 이곳에는 농사꾼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네가 이사를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학식이 무척 깊은 바깥 노인을 존중하고 로선비라 불러오면서 그와 극진하게 레왕했습니다. 그 로선비는 먹고 살만한 밭 농사를 짓는 외에 늘 책을 안고 글을 읽었을 뿐더러 동네 애들한테 글도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만년을 농부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으로 살아가는 로선비였지만 구차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쳐주면서 그들한테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기에 가난한 집 애들은 그래도 선비한테서 공부하러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앞날도 멀지 않으니 살아있는 날까지 우리네 후대들한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나의 일의 소원이거니 자식들한테 공부를 시키려면 저한테 보내주소이다. 궁벽한 동네 측은 누구나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0: 그 시골 사람들이라 자칭하여 나선 선비 양을 너무도 반갑게 생각하고 자식을 로선빈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로선빈의 일을 도와놨었고 또한 맛나는 음식이나 고기 같은 귀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객지에서 이사온 로선비가 학식이 매우 깊고 인품이 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여기 조용한 시골에 이사오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로선비가 어떤 사람인가요?
0: 예, 이 작은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물고기를 곧 잘 잡았는데 로선비가 죽은 물고기보다 살아뛰는 물고기 그것도 잉어를 무척 즐겼기에 늘 로선비한테 살아 불쩍불쩍 뛰는 잉어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좌상어른 학식이 깊은 로선비한테서 이상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선빈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물이 깊은 늪이 있었는데 이 늪에는 다른 물고기는 자라났지만 웬일이지 오직 잉어가 자라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잉어를 잡을 때면 먼 곳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살아뛰는 잉어를 가지고 로선빈을 찾아가면 기른다면서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남 몰래 밤이면 잉어를 가져다 늪에다 놔주곤 하였습니다. 로선비 이런 일을 뒤늦게 알게 된 동네 좌상어른은 남몰래 하는 로선비 이런 거동을 묵묵히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문도 또 내지 않았습니다.
1: 네, 로선비로서는 딴 궁리가 있는 것이겠죠?
0: 예, 궁벽한 시골에서 여생을 조용하게 살아가는 로선비가 이 동네에 온 후 거울 나들이도 전혀 하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지으며 동네에 더 글을 가르친 지 어느덧 몇 해가 잘 되었을 때 나라로부터 관원들이 이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나라 조정에서 로선비님을 찾느라 여러 거울에 다 사람 찾는 방문을 내비쳤고 사태에다 사람까지 내려보냈습니다. 로선비님께서 다시 도읍으로 올라가서 나라 정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울에서 내려온 관원들은 바라본 로선비는 너무 어이없다는 데서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로선비가 원래는 궁중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였겠죠?
0: 예, 조정이 권리를 들어준 저 대신들과 당파를 모아가지고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정배를 보내는 험악한 일이 벌어지는지라 학문이나 연구하며 살아온 로선비는 이런 사람 잡는 정치를 피하여야겠다는 속타산에서 벼슬을 버리고 조정에서 소리 없이 물러나 나라에서 찾지 못할 이 외로운 궁백한 그 시골에 와서 털을 잡고 살아갔지만 나라의 대신들 끝내 그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많이 먹기에 시골에서 서민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삶이니 주상전께 아래에 없시다만 소신은 정말 관가에 나가지 못하겠소이다. 로선비는 모시러 온 대신들한테 이렇게 청을 올렸습니다. 정 그렇다면야 돌아가서 사정을 올리지요. 그 말이 글쎄 우리들은 조정에서 내린 령인이 어찌할 수가 없소이다 라고 하니까 시골을 못 떠날 이양이라면 서인들은 로선비님이 이를 조정에다 올리도록 하겠소이다. 로선비 이런 사정에 령을 받고 내려온 대신들은 부득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심이 후한 농가의 생활 속에서 책을 읽고 글을 지으며 시골의 애들한테 글 공부나 가르쳐주며 온화한 생활 속에서 나날을 보낸 로선비는 살기 좋은 이 시골을 떠나지 않고 후대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낙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1: 네, 로선비가 글을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는군요.
0: 네, 그런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거울에 있는 관가로부터 몇몇 포졸들이 로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듣자니 구차한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글 공부를 가르치네 하면서 뇌물을 받아 먹는다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 관가에 가야 하오이다. 알고 보니 관가에서 보내온 그 포졸들은 선비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동네의 사람들이 저한테 물고기나 음식 같은 것은 가져왔소이다. 그러나 값진 뇌물은 전혀 받은 적이 없소이다. 로선비는 떳떳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물고기를 받아선 어쨌는가? 그래도 받았은 뇌물이 아닌가? 오늘 받은 뇌물을 몽땅 가져가야 하니 사실대로 슬토선 해라. 선비에 대한 포졸들이 질문은 너무나도 음험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더 논다면 나는 누구한테서 아무런 의무를 받지 않았소이다. 그저 물고기를 받았을 뿐이오이다. 그 말에 동네 조상 로인이 나서면서 저 로 선비님이 대답은 한마디도 거짓이 없소이다. 자식한테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그 공부를 가르쳐준 고마움에 사람들마다 살아 뛰는 잉어를 가져오면 로 선비께서는 받아서 늪에다 다시 놓아주곤 했는데 그 늪은 이 동네의 늪이지 선비 늪은 절대 아니옵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뇌물이 온지요 하고 실증하자 이후 사람들도 저마다 다투어 두둔해 나섰습니다.
1: 네, 동네 사람들이 로 선비를 보호해 주는군요.
0: 예. 사실 그 로 선비는 사람들이 자주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그들이 정리를 밀막아 버리는 것이어서 실례인 것 같고 받자니 마음이 캥기는지라 여러모로 생각하던 끝에 남몰래 살아있는 잉어를 아무도 몰래 늪에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받는 물고기도 뇌물이라면 저 높이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가소이다. 그러면 우리네 로 선비님은 아무런 죄도 없지 않소이까? 좌상로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포도들 앞에서 이렇게 들고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관들은 그저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지 로 선비님을 포성을 지어 가자는 것은 아니오니 돌아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서 내려보낸 포도들도 로 선비를 붙잡아 끌고 갈 만한 여건이 없는지라 부득불 돌아갔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자주 있은 뒤 동네 애들을 친자식처럼 그를 가르쳐주던 로 선비는 아내와 함께 간단한 보침을 싸들고 어느 어두운 밤에 자취 없이 이사를 떠났는데 동네 측 그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1: 네, 로 선비가 그럼 어디로 피신을 갔을까요?
0: 네, 소문 없이 궁벽한 시골에 자취 없이 내려와도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진작 예감한 로 선비는 그 무엇도 어떤 불행이나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그것의 염려에 대해서 더욱 깊은 장벽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구구하게 전해졌습니다. 로 선비가 진정 장백산 밀림 속으로 떠나갔는지 동네 좌상 어른도 누구도 알 길이 없었지만 그가 이웃들한테서 받은 잉어는 늪속에서 제 나름대로 자라나 털을 잡아갔기에 사람들은 잉어가 많은 이 늪을 잉어담 혹은 잉어지라고도 이름을 달아주고 불러오게 된 것이랍니다.

0: 안전 현상에서 남쪽으로 10m 나가면 압록강이 큼직한 물고기를 보기 좋게 일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동쪽 강 기슭에는 작은 부락이 있는데 땅이 비옥하여 곡식이 잘 자라다 보니 해마다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부자도 없고 별로 가난한 사람도 없다 보니 이 부락이 인심은 아주 후하였는데 부락 이름을 라구소라 불러왔습니다. 먼 이전 압록강물이 굽이진 곳에는 물이 자주 깊어졌는데 여러가지 물고기가 흔했지만 그래도 가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당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 살아면서 누구나 그 강물이 가재를 절대 잡지 않았을 뿐더러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재신과 그럴 만한 사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네, 가재신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0: 네, 원래 이곳 사람들은 압록강 기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옹기종기 집을 지어놓고 다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재신은 밤사이 압록강 물이 불어나 온 그 마을을 몽땅 집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부락을 몽땅 밀어가면 온 부락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한다? 옳지, 빨리 부락에 찾아가서 급히 그물을 피하라고 부락장한테 알리자. 이렇게 생각한 가재신은 총각으로 동갑하여 부락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방금 물신한테 들으니 오늘 밤 야밤 상경 때 압록강 상류에서 큰 홍수가 밀려와 이 부락을 밀어간다고 하니 즉시 사람들 들어 부락을 떠나도록 하여 주시오. 그 말이 아니 뭐 큰 홍수가 진다고? 이 임자는 누구인데? 부락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압록강에 사는 가재이지요. 방금 소식을 듣고 우리네 후손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다 몽땅 피신시킨 뒤 이렇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가재신은 얼굴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홍수가 간대로 그렇게 사납겠는가? 부락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틀림없었는데 저희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간 큰 피해를 본 뒤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서 지세가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가재신은 재차 불확정을 설복하였습니다.
1: 네, 가재신의 말을 들어야겠죠?
0: 예, 가재신이 제삼 재촉에서야 그 불확정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글쎄 사정이 부득하지만 그 경우이면야 그래도 저 그대로 해야지. 임자가 이렇게 알려줘 대단히 고맙네. 이루에 다시 만납시에 불확정은 가재신을 바래줬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 가슴을 짐작한 불확장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 들어 먹을 것을 가지고 가축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오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밤잠에 골아 빠진 그 불확 사람들은 큰 홍수가 내려온다는 것을 그닥 믿지 않았지만 불확장이 내린 분보라 싫은 대로 눈을 비비며 급히 뒤쪽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야밤 삼경쯤 되니 흉흉한 압록강 물이 온 마을을 몽땅 밀어가고 말았습니다.
1: 네, 가재신 때문에 재난을 면

0: 했군요.
1: 네, 그랬습니다. 제때 피신했기에 부락이 어느 누구도 홍수에 밀려가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부락장한테 엄지손가락을 내들고 소식이 빠르다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건 없지요. 사실 이번에 이 소식을 누가 제때 전해주는지 아시는가요? 홍수 소식을 전한 것은 다름 아닌 강물에 사는 가재신이지요. 부락장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가재신도 있구려. 실로 고맙습니다. 그려. 부락 사람들마다 이렇게 가재신을 고맙게 칭찬했습니다. 연휴에 사람들은 원래의 부락터에서 북쪽으로 얼마간 떨어진 높은 언덕에 새롭게 터를 잡고 아담하게 마을을 앉혔습니다. 지어 그분들의 묵을 것까지 가져다 주니 과연 어떻게 감사를 올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그건 천만의 말씀이군요. 가는 정이 오는 정이라 글쎄 임자네가 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부락장이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부락장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후 그 어떤 재난이 들이닥치면 제때 서로 도움해서 살아가도록 하시지요. 가재신이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렴 살아가노라면 별의별 재난들이 닥치기 마련일 것이니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지요. 부락장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부락 사람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으며 또한 맛나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재미있게 살아갔습니다.
0: 네. 마을 사람들이 가재신과 친구로 되었군요.
1: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락에는 몇몇 장대한 사나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마다 시퍼런 칼을 든 사나이들은 부락에 들어오더니 마음대로 여자들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인 남자들이 그놈들과 싸웠지만 빈손이라 여럿이 칼에 찔려서 상하였습니다. 이놈들아 사람을 몽땅 놓아라. 이때 부락장이 끌끌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도적놈들한테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약함을 느낀 도적놈들은 내 꼴 봐라 어디론가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이 부락에서는 그놈들이 또다시 들이닥칠 것이 염려되어 부락 밖에다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도적놈들이 탄 배가 압록강에 나타나면 인차 부락에 알려 재난을 피하곤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헛걸음한 그 도적놈들은 고기 그물로 가재를 마구 잡아가곤 하였습니다. 이에 몹시 노한 가재신은 부락장을 찾아왔습니다. 부락장님, 여 잡아칠 그 도둑놈들이었구려. 가재신은 머리를 숙이랬습니다.
0: 네, 가재신이 드디어 영문을 알게 되었군요.
1: 네, 가재신은 부락장님, 그 도둑놈들이 또다시 올 때 우리들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 손에다 시퍼런 칼을 든 도둑놈들이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보를 받은 부락장은 싸울 준비를 하는 한편 사람을 띄워서 가재신한테 알렸습니다. 큰 배가 넘치도록 앉은 도둑놈들은 저놈들이 저 수요가 전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믿고 부락에 대고 깨딱 소리로 토통을 쳤습니다. 부락장 놈아 똑똑히 듣거라. 오늘 우리는 네놈들 마을이 여자들을 데리러 왔은 즉 맞서지 말고 순순히 우리한테 바쳐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온 부락을 잿더미로 만들 테다. 그러다 이 못된 잡놈들아 전번에는 살려줬지만 오늘은 절대 용서치 않는다. 어디 살렸으면 당장 꺼대라. 부락장은 이렇게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도적놈들은 부락장의 말을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0: 네, 마을 사람들이 도적놈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1: 네, 도적놈들은 그냥 배를 저 강기슭에 오르려고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저놈들이 땅에 오르지 못하도록 손을 써봅시다. 부락장이 이렇게 령을 내리자 부락 사람들은 도적놈들이 탄 배에다 몽둥이와 돌을 마구 뿌렸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도적놈들은 배를 앞으로 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빠 맞은 것은 도적물이 두목이었습니다. 형제들, 저놈들이 수요가 많지만 모두 무예를 모르는 오합 지조르니 빨리 기석에 올라 닥신대로 죽여라. 도적 두목놈은 이렇게 부하들이 사기를 돋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도적놈들이 강기슭에 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적놈들이 탄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물이 마구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수 없는 많은 가재떼가

배에 달라붙었는데 어떤 가재는 배를 구멍 내느라고 물어뜯었고 어떤 가재는 배 위에 올라온 놈들한테 달려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라고 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계속해서 호산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호산이라는 곳이 지반시 압록강 북쪽 기슭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하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다 아주 실팍한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로 뽑혀 강 북쪽 기슭으로 더 내려오고 있었는데 나무에는 큰 그 맷고양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물속에 잠겨있는 다른 나무에 걸렸는데 물속에서 아가리가 아그 이만큼한 물고기와 나무에 매달려있는 그 맷고양이를 삼키고도 자주 물속에서 올리솟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솟아오를 때마다 맷고양이는 재빨리 이쪽 저쪽 피하였는데 가보면 물고기 밥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찰나 강 언덕에 긴 장대기를 진 늙은 어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부는 맷고양이가 살겠다고 바득거리는 정적을 목격하고 작대기로 솟아오르는 물고기를 내리쳤습니다. 내깐 놈이 무엇을 삼켜버리자고 그러는 거냐? 어부는 이렇게 욕하면서 또 한 번 작대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설렁이는 물소리와 함께 아가리 큰 물고기는 다시는 솟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장대기를 들어서 맷고양이가 매달려 있는 아름드리 나무에다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0: 네, 어부가 맷고양이를 살려주는군요.
1: 예, 그러자 나무에 매달렸던 맷고양이가 작대기를 타고 재빨리 강 그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님, 이렇게 살려줘서 대단히 고마워요. 맷고양이가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울 건 없다. 이제 내 갈대로 가거라. 이렇게 대답한 어부가 찬찬히 맷고양이를 살펴봤습니다. 맷고양이로 알았던 산짐승은 다름 아닌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어부는 그 자리를 인차 떴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호랑이는 어부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너 호랑이야, 살게 되었으니 인젠 이걸 묶고 가거라. 내 애미가 몹시 찾고 있겠다. 말을 마친 어부는 다래끼에서 큼직한 물고기를 꺼내요 새끼 호랑이한테 주니 아주 맛나게 물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홍수에 떠내려오다 보니 며칠간 굶은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세세히 그 보고는 어부는 됐다, 이거마저 몽땅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다래끼 안에 있던 물고기를 몽땅 새끼 그 호랑이한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부가 쏟아준 물고기를 개 눈 감추듯이 먹어 주었습니다. 어부가 강 기슭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니 글쎄 새끼 호랑이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부를 따라 집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0: 네, 호랑이 새끼가 어부를 떨어지려 하지 않네요.
1: 네, 어부는 그만 억이 막혔습니다. 너 잠시 갈 데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며칠간 있다가 어미를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난 어부는 새끼 호랑이를 집에 두기로 작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고마운 분이군요. 그 호랑이는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헌데 호랑이는 어미 호랑이가 먹이를 얻으려고 굴을 나간 뒤 굴밖에 놀다가 조심하지 않아 가파른 골짜기 아래로 굴러 내려갔는데 그만 산골짜기에서 홍수가 급작스레 내려 터지는 바람에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어부는 새끼 호랑이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날 따라 점점 커갔습니다. 따라서 식욕도 점점 늘어가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부지런히 강가로 물고기 잡으러 다녔고 새끼 호랑이도 친근하게 어부의 뒤를 졸졸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집이나 지키려나? 어부가 이렇게 말했지만 호랑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0: 네, 그러노라면 어부와 호랑이의 정은 날마다 깊어가겠죠.
1: 예,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어부가 여느 때처럼 강가에 앉아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갑자기 깊은 강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나더니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강변에 솟아올랐습니다. 이 늙다리 놈아, 너는 오늘 새끼 호랑이 대신 나한테 묵혀라. 말을 마친 이미 큰 물고기가 어부를 한

0: 입에 삼키더니 몸동동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도 급작스레 생긴 일이라 어부가 몸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호랑이가 날래게 물고기한테 달려들었지만 그 끝내 어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호랑이는 강변에서 발 부둥질 치며 통곡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부네 집에 들어 돌아갈 수 없게 된 호랑이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고 몇 해가 지나니 늙은 어부가 살던 초가집은 진작 무너져 잡초가 무성히 우거져 있었습니다.
1: 네, 주인이 없다 보니 집토가 폐허로 되었네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으로부터 큰 호랑이가 노루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더니 폐허로 된 어부의 집토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에 문 노루를 내려놓고는 대성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다름 아닌 늙은 어부가 살려준 호랑이였는데 인제는 산속에서 큰 호랑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울고 난 호랑이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고추 강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부가 물고기한테 삼킨 곳에 가더니 물고온 노루를 내려놓고 산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역시 노루 한 마리를 물어다 또 원래 자리에 놓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흘 동안 호랑이가 노루를 물고 왔습니다. 호랑이가 돌아간 뒤면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물속에서 못내 반찬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기슭이 솟아나와 노루를 통째로 삼키고 흐뭇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매일 노루 한 마리가 고스란히 생기니 입이 큰 물고기는 그야말로 기뻤던 것입니다.
1: 네, 호랑이가 일부러 미끼를 놓는 거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또 노루 한 마리를 물고 오더니 원래 놓던 자리에 놓고 자리를 뜬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깊숙한 강물 속에서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강기슭에 솟아올라 노루가 있는 곳으로 불쩍불쩍 뛰어왔습니다. 강 하늘이 또 나한테 먹을 것을 보냈구나. 입이 큰 물고기가 기고 만장해서 아가리를 딱 벌려 큼직한 노루를 통째로 삼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떡판 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 고현놈아, 내가 네 놈을 잡아치우자고 숲속에서 숨어 기다렸다. 며칠 전에 가져온 노루도 모두 네 놈이 고아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네 놈을 잡자고 미끼를 놓은 것이다. 말을 마친 호랑이는 입이 큰 물고기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불쩍불쩍 뛰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네 놈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놈이기에 감히 이 어른과 맞서는 거냐. 살겠으면 당장 사라져라. 그러자 뼈채로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아. 그래, 네 놈이 나를 못하니. 호랑이는 너무도 분해서 땅에서 높이 뛰었습니다. 네 놈이 웬 놈이든 이 어른님이 알 게 뭐냐. 입이 큰 물고기가 랭소였습니다. 고현놈아, 그럼 나한테 저 모든 것을 똑똑히 알려주면 나는 밑에 전 강물이 불어났을 때 아름드린 나무에 앉아있다가 하마터면 네 놈한테 먹힐 뻔한 어린 호랑이다. 네 놈은 나를 구해준 은인인 어부 할아버지도 해쳤지. 오늘 네 놈한테 핏값을 받으러 왔다. 말을 마친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입이 큰 물고기를 내리쳤습니다.
1: 네, 물고기가 쉽사리 물러갈까요?
0: 네, 입이 큰 물고기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날개 몸을 솟구치면서 순순히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헉, 네 놈이 감히 이 어른과 안 갚음 하다니 자신 있으면 덤벼봐라. 이래하여 호랑이와 입이 큰 물고기는 마침내 굉장히 싸움을 벌렸습니다. 한동안 싸움 끝에 아가리가 큰 물고기는 호랑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호랑이놈아, 내가 이젠 한 사람만 더 잡아먹으면 압록강이 왕이 된다. 그때면 내가 무엇을 달라면 다 줄 테니 오늘을 어른님하고 더 겨루지 말고 싸움을 거두자. 물고기가 점점 맥이 지난 것을 보아낸 호랑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달라는 것을 다 주겠다고? 흥, 네 놈은 왕이 되는 날이면 이 강, 아니 짐승과 사람은 더욱 살지 못할 것이다. 네 놈을 얼림수에 넘어갈 내가 아니다. 호랑이는 물고기 대가리를 벼락같이 내리쳤습니다. 아이쿠, 나 죽는다. 이놈아, 어디 두고 오자. 훗날 이 원수를 갚으러 다시 올 테다. 이렇게 고함을 치고 난 아가리가 큰 물고기는 펑덕 물소를 내며 어느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강물에 물방울이 마구 튕길 뿐이었습니다.
1: 네, 물고기가 도망을 쳤군요.
0: 네, 뒤쫓아온 호랑이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자리를 뜨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0: 언제 뛰어 올라오는가 하고 두 눈이 멀도록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강물 속에서는 아무런 물고기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유유히 흘러가니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호랑이는 그만 작은 산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이 산을 호산 점점 그 크게 부르면서 보기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4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딸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이 장약 심리방은 몇백 년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입니다. 이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이 드시자마자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아주 빠르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5,400m 이상이 이런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고 또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제조한 이런 서상약입니다. 우리 일단 약을 선택할 때에는 약이 레오니가 아주 중요합니다. 야생에서 자란 약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공재배한 약재인가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이런 효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서상이 설상고 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국가 보물급 이런 서상약인데 이 서상 같은 지역이라 할 때 발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아직도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또 비교적 많지요. 그러나 이 서상이나 몽골이나 해발이 아주 높은 이런 지역을 제외한 그 이 기타 지방 이 남방이나 북방을 보면은 경제가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또 많이 파괴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특별히 그 해발이 그 높은 곳이 그런 공기 오염이 없는 이런 야생 약재로 만든 이런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약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이 약은 정말 혈압 조절이 잘 됐다 이런 분들이 지금 아주 많죠. 중이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은 서장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온 이런 약인데 중이 각도로 그 중약이기 때문에 중이 각도로 분석해야 됩니다.

0: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중 첫째는 간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실면증도 나타나고 번조 불안해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두량주도 이상약순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우리 남편은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30년을 서약은 쓴, 저기나 환자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소리, 예, 고성스레에서 살다가, 소리, 예, 중풍이 딱, 저기나 녹음이 걸렸는데, 방법이 없었대다. 병원에 갔다 가라람 가고 나아람 나 들어가람 들어가고 약순 먹어서 기껏 먹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래가 타오양 돼가지고 집에 와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다가 저 방법이 없는가 생각하다 이래저래 무슨 고민을 많이 가졌지요. 뭐 출연하느라 애를 쓰고 이런 것도 아이들때다 그래 오늘 방송한 거 들으니까 선생님이 이 당뇨심리 빵 강의한 것도 그 소리 이 당뇨심리 빵을 먹게 되는데 해답 소설이 얼마나 잘 되는데 몇 달 후에는 예, 선생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쓰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고서 예,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 걸 봤는데 예. 혈압조절이
0: 맞습니다.
2: 너무 그렇게도 잘 됐대다. 기도 예. 야댓달 만에 혈압 저기나 약을 예, 안 먹게 됐대다. 그거 안 먹어도 예,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조절이 온정되니까 그거 먹을 필요 없어서 안 먹었습니다.
0: 아 예. 그런 분도 많습니다. 예.
2: 예, 얼마나 좋은지, 예, 저기나, 저 탐험대 말이 없지요, 무슨, 그건 무슨.
0: 그렇지.
2: 그럼 조절이 잘 될까나, 예, 중풍이 또 다시 재발할까, 뭐, 얼마나, 마음이 예, 두근두근 거리는지, 예.
0: 네.
2: 그래, 중풍이 걸려서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움 지나고, 변비 있고, 위나 빠가지고, 소리, 예, 이거 소화는 못 시켜서 밥 잘못 먹었습니다. 이게 밤잠 못 자고, 저님 쓰여서 소변 잘못 보고 이랬댔는데, 지금은 예, 만미 됐습니다.
0: 네.
2: 오늘도 제 사촌 형님이, 제 사촌 형님이 예, 점심을 같이 먹자니 아껴 나갔습니다. 예.
0: 아,
2: 저 예, 바로 걸지도 못하고 흔들흔들하고, 뭐, 내일 죽겠는가, 모레 죽겠는가, 사실 그랬댔는데, 언제 죽겠는가 했는데.
0: 이게 어느 말 팔팔해졌어요?
2: 예, 이 아우스가 때때때 살아나서 지금은 팔팔합니다. 예.
0: 예.
2: 좋게 말했으니까, 어느 마음이 싫으면 나는 한 싫으면 든 것 같습니다.
0: 예, 들었죠, 예. 마이.
2: 예. 이약용 선택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게 이 약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0: 아, 예.
2: 나도 예, 이렇게 예, 아반시발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 먹으니까는 심장이 원래 아이 좋은데다가 예, 파딱파딱 뛰고 어떤 게 숨어야 하고 밤에 자지 못해서 뒤집고 뒤집고 하면서도 밤에 자지 못해 영 고사했습니다.
0: 예.
2: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예, 어지럼증 나고 이랬는데 자지 못한 게 오늘 걱정이니까.
0: 그렇지.
2: 밤에 그러고 나면 이튿날이면 또 자살해도 못 자고 못 자고 이랬더니 이 약 먹을까 예, 정신없이 잔다. 밤에 한번 일어나고는 그것을 계속 잔다.
0: 잠이 원래 잘 온다. 이 약을 잡으면은.
2: 예. 많이 예. 편안하고 아픈데 예, 이거 저기나 그 제거되니까 나 예, 이렇게 예,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2: 얘기네 위 좋아서 위 나쁜 것도 위 좋아서 밥도 잘 먹고 이랬습니다. 예. 예. 식품으로 올라오고 하는 것도 지금은 아무 탈 없고 뭐나 다 먹습니다. 오이도 먹고 냉면도 먹고 다 먹습니다. 예.
0: 예 좋습니다.
2: 그래서 나는 우리 일가 친척들인데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아들 우리 쓰고 좋으니까 나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물어도 보고 예. 이랬거나 예. 좋겠다 이 좋은데 대답하고 이럴까 용 좋아합니다. 우리도 활동삼에서 언니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 게 이 약 써서 옛날 왜 그런 거 썼겠는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이 약은 원래 예. 그렇습니다. 요거 아이 먹는 약입니다.
2: 예, 예. 비판받는 약입니다.
0: 예.
2: 그래 이 선생님께 이기나 감사드립니다. 이 약을 우리 선택한 게 정말 최고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누립니다. 이거 다 썼다고. 예. 그래 앞으로도 우리는 또 이 남은 인생에 이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예,
0: 예.
2: 계속 다른 약을 먹으면 많이 먹겠습니까? 계속
0: 그렇지.
2: 먹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좋은 이제 활동이 있으면 우린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약 식내방을 먹고 저기나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3: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0: 예.
3: 방송을 듣고 서리 당약 신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에 이약을 먹고서 리에 선생님이 또 지도까지 받으면서 리에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0: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예, 헤라토솔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시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원래 이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이렇게 차고 또, 내 경색이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에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잠도 안 나고, 저기나 뭔가 신경질이 자꾸 나고, 또 민풍까지 와가지고,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저기나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돼가지고 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얘 여섯 달 싸워 먹으니까 나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서리 저 위궤양이 또 있어가지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저기나 뭔가 위가 쓰리면서 아팠는데 얘 지금 그것도 얘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얘 전체 몸이 얘 다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1: 좋아집니다.
0: 예,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예, 자란 야생 약재를 써서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예.
0: 우리 부부는 예, 다른 약을 예, 먹는 게 없습니다. 이 장약 신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그래도 됩니다.
0: 예. 예. 몸이 안 나갑시다. 내 동, 저기 나머 예, 동생이 머리가 예, 너무 어지럼증이 나가지고서 예, 예. 이래서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예, 대내에서이나 혈관이 이미 곧이 맺답니다.
1: 아.
0: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낫을 수 있겠지요? 예.
1: 예. 이 대내 혈관이 맺고시 이렇게 맨 사람이 세 곳부터 막히게 되면은 다발성내경 색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예. 그 다발성내경 색이 왔지만은 아, 나는 뭐 사지를 마음대로 놀릴 수 있는데 하면서 예. 대수롭지 아. 않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재려와가지고 한 번, 두 번 더 그 발작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예. 예. 우리 지금 현대 이야기에서는 일단 치매가 발전해서 오게 되면은 이게 못 고친다. 예. 이런 분들 이제부터라도 지금 그 정신 차려야 된다. 예. 이 뇌경색 부위가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라든가 또 오늘 한 일, 금방 한 일, 예. 예. 이걸 그 기억하는 이 해마체, 이 해마체 이 부위라든가 또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인 치우노나 아 이런 부위가 뇌경색이 와서 손상되면은 치매 오기 때문에 예, 네. 다발성 뇌경색이 왔다는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은 예, 네. 꼭 이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돼 있고 또 이 주치공능이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 놓은 이런 약을 써 줘야 됩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예. 나만은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조절이 안 돼. 아, 30일에 서양의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이 선생님이 장약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신내방 먹기 때문에 아,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원을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두 달 만에 당연히 신내방만 먹는데도 좀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된다.
1: 잘 된다, 원래.
3: 예. 그리고 항상 근육성에서 살았는데 신내방 이런 데 넉다만 먹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방광이 엄청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나는 이게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해. 가슴이 답답하면 앞쪽 가슴에 무슨 가슴 없어 뛰는 것 같은데, 아, 이 약 먹은 것부터 해. 그전에 또, 소문하고 같은데, 이 약 먹은 것부터 이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1: 예.
3: 예. 그리고 또, 예. 나는 이게 정말 효과 좋으니, 우리 집사람도 당뇨도 합병도 예, 손발이 저리고 눈도 부엽게 보이고 예, 그리고 또 잠 자지 못한다.
1: 아, 예.
3: 예, 그러다 예, 이 심내방도 먹고 있는데, 아, 당뇨 합병증 하나하나 좋아져가지고 영기뻐한다, 지금.
1: 그런 사람들은 이 혈관성 합병증,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중풍이라 하면 올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 혈관성 이 합병증, 제일 무섭습니다. 당뇨병 그 합병증 가운데서 이 합병증이 영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 그분이 같이 이 약을 계속 쓰면 아주 좋습니다.
3: 그래서 예. 우리 이거 저번 확대 조 때 아, 저를 해줄까?

0: 받아왔습니다. 고사님 먹도 하고.
1: 예.
0: 그래서 이거 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거 내가 도울까 우리 친구 친척네 다 이래 예약 쓰고 있는데 확 확실하다면서 뭐 염소한다 가지고.
1: 예, 그렇죠.
0: 나 본적만 나나 칭찬한다 이 약 소개.
1: 이 약은 예. 요가 해먹는 약입니다. 소개를 해.
0: 예. 특히 오늘도 내 소개를 한 친구 이게 냉색이 와서. 아, 내가 그 두통 먼저 가다 먹고 있는데, 야, 허가 확실하다면서, 이번에 이 허가 좋을 때 이 약 다달바닥 계속 쓰였답니다.
1: 네, 경색이 아주 좋죠. 우선은 우리 오랫동안 5년 4개월 지금 강의 드리고 있지만은 이 그 네 경색이 온 이런 분들, 그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네.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그래, 오늘은 예. 배달 받았단 말이에요.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와.
0: 예.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당약신 예방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예, 이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정말 한 20여 년 예, 정말 이게 혈압약 먹으면서 살다가 선생님이 이 강의를 당약신 예방 강의를 듣고서 이 약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0살 됐디다.
1: 그래놓으니까
3: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0살 되니까 지금 야섯 달 만에 지금 당약신 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좋죠.
3: 네. 예.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계속 어지럼증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눈도 무거워 영 뜨기 힘들었는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 예,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네.
3: 예, 계속 관절이 나빠서 예, 자만 거리도 예, 심해 걸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예, 멀리 거리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1: 예.
3: 예, 내가 먹고 좋으니 난 내 주위에 우리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다 쓰고 효과 좋다며 나를 들이 칭찬합니다.
1: 지금. 네.
3: 예, 이 약이 또 특별하지 않까지.
1: 맞습니다. 예.
3: 2500m 이상이고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약재지.

0: 급하게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병이라 말입니다. 이 약은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예,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씩 먹으면서 저기 이거 다 드시면서리 이렇게 그 바짝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혈액 중리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예, 치료 효과가 또 좋은 게입니다. 예. 그래서 예. 네, 세 번 쓰시 잡숫게 하죠. 네.
1: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예, 당뇨병 증을 해서 예, 계속 맥이 없지 발이 잘끔하 예, 설명하고 손끝하고 발끝이 자꾸 저리던 게 이 약 먹고 이런 증상이 영 사라졌답니다.
0: 어, 좋을 수 예. 있습니다. 예, 혈액순환이랑 잘 되게 저기, 하는 약이거나
1: 예, 정신정리하고 하셨는데 정신정리도 영 효과 썼다면 아직 영 지내서 합니다.
0: 예, 그렇죠.
1: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이 약 먹으면 지금 건강 챙기고 있는데 예, 내가 소개를 해서 우리 활동실에 예, 우리 그런 친구가 동무가 있는데 예, 그분은 또 예, 주제를 체결하고 뇌경색도 오고 혈압도 낮고 해서 예, 이 약 예. 먹고 있는데 영 효과 썼다면서 예, 오늘 좀 배달받아 쓰겠다면서니 소개라더니 약 소개라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린다며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0: 하하, 지하를 세 개 했고 뇌경색 있고 혈압이 낮고 이런 분 꼭 써야 됩니다. 이 약을.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분이 그 2417979번으로 그분한테 전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라고 하시오. 예.
1: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그 장약 심리방에는 간 양이 울결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좋은 성분이 지룡하고 천궁,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고 해독 작용도 해준다. 예. 그리고 간을 보양해 줄 뿐만 아니라 간음이 부족하면서 간 양이 왕성돼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주죠. 예. 예. 둘째로는 담습으로 인해서 가래가 많이 끼고 막히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로 비상기가 허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메슬거우면서 토하는 증상도 나타나고 배가 붓는다거나 설사를 하면서 또 형태 없는 이런 변도 그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맥이 없어하고 무기력하고 머리가 아프고 또 식욕부진도 나타나고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혈압이 또 올라간다고 한다. 예. 이럴 때에는 꼭 비상기를 잘 다스려줘야 되죠. 예.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예. 비상하고 위경락에 들어가서 비상위 때문에 나타나는 위에서 설명드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준다. 예. 예.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세 번째 원인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나타나면서 혈관이 딱딱해나고 굳어지고 의혈이 생기면서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혈흔증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이 동맥경화가 오면은 그 혈관이 아주 딱딱해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막히게 됩니다. 예. 예. 이 어혈이라 할 때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몸속에 뭉쳐있는 나쁜 피를 말합니다. 예. 이럴 때에는 꼭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주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혈압 하면은 위의 혈압이 이게 수축기 혈압입니다. 예. 아래 혈압은 이완기 혈압이고 예. 이런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예, 이 수축기 혈압이 높다는 것을 중이는 동맥경화가 심하다고 인정합니다. 예. 예, 그 이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에다 주는 압력이죠. 예. 예, 동맥경화를 잘 치료해 주면은 혈관이 나른해 하면서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이 수축기 혈압이 높은 분들 혈관이 굳어졌다는 것을 그 설명하는 겁니다. 예, 이미 동맥경화가 왔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으면은 어느 순간에 혈압이 올라갈 때면은 뇌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약과기 치료범이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져 있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소목하고 당귀, 청공하고 웃을, 소홍화하고 황기가 들어간 이런 약을 써줘야 됩니다.

혀를 풀어주는 데 제일 좋은 약이죠. 예. 이래서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세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네 번째 원인이 기혈 부족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예. 황제내경에는 기와 혈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중리는 모두 기가 네 가지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 원기하고 중치하고 영치하고 외치라는 게 있는데 장약 심리방언은 네 가지 기를 다 보충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기는 혈을 밀어주는 이런 힘입니다. 예. 예, 그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 보충해 주는 이런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예. 몸의 혈액이 부족하면은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못 해 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 예. 예, 기혈 부족이 있는 분들 보면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피곤하고 숨이 차하면서 말할 맥도 안 한다고 하죠. 예. 예, 중이들이 맥을 짚어보면은 맥박이 뛰는 게 아주 미약하게 뛰기 때문에 맥박이 뛰는 게 잘 안 알립니다. 예. 얼굴색도 항상 누르끄름하고 얼굴이 피색이 없습니다. 예. 예, 일단 혈압 조절이 잘 되게 하려면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혈액 공급을 못한다는 것이 혈관이 막혀서 딱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원래 자체 몸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피가 적기 때문에 혈액 공급을 못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이렇다 할 때 장약 심리방 같은 이런 약을 써서 피를 많이 보충해 주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혈압이라는 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혈 부족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 그때 가서는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이 될 수 있죠.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딱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에는 또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황계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 부족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중리각도에서 또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번째 이런 원인이라 할 때 간과 콩팥이 음이 허하면서 음이 양을 공제하지 못하게 돼서 체내가 허해지고 열사가 나타나게 되는 근데 음양 평형이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콩팥이 음이 허해서 간 음을 자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액이 허해서 양기를 공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체내가 허해지면서 열사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머리가 어지럼증이 또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뭐 허리 무릎이 시쿨고 또 해나루네 남다. 예.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 가슴에 보혈이 나고 오심에 보혈이 나는 이런 증상도 나타나죠. 예. 밤중에 증상이 이런 분들 더 가중해집니다. 예.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 혈압파동이 크고 피로해하거나 또는 잠을 새는 것과도 또 관계 있습니다. 예. 이럴 때 꼭 음을 보충해서 열을 내려주면서 간과 콩팥이 음양평형을 꼭 잘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에는 음을 보충해서 열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관과 콩팥이 경락에 들어가서 음양 평형을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천궁하고 지룡,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혈압을 조절시켜주는 또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아래울로 조절시켜준다. 예. 주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가. 주요하게는 소홍화. 이 소홍화라는 게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서장에서 예, 장홍화래도 되고 소홍화래도 됩니다. 예, 소홍화를 저희는 거기 소홍화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항상 소홍화라고 강의 드립니다. 예, 이 소홍화는 주요하게 서장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아주 이 진귀한
이런 야생약재이고 또 몇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또 서상에서는 연황금이라고 하는 이런 약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홍화를 볼 때 관상동맥이 붙어있는 종 모양이 흐뜰흐뜰한 잡질들을 깨끗이 녹여내면서 혈전을 풀어주고

0: 있고 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가지고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 주요하게 소홍하에서 추출한 약을 쓰면은 적어도 혈압이 20호미 공주 내지 30호미 공주는 내려온다. 이 소홍화는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죠. 이 소홍화의 효능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혈압 조절에 대해서만 말씀드립시다. 오늘은 이 서상이 지룡이 이 지룡도 그 보통 지방에서 자라는 지룡보다 수명이 엄청 더 깁니다. 이 그리고 이 지룡을 서상에서는 연황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풀이 무성한 습한 곳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중기하고 희소한 동물성 약재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한 데서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 용정시에서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 진흥과 흥변 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1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형 종사계는 소비 능력을 증강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전경을 혁신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전역 통괄, 다지점 배치를 토대로 상업, 관광문화 체육 융합, 디지털 전자상거래 발전, 해민 정책 락착, 소비 전경 승격 등 일련의 소비 촉진 종합 조치를 내와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의 새 명함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입장권 부번 경제를 확대하고 입장권 부번 연동 플랫폼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탑승권으로 할인권 받기 등 활동을 통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이 뚜렷하게 늘면서 체육 경기의 소비 견인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결 삼끝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끝냉면 브랜드가 연결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매장 손님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경기 관련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한 것은 문화 관광, 체육으로 소비를 견인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기층 대중에게 직접 닿는 해민 보조 정책은 가정용 전기 제품 시장을 기점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 장성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매상, 각종 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됐고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성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판매를 병행하는데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제품 모델, 공동구매 혜택 및 국가보조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은 집을 나서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나 주민 풍염초입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온라인 경로가 잘 운행되고 있어

0: 매소 휴대폰으로 각종 가정용 전기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도 합리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은 자체 대형 창고를 보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고객 수요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고 통일적으로 적재해 전용차로 시가지와 각 향진까지 직접 배송하면서 배송 통로를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 제품 보상 판매 혜민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전역 판매 후 봉사 보장 체계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24시간 대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균등한 소비 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광장점 점장 정미미입니다. 현재 우리는 틱톡 생방송, 위챗 짧은 영상, 과이소, 서홍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쇼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연간 거래 건수 20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주문 후 무료 방문 설치와 완벽한 판매 후 봉사까지 제공해 도나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주 상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명절 소비 시점에 맞춰 각종 판매 촉진 활동을 10여 차례 개최하고 기업들이 연동 판매 촉진 활동을 500회 이상 펼치도록 인도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소비권 사용액은 2,800만 원으로 판매액 6억여 원을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장식 기업을 조직해 보상 판매 상권, 대학, 부동산 교육회행 등 활동을 10회 진행했는데 상반기 보상 판매 지원금 사용액은 9천만 원으로 소비 10억 5천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0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해 증가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한도액 이상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늘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역 통괄의 정책 체계부터 특색 소비 전경까지 온라인 디지털 경로 개척에서부터 오프라인 도시 농촌 상무 봉사의 끊임없는 개선까지 우리 주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로 내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소비 담채를 풍부히 하고 소비 모식을 혁신하며 소비 장성 동력을 꾸준히 발산하고 소비질을 높여 전주 경제 안정 장성을 1층 견인하게 됩니다.
1: 근년래 용정시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 깊은 철역을 지닌 민속문화, 독특한 변경 풍모에 이탁해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지능과 흥변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산 기술계 자리잡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건설 현장, 작업 일꾼들과 대형 기계 설비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전승, 미식장터, 문화관광, 개인 온탕민박, 견학회의 기능을 아우르는 이 종합민속휴가구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가재집단 브랜드 중심 총감독 한순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1기 반산월 민박 41채, 2기 장금궁, 6도장터, 대통거리 3개 대상입니다. 개업할 때 두 편의 대형극이 공연될 예정인데 1층에서는 3번의 인연극을 선보이고 3층에서는 당지의 항전 역사를 다룬 해란 아들딸극을 공연합니다. 2층에는 조선족 여행 촬영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41채의 반산월 개인 온탕 민박은 산을 등지고 지은 조선족 전통 주택 품격 건물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함과 아울러 사생활 보호와 멋진 분위기를 모두 갖췄습니다. 모든 민박 객실에는 전통 조선족 온돌과 독립된 개인 온탕 마당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며 가족 여행, 지인 숙박, 소규모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표 건축물인 장금궁은 전통 조선족 건축 양식을 부각해 고풍스러운 운치를 자아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조이약 체험관, 조선족 전통 복식 촬영 체험관, 무형문화재 문화회랑 등 부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순입니다. 육도 장터에는 당지 특색 음식과 길거리 간식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입주 업체 수는 67개입니다. 대통거리에는 현지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업체 28개가 들어와 전체 입주율이 이미 98%에 달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3기로 나뉘는데 현재 1기, 2기는 전면 준공됐습니다. 3기에는

0: 보촌락, 야간 산림 관광이 포함되고 후속 개발 대상으로 휴양 호텔, 눈놀이 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331 국도 용정 구간에 있는 용정시 계산툰진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독특한 변계강 풍경, 홍색 저력, 조선족 민속과 농경 자원에 입탁해 유휴 농가주택을 활용하고 농촌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대상은 두 마을의 차별화된 배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량전 백스의 운동휴일 풍경구와 련동해 일체화 운영을 합니다. 광소촌에서는 홍색 민속 여행 숙박과 캠핑 카페 공간을 주력으로 100년 된 낡은 공장을 개조해 홍색 민속 문화 체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구촌에서는 특색 민박과 길이 1200m의 강변 목잔도를 조성해 두 마을의 전원 풍경을 잇는 순환 관광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선구촌에 신설하는 민박은 8월 말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 운영 경리 룡로입니다. 현재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서 운영 중인 민박은 모두 16개입니다. 예약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춰서 올해 선구촌에 민박 5개를 추가로 마련해 광소촌과 선구촌에서 영업하는 민박은 총 21개가 됐습니다. 두 마을 모두 논 풍경 카페를 조성했고 선구촌에서는 생태식당까지 마련해 관광객들이 숙박 외에도 풍부한 식사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연간 관광객 접대 수는 연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연간 영업 수입은 600만 원, 납세액은 1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와 331 국도 어량전 정품 민박 두 핵심 대상의 준공 운영은 연변 문화관광 제품 체계를 더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 사슬을 1층 확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정시에서는 생태, 민속, 변경, 특색 자원을 꾸준히 활성화해 문화관광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제고를 추진하고 산업 풍성으로 향촌 지능을 뒷받침하며 흥변 부민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연변 전역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유의 정신토성 구축을 명확히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정신적 문화적 토대 다져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공유의 정신토성을 구축하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문화적 토대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2장에서는 주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인솔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다섯 가지 동질감을 확고히 하도록 인도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역사 선전 교양을 조직 전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 대한 선전교양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다섯 가지 관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도록 인도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 소유하고 향유하는 중화문화 보호와 중화민족 형상을 수립하고 부각하며 중화문명표식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국가 통용어는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교육 교수 용어와 문자, 공무 용어와 문자, 공공장소에서의 국가 통용어는 문자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통성을 증진하고 자의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넷째, 각급 각종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및 교육행정부문에서 교육교수와 교재 편찬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대한 요구를 관철하도록 명확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구, 보도매체 등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리론 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향항, 오문, 대만, 화교 등 역량을 응집하고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을 전면 추진합니다.

0: 하도록 했습니다.
1: 연길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료 보상을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연길시 동명신성 동쪽 자어동방주거단지 서남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외래 및 구급 진찰 종합청사, 내과 입원 병동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하며 완공 후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기존의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됐습니다. 병원은 항문외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 기초진료 봉사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현재 주체 공사를 마치고 각종 마무리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의료자원을 1층 통합 최적화하고 지역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대중의 진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병원은 의료, 양로 대상을 배치해 공립병원의 의료자원 우세에 이탁해 연길시 의료, 양로 융합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당위석이 이모림입니다. 병원 대상이 완공되면 연길시 현유 의료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연길시 건공가도 주민들의 근거리 진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의 봉사 직능을 이어받아 주민들에게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살려 연길시 의료 양로 결합 사업 발전을 힘껏 추진해 대중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0: 성 공무 및 정보화청에서 지도하고 주 공무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했으며 연면 방송매체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창객 중국 길림성 중소기업 혁신창업대회 연면 지역 경연 결승전이 7월 30일을 연결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 공무 및 정보화청 부청장 조박이 대회에 출석해 축사를 했으며 주정의 부주석 리동호가 대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 잠재력을 발굴하고 창업 자원을 집결하는 것을 취지로 했으며 우수 프로젝트, 팀, 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신기술, 신모시, 새 경영 모식을 탄생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조력하고 연면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대회는 기업조와 창업조 두 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22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생물의약, 의료기계, 지능제조, 특색농업, 문화창의제품 등 분야의 우수 프로젝트들이 결선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혁신점,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 전망 및 사회적 의의를 선보였습니다. 최종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의 주사용 리보핵산 이혁신 승격 프로젝트와 지호 령항팀의 ERA 기반 가정의료 보조 종합지능체 프로젝트가 각기 기업조와 창업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대회 참가 프로젝트 책임자 곽갑니다. 우리는 독자 특허 제품인 주사용 리보핵산 1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항암 면역 제제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해 전문가들한테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선진적인 산업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접하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쓰는 약 5동이 만든다는 이 아름다운 전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호 령항팀 책임자 려주팽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해 우리 프로젝트의 구상과 혁신점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대회에서 다른 창업자들과 사고를 교류하고 각 지도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펼치고 프로젝트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향후 주 공무 및 정보화국에서는 대회 참관 우수 프로젝트의 선전 전시, 투자융자 연계, 부화기지 입주, 성과 전화, 시장 개척 등 일괄식 봉사를 제공해 대회로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창업자팀은 인재 프로젝트 추천을 우선적으로 받아 프로젝트의 현지 락착, 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수상 기업과 팀을 선발해 성급 경연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0: 중앙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집단위원회사 려객운수 중심에 따르면 학생 승객의 승차권 구매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철도 12366 모바일 앱의 상시 운행 중인 학생 예약 표 구매 봉쇄 신입생 전용 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1: 화룡 청룡 물놀이라곤에서 1일 전자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인터넷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조 1인 미디어협회 창작자 40여 명을 조직해 화룡을 찾아 선전하면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지 여름철 문화관광에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최선숙 작사 엄밀한 작곡이 둥글둥글 살아갑시다입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꿈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는 응원의 노래입니다. 남녀 사연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입니다. 누군가의 앞길이 그리고 레리 나 자신에게 환한 꽃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 설렘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겼습니다. 최승화 방해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관석 작사 최하산 작곡의 금시황산 장배산입니다. 비단의 술을 넣은 듯한 장배산의 절경 그리고 그 깊은 산맥처럼 굳건한 기상을 드러낸 노래입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학순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노래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니다.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이 그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안의 사람 숨쉬는 그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미안 작사 리하 작곡의 귀향길을 소개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펼쳐진 익숙한 풍경,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누구나 품,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을 잔잔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김목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이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여름이불 한 세트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우대 활동을 그냥 진행합니다. 예,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당뇨병에 어떻게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당뇨병이라 할 때에는 인슐린이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런 대사질환이 일종으로서 혈액 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 우리 당뇨병에는 제1형 당뇨병하고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예, 제1형 당뇨병은 예, 우리 그 원인이가 선천적이거나 혹은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병하고 또 이 식생활이라든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이 대표적인 3대 증상이라 할 때에는 갈증하고 예, 잦은 배뇨 그리고 이런 증상이나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거나 혹은 쉽게 피로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2: 예, 재전할까?
1: 맞습니다.
2: 재전할까?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저도 동충하초, 우리 동충하초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1: 네.
2: 예, 둘 다 요즘 나이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점이 많아서 이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예, 둘 다 노공이 있고, 예, 심장이 나쁘고, 또 둘이 병이 비슷합니다.
1: 네.
2: 눈이 나쁘고, 예.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예. 그래, 노공이 있다 보니까. 원래 우리 남편은 저혈압이 됐댔습니다. 나는 고혈압이고.
1: 네.
2: 그래서 그랬댔는데, 어째 고혈압, 우리 남편은 고혈압이 되니까, 혈압이 그렇게 쭉쭉 올라가고, 예, 혈압 온종이 안 돼서.
1: 네.
2: 고생했습니다. 약 여러 가지 다 먹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동충하초를 먹은 다음부터, 예, 혈압이 그냥 이렇게 온종되고, 이렇게 고정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1: 네.
2: 그 때문에 형 그랬는데, 저는 원래 고혈압이 돼서, 예, 노공도 먼저 오고 이래서 그랬는데 우리 남편도 뭐 한 입 식구니까 닮아갔다 병도 그래 둘 다 그냥 머리 아프고 예 막 어쨌든 어지럽단 말입니다. 어지럽게나 제일 무섭을 때가 나가서 넘어질까봐 예 넘어질까봐도 무섭고 길에 나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게 무서워서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막 온종됐습니다. 남편도 예 그 혈압을 내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래 혈압 재보면 예 정상이다. 고혈압이고 저혈압이고 다 정상이다. 결국 얘 그냥 이렇게 저기 뭡니까 그 잠을 잘 못 자서 얘 고생했습니다. 그 나는 얘 베개 저 베개를 400m짜리 다 싸서 이제 베고 자도 얘 잠이 안 온단 말인다 그냥.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네.
2: 예, 자고 아침 4시고 때 깨나고 예. 한 6시간, 7시간 푹 잔단 말입니다. 그 푹 자고 깨나면 아침에 깨, 어쨌든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래 우리 남편은 첼리세에 있어서 형 고생했습니다. 첼리세 때문에 밤에 일본씩 일어나면서 잘 자지 못하고 예. 결국 그냥 우리는 다리 쥐어 올라온단 말입니다. 예.
1: 네.
2: 쥐어 올라와서 그랬다는데 지금 쥐어 올라온 것도 일 없습니다. 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은 원래 잘 못 자는 데다 쥐어 올라와서 그거 다리도 주무고 그러고 나면 엄밤 못 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잠은 더 잘 자고 결국 저는 오랜 변비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정말 예. 먹는 거는 삼시를 먹고 예. 해소를 못하니까 예. 영국이 얼마나 바쁜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비도 해결되고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2: 예. 그래서 예. 저는 우리는 예. 둘이 또 먹고 하니까 이렇게 활동 좋을 때 아무래도 그냥 써야 되니까 오늘 또 합동하자고
1: 예.
2: 18각 주문하자고
1: 전화했습니다. 예. 18각에는 23각 드리면서 1980원 하는 이 현대식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수고하십니다.
2: 예.
1: 예, 우리 내외노의 선생님이 강의를 귀담아 듣고, 예, 동충하초 가려분을 예, 선택해서, 예, 한 3년 묵고 있습니다.
2: 네.
1: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음양을 평형시켜가지고, 예, 몸을 건강하게 해서 병치료를 하는, 예,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거기다가, 예, 동충하초로, 예, 발효해서 한 약이라 30% 그 효능이 높다고 하니, 그 효과가, 예, 특별히 좋습니다.
2: 네.
1: 우리 부부는, 예, 면역력이 약해서, 예, 몸이 아주 쇠약합니다. 그래서, 예, 심장이 나쁘고 폐가 나쁩니다. 항상, 예,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머리가 얼빤하고 이랬는데,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석 달 먹으니까,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예, 가슴이 침침하고 하던 것이 해결되고, 예, 그 다음에 가슴이 시원하면서, 예, 정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예,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폐도, 예, 자연적으로 좋아지면서, 예, 지금은,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수성 위험으로, 예, 밥을 먹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국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약도 많이 썼지만, 예, 뭐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 변비가 생겨서, 예, 변비를 한 20년 알았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예, 거기다가, 예, 치질까지 생겨서, 예, 수술까지 했댔습니다.
2: 네.
1: 예, 그래, 정말 고사 많이 했지요. 그래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5달 먹으니까, 예, 이 변비가 해결되면서, 예, 모든 것이 다, 예, 좋아집니다.
2: 네.
1: 그 다음에 동맥경화로, 예, 뒤에서, 예, 소리가 나고, 예. 그 다음에 한쪽 귀에서, 예, 또 물이 나오고, 예. 이래서, 예, 고생고생 많이 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약도 많이 썼고. 그래도, 예, 그게, 예, 뭐, 시원치 않아가지고,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한, 석 달 먹으니까, 예, 귀에서 소리 나던 게, 예, 중중해지면서, 예, 귀에서 또 물이 나던 것도, 예, 해결됐대다.
2: 네.
1: 예. 그리고, 예, 허리, 다리가, 예, 아파서 요즘한 부추가, 예, 나쁘거든요. 그래서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고생고생 많이 하고, 예, 정말, 어디다 말할 수 없었지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은 후로, 예, 지금 잘 걸어 다니고, 운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예, 우리 아저씨는, 예, 선생님 말씀대로, 예, 이 삼복기 안에, 예, 두 봉다리씩, 예, 잡습니다.
2: 예.
1: 한 두들, 예, 잡수니까, 예, 효과가 더 좋답니다.
2: 예.
1: 예. 그런데, 예, 나는, 예, 우리 아저씨보다, 예, 몸이 괜찮으니까, 예, 한 봉지씩 계속 먹는데, 예, 계속, 예, 효과가 좋습니다.
2: 네.
1: 예, 이 약은, 예, 연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예.
1: 예, 정말 최고입니다. 게 뭐, 이것저것, 예, 쓸 필요 없이, 예, 동충하초만, 쓰는 게, 예, 최고인 것 같습니다.
2: 네.
1: 예, 그래, 예, 전번에, 예, 우대할 때, 예, 예, 아홉 가구 쌌던가, 그런 거에, 또, 사추이 왔다 가서, 예, 보고서를 가져가서, 예. 이번에, 예, 우대한 또, 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예, 부부간에 먹으니까, 예, 빨리 달아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열에도 가구, 예, 지금 사겠습니다.
2: 예, 열에도 가구는 23곽 드리면서, 1980원 하는 현대식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네. 선생님 좋은 약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합니까?
2: 맞습니다.
3: 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다.
3: 나는 동충하초 먹고 선생님 용서했습니다. 해가 불려서 한 20년 고사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선생님 명이 진짜 어떻게 돼, 병원이더라 재미 뚝뚝 이렇게 숨스럽게 못하고 섰다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이사들을 뛴다 합니다.
2: 네. 예.
3: 그래던 게 예, 그게 그것도 감 없이 사라지고 식구문에서 한 사람처럼 제대로 똑똑똑똑 뜁니다.
2: 네. 예.
3: 그리고 선생님 난이 위 나빠서 이선이 이런 옥시라는 거 금방 먹지 못하고 군거랑 아예 먹었습니다. 그런 게 동충하초로 어제는 2년을 거의 쓰니까나 옥시도 먹고 빙골도 먹고 어제는 위에도 예 막 먹습니다. 그 전에는 먹

0: 그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선생님 내일 어머니 7월 27일 날에 검사를 했습니다.
1: 예.
0: 원래 간이 내 간경화 이러니까 그래서 동충하철 썼지. 그래서 이때 그다음 동충하철 먹고 그런 게 7월 27일 날 오후 2시에 가서 했는데 간이 너무 깨끗하다지 아무것도 없다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날 저녁에 와서 내가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싸이 기뻐.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에다가 선약을 소개하는 우리 환자들은 대단히 기쁩니다.
1: 예, 약이 좋습니다. 예.
0: 약도 좋지만 선생님도 영 진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뭡니까?
1: 예.
0: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면 피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예.
0: 예. 그래, 저번에 할 때는 쌌습니다.
1: 예.
0: 그래, 이번에는 싸지는 않겠는데, 할 때도 좀 마감한데, 돈이 지내만 돼서 자그마한 세터라도 싸다고.
1: 예. 그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네,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전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며칠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숨이 차고 잠도 오랫동안 잘도 잘 못 자고 온몸에는 허열이 많이 나고 피부도 많이 마르고 특히 심장하고 피가 안 좋았는데 특히 피는 이런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도 많고 그렇게 뭐 건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처음에는 병원약을 쓰지 말라 할 때 그저 한동안 썼는데 아이 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는 중의원에 중약 쓰기 시작했는데 또 한동안 써도 아이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약에서 좋다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쓰다 안 되면 또 좋다는 거 또 바꿔서 다른 약도 써고 이래서 여러 번 바꿔서 많이 썼는데 몇 년 동안 그런데 치료 못했습니다.
4: 네.
3: 그러다 서리 선생님의 이 강의를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시작했는데 써서 얼마 안 되니까 점차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감이 오면서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4년 되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어디가 뭐 이 가슴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점이 없습니다. 이제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항상 일이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정말 잠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언제 밥을 마셨을 때였습니다. 밥 마셨을 때.

0: 조금 밥써 먹고 때리면 배고프. 그다음 밥 먹으면 또 이전에는 그냥 그저 먹는다 하고 먹었는데 지금 밥 먹으면 정말 맛있고 정말 밥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0: 이래가지고 지금은 아이 며칠 동안 저는 이 한 4년 동안 한 번도 감기에도 안 걸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당신 하트는 나한테 정말 병을 치료하는 정말 진짜 좋은 약이라고 생각한다.
1: 네.
0: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신 하트는 4,500m 높이에서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고. 그리고 특히 전 이전에 약을 많이 먹었어도 발현약은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 동승하초는 발현약이고 30대 효과를 보는 진지한 약물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 내가 이전에 약을 많이 먹어봤어도 이 동승하초에 있는 이 진지한 약물들을 먹어 못 봤길래 병이 치료 안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 동승하초를 만나기 전까지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한 이 좋은 약을 만났는데 어쩌면 놀래 놓을 수 없고 이래가지고 어쩌면 나이도 많고 전했는데 계속 동승하초 열심히 이렇게 생각한다.
1: 네.
0: 동승하초는 이런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뭐 너무 뭐 큰 부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편한다. 그리고 이전에는 저는 한 좀 오랫동안 아침 한 봉지, 좀 저녁에 한 봉지씩 먹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지도를 받고 소리 아침에 두 봉지 먹으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동충하소는 원래 넣을 수 없는 이런 약으로 됐는데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예. 동충하소는 그냥 수문으로 내내 편안하게 산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좀 삶의 질을 높여준다. 예. 그래. 예, 수시로 우리 2830666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승하초로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었는가 하면 저는 예, 노공이 와가지고, 예, 혈압도 저리 안 되면서 예, 요런 고생합니다.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고, 예, 오줌증도 나고, 예술고 가서, 힝해서 이러도 못 나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예, 이 동승하초로 먹고서 예, 이거는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건 혈압도 정상이 되고, 예, 혈압약을 할 날이 두 번, 세 번씩 먹던 게 지금은 예,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3: 그래,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위 나빠가지고 예, 밥을 잘 못 먹었댔습니다. 위축성 위염에다가 또 위궤양까지 있어가지고
1: 네.
3: 밥 먹기도 싫고 먹지도 못하고 냉채 끝에 먹으면 딱 끼우고 미래에 가서 그랬는데 예, 이 4,500m의 예, 높이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예. 그리고 이게 특히나 발효된 약이 아닐 것인가 그리고 다른 약이 30배라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는지 예, 그 좋다는 소화제를 먹고 위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효과 없던 게 이거 먹고서 영 효과 좋습니다.
1: 네.
3: 이거는 밥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고 예 그리고 변비도 있던 게 변비도 해결되고 하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관절이 나빠가지고 그래 다리 아파서 중계를 오르내리기 영 힘들었습니다. 뼈에서 꾸둑꾸둑 소리 나면서 그래. 그러던 게 그것도 없어졌다니까.
1: 네.
3: 이게 나는 발효된 게 그래서 위에만 좋은 거 아니었지만 골과에도 이렇게 효과 좋다니까.
1: 네.
3: 그래 확실히 발효된 게고 이게 옛날에 황제가 아가 항우가 쓰던 약이다 그러는지 우리 백성들은 생각 못하던 약을 지금 써 그런지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네.
3: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계속 이거는 활동도 오라지 않고 지난다는데 언제 지날지 모른다는데 이 활동이 좋을 때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싸가지고 우수히 쓰려고 합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지금 이거

0: 접수를 먹은 것은 9월 달 이미지입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많이 해서 이 개선 가져와서 정말 영신적이 살았는데, 당신 앞서 밝히면은 선택해서 무지시장에서 이전에는 약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건 다 먹고, 그래서 다 댕김이 이사할 때 댕김이 청약도 먹고, 병원에서 내가 밴디도 맞고, 무슨, 다 그래도 아이들인 게 이상하게 정말, 이게 진짜 정말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1: 네.
0: 모든 게 정말 아이들인 게 이거 접수를 해보기 시작해서 다른 약이래, 약은 지금 다, 지금 떼버립니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1: 네.
0: 그래도 이렇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약을 자꾸 너무 먹으니까 그런지, 그런 게 정말 이상하게 말 안 듣고, 그래서 먹어도 그렇고, 살고 그렇던데, 지금, 이, 다른 약 다 떼고, 이것만 먹으면 그래, 그 보충제를 조금씩 그래도 아무렇지 됩니다.
1: 네.
0: 아이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서 먹이고, 밥도 그래서 정말 억질로, 아이 먹을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조금씩 먹었는데, 지금은, 소화를 시키니까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점점 더 먹습니다. 요즘에도 내 집에 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살아난 모에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음식도 내키고 힘들어서 이 소화맛이 올라가도 느끼는 생각이 없던지 지금은 때되기 전에 좀 배고픔이 있으니 소화시키고 먹기 싶은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이렇게 좋은 엄마야 동성하초가 이렇게 신기하고 좋은 게 있고 정말 옛날에는 그 말만 들어봤지 어디서 우리 구경이 하고 먹자고도 못하지 생각도 못하지 좋다는 건 알아도 근데 지금 와서 정말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좋은 약을 이렇게 사서 소개해서 일반 백성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나 지금 이 뭐든지 지금 다 좋아지니까 머리 아프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내겠던 것도 좋아지고 밥맛도 오고 이래니까 이건 갈등이 더 싸서 계속 꾸준히 먹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소개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0: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하면서 우선 먼저 면역력을 높여서 정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특별히 노인분들이 쓰시면 효과를 잘 봅니다.
2: 네.
1: 예, 좀 연세가 있거나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예, 그리고 약을 많이 써도 또 회복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면역력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나쁜 독소까지 제거해주고 해독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수용하는 소화효소의 원재료가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유효 성분입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또 치료합니다.
2: 네.
1: 예, 특별히 당뇨병 환자분들이 합병증,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어디에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특별히 이 망막병증이라든가 신기능 장애라든가 혹은 저리고 통증이 있는 이런 신경병증이라든가 혹은 대혈관 질환, 예,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합병증 치료에서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아주 특별한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1: 예, 그 작용이 원리를 본다 할 때에는 간을 우선 먼저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혈액 중에 포도당을 세포로 끌어당겨서 소비하게 하는 작용이 또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러면서 혈당을 낮춥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 수치도 조절하는 이런 작용이 있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으로 인해서 끈적해진 이런 혈액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결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과가라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삼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삼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삼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158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립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그리고 참남성 구복액 새 제품입니다. 더불어서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사지 원액의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158원인데요. 30가게 30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70가게 100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명서방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6가게 내가 12가게 12각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때 눈에 붙이는 고약도 2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새 제품 참남성 구복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참남성 구복액은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놀랄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에게 소개되는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할빈 제사 중약창에서 제조되는 우수한 이 공장 자체가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제품 자체가 598원인데 5각을 싸면 3각,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5각이 3각이게 되면 한 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으면서 식전에 복용합니다. 식전에 복용한다는 건 간, 비위, 모두 자극이 없고 보호작용에 충실하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각이 3각이 되면 한 각에 373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10각에 8각을 받게 되면 300원 남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제품 자체는 올리 또주는 쌍후싱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열을 제거하는 것은 천장 내 내리 누르는 약용. 이 제품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줘서 맥이 나고 모든 공능이 노인성 공능이 약화를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구복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10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한 가지 자문하십니다. 선생님, 지금 새약을 선전하는데 그 간염에 그 약이 좋습니까?
1: 간염에 너무 좋습니다. 간, 비장, 위장.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불면증을 해결해주게 돼 있고 사유가 밝아지게 돼 있고 모든 공능을 회복해주는 건망증이 해결받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돼 있으니까 간염이 있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2: 예. 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들어보고 약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내 문도 한 서너 통 싸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먹어보고 좀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전화번호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이 첫날에 선생님이 계속 이 참남성 구복에 그게 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네 들었습니다.
1: 참가한다는 참자에 남쪽이란 예, 남자에 별이란 성점 참남성 예. 발음이 준확합니다.
3: 예, 참남성 구복에 그게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어봤는데 어느 선생님이 강의한 지 한 3날 됩니다.
1: 예. 예.
3: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게 별로 용 좋은 것 같습니다.
1: 흡인력이 있죠. 예,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다른 약을 광고하는 것도 먹어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다 정말 강의도 재밌게 하고 약이 다 효과 보는 거 한단 말입니다.
1: 믿음성 그래, 있는 거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배제합니다.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3: 예. 이거 나는 첫날에 들어보고서 여기 내게 딱 맞는 것 같다. 내가 요거 얘 아래 무릎이 딱 글자 뭐 맥이 없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요거 안 늙음하게 요거 원기도 봐주는 데는 최고 같겠다. 나는 또 간다 아이도 구해. 예. 그래놓고 이게 내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첫날에 들어보고 쐈습니다.
1: 아, 그래요?
3: 그런데 예. 나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민감합니다. 예. 한번 먹으면 한 번만 먹어봐서 이야기 좋고 나쁜 거 안다 말입니다. 나는 청약도 예. 이사인대가 줬다 한천 먹어봤다. 내게 아이 맞으면 이사인대를 간다. 여기다 무슨 약도 더 여달라고. 근데 아 이거 먹었는데 아 이게 아 구복액이 돼 그러는지 효과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 날 먹었는데 여기 아랫다리 자꾸 호도도 하고 맥이 없어요. 아 그참 이런 거랬던 게 여기 맥이 좀 오는 것 같고 예. 네 이렇게 밤에 자면 입이 자꾸 썩어왔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게 내 담낭도 나쁘고 간도 안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썼는데 여기 입이 썩었던 게 오늘 아침에 이렇다.
1: 그렇죠.
3: 뭐,
1: 예, 예, 예. 빠릅니다.
3: 예. 예. 예. 이게 구복약이 돼. 효과 영 빠릅니다. 개구에 밥도 맛있고.
1: 예.
3: 예. 그 다음에 밤에 꿈이 많던 것도 이렇고, 예. 그 다음에 목이 자꾸 마릅니다.
1: 예.
3: 깨던 게 목이 마르던 것도 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이게 어떻게 했는가 안 해서, 아 그래도 여기 들어간 약도 영 좋고 구복약이 거라, 예. 네, 그거, 다섯 가구 샀습니다.
1: 예.
3: 처음에.
1: 예, 다섯 가구 사면 세 가구 줍니다. 그렇죠.
3: 예, 예. 예. 네, 사디원액도 먹어보니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딱 믿는단 말입니다.
1: 예, 믿어도 됩니다.
3: 그랬는데, 예. 이게 원기를 사람이 잃었습니다. 늙으면 예. 한 살 더 먹으면 또 자녀만 오래 못해지는 게 강하죠.
1: 그렇죠. 예.
3: 그리 병원에 주원하면 아무리 보셔 해준다도 지도 얼마 더 들어갑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이거, 네, 예, 우선은 계속 먹으리 합니다.
0: 청량성 구방의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예. 예.
1: 그래서, 예, 이게, 네, 좋다는 거, 또 효과 빠릅니다, 구방이.
0: 그렇죠. 예, 예,
1: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철에 무릎이 딱 매겼고, 호도도 뚫기는 사람들이 딱 써보셔, 좋은 효과 본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예,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아하, 예, 늘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셀린 나온 약이 장남성 구복액.
0: 예, 참, 예,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라는 뒤에서 소리 나고 눈이 아물거리고 식욕이 불진하고 근육과 관절 통으로 해서 힘들고 간경락과 비위가 많이 상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종합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는 데는 이런 좋은 중약제가 여기 들어간 건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얼빈 제4중약창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제4중약창이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문 제약창에 속합니다. 이게 그 청조 때로부터 내려온 이런 첼룽4년부터 시작한 이런 약방인데 91년 9월 달에 현재 이름으로 돌아왔는데 이 제약창에서 만든 약품은 특수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세령약 참난성 구백 이제서 전년 강의를 들었는데, 뭐야다 그러면.
0: 예.
4: 네, 이게 어지럼지 사건하고, 예, 비늘도 있고, 전화기는 그 꿈이 많아 자기 힘들지, 또 밥이 맛이 없고, 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기를 자꾸마득히 하는데, 이런데도 이 약이 되겠는가 해서 문의합니다.
0: 그런데서는 약입니다. 따부 왼치, 원기를 대량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피가 혈관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서쇄, 이치 서쇄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혈이 잘 소통되면서 피가 제 혈관을 따라서 마치 교통경찰이 차가 막 엇나가는 거 그거 그 조절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가 혈관을 따라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쉽게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작용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기본으로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간 담낭이 좋아지고 비위가 좋아지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들면 관절통으로 힘들거나 뭐 근육과 관절통으로 인해서 바깥 나들이가 힘들 이런 분들한테 종합으로 좋아지는 10가지 우수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오늘 복용하면 오늘부터 벌써 편안한 감을 느끼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동통이 해결되는 좋은 효과를 거두는 특수한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한번 시도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받아 겸 써보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 새롭게 설명드리는 우수한 제품 자체인데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본으로 시호, 차이호로 합니다. 황계, 울금, 치자, 그리고 샹후, 원지, 청궁, 담남성 여기에서 이름이 나온 게 참남성입니다. 그리고 사렌 이런 여러 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는데 여기 약재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 기본으로 빨리 효과를 보는 특히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으로 사유가 둔해지고 여기 공동주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유가 둔해지고 머리가 늘 흐릿허분하고 쉽게 노하게 되어 있고 쉽게 화납니다. 별나치 않은 일도 평상시 같더라면 그런 거 얼마라도 내가 접수하고 새길 수 있는데 간 경락이 막히게 되면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간 경락을 풀어주는 그리고 불면증과 건망증이 심각하고 인후동통이 있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아물거리고 그리고 식욕이 불진하고 근육과 관절 통통이 늘 따르게 돼 있고 비위가 허하고 쉽게 피로함을 느끼는 이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참남성 구복액은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왜 펜터리스 말씀드렸지만 해도 백근이 천년약자에서 고르고 골라서 20근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선택해서 두 근을 선택해서 고

0: 이런 약품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자주 지수 전체 지식 장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리에 접근하는 이런 그 비즈노마가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식전에 하루에 세 번 보게 합니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와 이렇게 좋은 제품 있는 거 내가 이제 선택했구나 이 정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쌍후싱 중요합니다. 올리 초수는 이런 중약에 속합니다. 전장래 제가 중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지요. 쌍후싱하고 전장래 내리 누르는 것과 올리 도수는 이 제품 자체는 올리 도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혹시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그 새로 나냐 그 잠남성이니까 이름.
0: 잠남성. 예.
2: 아, 잠남성, 성은 무슨 성자입니까?
0: 별성자입니다. 참은.
2: 아, 별성자입니까? 예,
0: 별성자입니다. 남쪽이란 나음에.
2: 제목, 제목이 예. 대단히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잠남성 구멍에.
2: 예, 별성대가나. 예. 예, 저기 비추대 구멍입니까?
0: 그렇죠.
2: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고.
0: 그렇죠.
2: 그래, 예. 이 약을 조금 먹어보자. 그럼 그랬는데, 두 사람씩 먹어보자. 이게 다섯 각사 두 사람이 하필 다섯 각을 세 각 준다고 그래도 될까?
0: 아, 됩니다. 다섯 각사면 세 각 줍니다. 예, 예. 내간이 아, 함께 그래요. 쓰시는 분들 가운데 열 각사미 야드 가구 주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올리 쳐주면서 기본으로서 모든 기맥을 우리 기맥이 지금 떨어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렀는데 이건 기맥을 올리 쳐주는 이런 성분 자체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쉽게 말하자면 아주 행동거지가 예전에 뭐 노인 그 답지 않게 씩씩해질 겁니다. 바람 소리가
2: 몸이
0: 나게
2: 몸이 무거운 데는 어떻습니까?
0: 예?
2: 몸이 무거운 데
0: 몸이 무거운 거 그 몸 떠주는 역할합니다. 몸이 무거워서 천근 네. 쇳돌을 내봐 다리에다 매달은 같은 이게 쇳돌을 다 부려준 이런 감 이제 드셔보시면 전세 이야기 확실하게
2: 하루에 한 번인가?
0: 하루에 세 번입니다.
1: 네, 네.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생활 꿀팁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아기를 낳으신 엄마들 주목해주세요. 육아보조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오늘 첫 코너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여름철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이, 혹시 쓴맛 나는 오이 그냥 드시진 않으셨겠죠? 게다가 여름 다이어트로 핫한 아메리카노가 정말 살이 빠질까요? 그리고 빨간 옷이 자외선 차단에 더 좋다는 빨간 옷이 자외선 차단에 더 좋다는데 사실일까요? 소금 세안 저렴한 피부 관리법이라는 이 말,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이런 모든 궁금증들을 오늘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면 알수록 쓸모있는 생활정보의 향연 함께 떠나볼까요?

아래 육아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입니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2022년부터 2024년에 출생한 영유아의 첫 육아보조금 신청 마감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4년에 태어나 육아보조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 육아보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조금 기준은 일반적 보조금 신청의 기준과 일치합니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되고 육아보조금의 국가 기본 기준은 아이당 매년 3,600원, 만 3세가 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2021년에서 2024년에 태어난 영유아는 보조금 지급 개월수에 따라 금액을 환산해 산정합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 신청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알리페이 위챗 플랫폼 육아보조금 미니앱 또는 영유아 호적 소재지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육아보조금 신청 전용 구역에 진입해 육아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나의 페이지에서 2022년에서 2024년 연장 신청 경로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영유아 호적 소재지 향진 정부나 가도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기존 신청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일치합니다. 육아보조금 제도 관리 규범 시행에 따르면 신청자는 영유아 및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영유아의 출생의학증명서, 주민호적 등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영유아 간의 양육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요효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서 2024년 출생 영 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육아보조금 연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아기는 해당되지 않네 하고 살짝 아쉬웠던 분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바로 내 몸을 위한 정보가 준비됐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쓴맛이 나는 오이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게 무쳐 먹는 오이. 그런데 혹시 쓴맛 나는 오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쓴맛 나면 그냥 먹지 말지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복근성에서 쓴 오이 반 개 먹고 급성 간 부전까지 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쓴 오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여름철 흔한 채소로 무쳐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줍니다. 최근 복근의 한 사람이 집에서 재배한 쓴 오이를 반 개 먹은 후 1시간 만에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급성 간 부전으로 진단됐습니다. 의사는 그 원인이 바로 오이 속에 들어있는 쿠쿠리바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이에 왜 독소가 생기는 걸까요? 의사는 오이가 벌레를 타거나 그 속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화학적 방어를 시작해 쿠쿠르비타신 B를 생성해 해충을 퇴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급성 독성은 일부 비소계를 화합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독소는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 익혀 먹어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할 경우 위장출혈,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특효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분 공급, 구토 유도, 대증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환자는 섭취 후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복통,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손발 저림, 맥방 느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독소가 장을 심하게 자극하고 소화관을 손상시키며 급성 간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쓴 오이를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쓴 오이를 한 입만 먹었더라도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심해지고 어지럼증, 무기력,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병원으로 갈 때 가능하면 먹다 남은 오이를 함께 가져가 의사가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쓴 오이의 위험성 확실히 아셨죠? 여름철 채소 고를 때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쓴 오이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법.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지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절식이나 운동 없이도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니 정말 혹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 다이어트법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지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후 다이어트가 여성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법이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는 정말 효과적일까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메리카노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일시적으로 대사율을 높이며 지방을 소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아메리카노의 다이어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음식 통제, 규칙적인 운동에서 벗어나 아메리카노만으로는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커피의 지방 감소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메리카노를 통해 지방 대사를 강화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의학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고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메리카노의 카페인이 인체의 신경, 심박수 및 위장에 자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명확한 금기사항이 있으며 맹목적으로 마시면 신체 부담을 가중시키기 쉽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위궤양, 식도 역류 환자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만성적인 불안감이나 수면 질이 낮은 사람, 고혈압, 이상 혈액 지질, 심근허혈, 부정맥 등이 있는 사람 및 임산부도 카페인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야 하므로 아메리카노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 관리로 넘어가 볼까요? 소금을 세안 들어보셨죠? 살균, 피지 조절, 그리고 각질 제거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피부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해서 한 번쯤 따라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소금을 세안법,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요? 네, 아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물은 깨끗한 물에 비해 소금, 즉 염화 나트륨만 추가한 데 불과합니다. 염화 나트륨은 외용으로 세안할 때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염화 나트륨 성분은 단순하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리학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이미 충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벽을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일반적인 성분은 그 어떤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러므로 소금물로 세안하면 저비용 피부 관리 꿀팁이라는 견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어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흰색 옷이 가장 시원하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완전히 뒤집힌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에 가장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옷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몰랐던 색깔의 과학, 왜 빨간색 옷이 자외선 차단의 최고인지, 시원함과 차단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름에 흰색 옷을 입는 것이 자외선 차단이 가장 잘 되고 가장 시원하다는 주장은 사실 잘못된 인식입니다. 바로 붉은색 옷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업계 인사의 말에 따르면 동일한 원단 조건에서 옷의 색상이 짙을수록 오히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옷은 햇빛의 자외선을 대량으로 흡수해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줄여 더 나은 차단 효과를 제공합니다. 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 외에도 붉은색 옷은 열 복사의 붉은 빛과 자외선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옷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 열을 반사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정말 알찬 정보 가득이었죠. 2022년에서 2024년 출생연휴와 육아보조금 연장 소식부터 시작해 쓴 오해 위험성, 아메리카노 다이어트의 진실, 소금을 세안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붉은색 옷의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정말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주부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0: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버객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자방 구버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전문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곽의 백자방 구버객은 398원입니다.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98원씩 하는 걸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아주 우수한 천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 백자방 구버객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믿고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15각에 20각을 받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 대라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구복과 외용을 결합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2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구복과 외용약 각각 한 각씩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한 각의 평균 가격이 이때는 2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0: 국민의 우대 활동은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두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서 501-77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백자반 900은 한 반년 썼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8명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반년 썼으면 효과가 확실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이거 쓰기 전에 예. 항상 어떻게 돼서 머리가 무겁고 예, 참 어지럽고 밤잠 미네 못잠에 예, 그다음에 집에서 전기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0: 아, 예, 콩팥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입니다. 예,
2: 예, 그러는 게 이 약 쓴다면은 이런 증상 완전히 없습니다.
0: 아,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2: 그리고 항상 또 머리인가 뭐 예. 몸이가 어떻게 돼서 그냥 차가워서 이제 손발이가
0: 예,
2: 손발 냉하고 손발이에 그냥 어떻게 어떤 때는 이 설맥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에서 쥐도 잠깐 올라오고 예 밤에 저녁에 이랬는데 이런 증상도 이렇습니다.
0: 완전. 그게 바로 순환장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약해지니까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요. 예.
2: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저기 이 전력선 디달려서 예 이게 어제는 오다입니다. 오다인데 지금 깨끗이 약을 예, 뭐 전략하여 뭐 이런 거 그냥 먹고 지냈습니다.
0: 아, 그랬겠죠. 예.
2: 예, 이번에 이 약 쓰면서도 완전히 그런 약도 되고 지금 옛날에는 한두달하게 소변이 무조건 끓어 6번 죽을 겁니다.
0: 아, 그러면 잠자기 힘들어지는 거는 눈에 예. 불보듯 하는 거죠. 예.
2: 예, 그런 게 지금은 예, 그래도 단순하게 한 번, 한을 찍게 돼야 두 번 보고 이러고, 근데 잠도 그러니까 통잠 자고, 예,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른다, 내가. 소배라는 게, 예, 옛날에 15일 못 나가고, 자꾸만 가서 기다렸다는 거였는데, 소배 능 잘 나갑니다, 15일.
0: 그렇죠. 네? 콩팥이 좋아지는 데는 간,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상초, 중초, 하초 가운데서 간과 콩팥의 특별한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이 약수분에 특히 좋아지는 게 지금 이 몇 가지 면이 다 지금, 예, 약을 쓰던 게 약을 다 떼고 지금 약을 많이 먹고 이것만 먹으니까 지금 다 해결되고 예. 그리고 다리에 봐서 나가 그런 옛날 조금 그런 맥이 없었고 지금 맥이 나서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그러면 장수해지는 겁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좋은 건데 우리가 여기저기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장수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예.
2: 예. 그래 선생님께 활동이 돌지게 오늘 내 15각 그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15각 싸면 20각 드립니다. 501-775번 이용하세요.
2: 예.
1: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제 계속 후주로 머리 어둡고, 또 혈압도 좋은데, 아, 손발이 저리고 차고, 예. 이래가지고 하다가 백자반 구매하고 좀 먹은 후부터 혈압이 정말 엄청 어지럼증이 좀 많이 납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심장과 뇌혈관은 기본으로 해결받게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박에게 속합니다. 예.
3: 네, 그러니까 예. 난 또 특히 그러고 전염증을 야, 소변보다 뭐 소변량이 조금씩 나가지. 한 번만으로 소변량이 조금씩 나가지. 그러니까 밤 소변 잡수면 많지. 한참씩 기도를 해도 소변 받는데 백자반 구박 먹어보대. 한 번만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자주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럼요. 그것이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자연적으로서 신주수가 해결받은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소변이 이것보다 많이 시원 잘 나가고 나는 이 약이 혼가서 올 때 나는 이 약을 좀 꾸준히 먹을 수 있느냐 하니까 계속 먹자고 한다. 이래.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예.
3: 예. 그런데 이거 죽을 테니까 문에 없다. 우리 동생이 요즘에 외치에서 일하다 왔는데, 아, 야, 아니, 이게, 아야, 여차간 탈출에 무릎 관절이 심해서, 야, 앉았다 일어나면 영법도 합니다, 이게. 그래, 이제, 죽을 테니 써보라고 했는데, 선생님 가서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0: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이 두올테입니다. 이 제품 자

0: 단체는 골가마뱅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추호의 의심할 바가 없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약 효과성이 너무 돌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이제처럼 허리 다리가 시큘고 절에 나가 마비가 오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절 마디가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 제품이 따라갑니다. 1대1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기회니까 특히 외국 생활에서 많이 필요하시다가 이모저모로서 골격통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투글테가 위를 상하지 않고 감각 컴파즈 도와주는 차원에서 혈압까지 조절하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바가 없는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니까 열심히 쓰시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와, 그럼 이번에 바닥 바꿨답니다, 또, 예.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때 특사니까 한 가게 490원인데 12가게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혈압이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무슨 약 써도 아이 됐더라. 근데 이 백자방 쓰고 지금 예, 어서는 반면 썼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된다. 그렇게 어른 지저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이 약을 써보니 효과 좋고 효과 빠릅니다. 그래서 왜 잠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이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잠 아주 잘 잡니다. 그래 왜 이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아서 야 고생했댔습니다. 괜히 우연하게 반년 동안 쓰니까 귀에서 소리 나지 않고 야 들리는 게 잘 들리니까 살 것 같습니다. 용 좋습니다. 이 약 써보니까.
0: 그렇죠. 예, 예.
3: 예, 약을 내 쓰던 중간에서 제일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이 더볼텐 우러니 한국에가 너무 일하고 소리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예. 한 달 동안 집에서 고생하고 바깥은 출입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두 달 쓰는 게 효과 나는 게 알긴 납니다. 어제는 한 대로 바깥 출입도 조금씩 하고, 예. 이거 바르고, 예, 먹고 하는 게 그렇게 좋다, 됩니까? 위를 자주 하지 않아서 먹어도 이롭다면서, 영 좋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 쓰고서리 그 친구와 한국에서 같이 왔는데 두 분이 다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 친구도 알려서 쓰는데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이 이거에 할 때 좋을 때 약 싸다고 그랬잖아요.
0: 잘 생각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혹시 우리 설명하고 효과가 어긋날까봐 걱정하지만 해도 믿어도 됩니다. 써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우리를 살렸구나, 우리 동통을 아사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집에 남편분이 몸이 맙시 허약해가지고 감기 자주 걸립니다.
0: 예.
4: 감기, 먼지에서 감기라는 소리만 들어도 감기 없는.
0: 아, 예.
4: 예. 그리고 예, 또 위가 아이돋습니다. 위 주성이 있는.
0: 예.
4: 그러니까 또 소화도 해야 되고 계속 예, 밥도 없으면 예, 또 그러고 한게 내려야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많이 못하고 하니까 몸이 또 허약하지 해가지고. 그래서 다발성병이 제일 뽑아가지고 예. 계속 머리 어지럽고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0: 예.
4: 그래서 친구 소열로 이 백자방 구복에 지금 드시고 있는데
0: 예.
4: 저는 두 달 넘어졌었는데 아 효과를 보는 게 알긴다.
0: 아 그렇죠.
4: 예. 감기 걸리는 사수가 예, 줄어들고 감기 걸리면 옛날에 한 달씩 갔는데 어느 게도 일주일 버티면 좀 낫기도 하고 예. 옛날엔 땡기야이 맞은 근본 아이됐습니다.
0: 댄디는 방법이 없는 방법인데 아닌 방법에 속한데 그게 간과 콤파치는 부담이 많이 가는 그게 량을 보통 구멍약이 몇 배를 거기에 다서리 그 혈관이 투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예.
4: 예. 그래서 지금 댄디라에 맞고도 감기를 이제 나갈 수 있고 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제거된 게 알린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4: 근데 위도 예, 계속도 그러고 해서 소화 잘 안 되고 크림이 나오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했는데 그 증상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 어른들 밥을 두 양씩 잡습니다. 옛날에 한 양도 돼요.
0: 와, 밥을 못 드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 예. 길이 없는데 예, 예, 그렇죠.
4: 그러니까 예, 쌀이 막대라는
0: 그렇죠.
4: 예. 사람들이 쌀을 밥 못 닦으면 얼마나 그러세요. 몸 어디로 드세요.
0: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그것도 뭐 좋아지고 있고 해서 예. 그 지금

0: 계속 이거는 뭐 그러니까
1: 시간적인 국한성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예, 몇 개 백 날 쓰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활동도 합니까? 지금
1: 활동합니다. 백자방 구박에 한 가게 398원인데 7가게 5각을 주고 15가게 20각을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2각을 줍니다. 예. 15가게 20각 줍니다. 이때 한 가게 예. 가격은 170원 대나만 합니다.
0: 뭐
1: 이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장보가는 게 좋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전화인가?
1: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저도 백자 구박약을 구박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어제는 5달 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잘 쓰시네요. 예, 예. 예.
3: 저는 어째 구박했는가, 뭐, 예. 이 백자 구박이 노년에서 백년 장수,
1: 백년 장수 제품으로 이름 났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백자 구박을 선택에 쓴 결과가 좋은,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 첫째에 저기 소변이 영 닫았습니다. 하룻밤에 5, 6번을 할까요? 자지 못했습니다. 예.
1: 예.
3: 그런 게 예. 그거 구박한 결과에 2달 넘을까요? 이 봐서 소변이 예,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하룻밤에 국당 봐야 많이 봐야 2번 보고 보통 한 번씩 봅니다.
1: 그게 이래까지. 큰 문제 해결입니다. 곰팥이 좋아지니까. 예예.
3: 예. 예. 이래까 잠을 폭다가 영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다.
1: 예. 그렇죠. 예예.
3: 정신
1: 예.
3: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예.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백자 구박약 지금 혈압이 운동됐습니다.
1: 어, 그렇죠.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예.
3: 예. 고리 힘하고 어렸던 게 지금 어렴지 안 납니다.
1: 어,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면역력이 강화돼서 예, 그렇게 감기 자주 하던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높아.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예 기억력이 높아질 때다 기억력이 없던 게
1: 어, 그렇죠 기본입니다 예, 예. 예.
3: 이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력 아, 저기 어떤 데면 빙상 가 뭘 가지려가다 무슨 가져가다가 또 내 서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없고 그 빙상 가도 대가다 대가다 내려
1: 그렇죠 예예 예. 예.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예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관절이 영 나빴습니다.
1: 예.
3: 예, 무릎이 관절이 있어서 예, 중계를 오를 때는 영, 오르고 내릴 때는 영 바빴습니다. 토끼 내릴 때도 바쁠 때다.
1: 예,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러던 게 이거 보관 후에는 예, 예, 관절이 통증이 돼가지고 부승계 내릴까 예, 중계를 내리기 많이 허라고 이전 보고 많이 걸었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3: 예. 이렇게 백자 고백하고 또 이게 예, 하루에 저기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만 딱 복용하고 얼마나 좋은지
1: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몇 번 드시는 몇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예.
3: 예. 그러니까 예, 잠을 어느새 잠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제품이 잠은 잘 자게 합니다. 건망증이 해결받고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노년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난 이런 약을 처음 써봅니다.
1: 예, 예.
3: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많이 허송될 때 저는 더 쓰길래 이번에 할 적에 열독사가 하고 싸면 열독사가 없을까 계속 또 배달을 받아서 계속 구복하겠습니다.
1: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501-775번 이용하세요.
2: 네.
3: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0: 전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김은수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배짜방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3: 아, 그래요? 예, 예.
2: 예. 혈액과 심장이 운동 안 돼가지고, 저리, 만나 저기, 파동이 심하고, 예. 그리고 반응이 연쇄했습니다.
3: 아, 예, 예.
2: 혈압이 올라갈 적엔 영, 그런 반응이 세게 난단 말입니다.
3: 그렇죠. 그게 큰일이죠. 예, 예.
2: 예.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이랬던 게, 이 백수방 구복에 그 이전에 반년 넘었었습니다.
3: 예.
2: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운동 잘 되니까,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혈압 혈당이 조절받습니다. 예. 예.
2: 그러니까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어지럼증이 안 나고, 저, 경력이 없어서 맨날 그래도 영 빙상 뭐 가지려고 하도 자꾸 있어먹고 안 찰 수 있고 이러던 게 지금 경력이 많이 돌아서고 가슴이 망상 항항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증살 지금 없어졌습니다.
3: 그렇죠. 예예. 예.
2: 네, 그러니까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 안 돼가지고 조금 위축성이 있습니다.
3: 예.
2: 그러니까 예, 밥은 먹으나 예, 뭐나 배고픈 것도 모르고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이러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맥이 난다.
3: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 소변 차수가 줄어드니까 예, 저 밤에나 해도 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난 정신하고 예, 좀 허리 아파서
3: 예.
2: 난 여측하면 탈출로 인해서 맨날 걷기 바빠서 맨날 못 걷고 앉아있고 앉아있고 이렇게 살았댔습니다.
3: 예.
2: 그런 게 지금은 예, 이 허리가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나 좀 허리를 대고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3: 그렇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제하소와 윗양호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예, 약간 나게 문구를 걸을 수 있고 예, 시장도 만들어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3: 그렇죠.
2: 그리고 예, 귀에서 자꾸 예, 정지소리 같은 게 윙윙 자꾸 나던 게.
3: 그게 큰일이죠. 예.
2: 예. 그래놓고 예, 말도 잘 알듯입니다.
3: 중요해서는 곰팥이 하면 귀에서 소리 난다 이렇게 됐으면 이게 부관성 감각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기혈을 보충해주고 하는 데는 특산 제하소 인양화란 성분이 그런 역할하고 황정이나 성분 자체가 모두 상처 중처 하처를 다스려주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성분 자체로 조성된 중약제는 아주 드뭅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지금 귀에서 소리 질러니까 말소리 듣기고 정말 용구도 정신한다.
3: 그, 기차기 힘들지요. 이게 소리 나면. 예, 예.
2: 예, 그러면 눈도 뿌염에 잘 알고 있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지고.
3: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예, 여러 면을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 약 먹어보니까 이 구박액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먹기도 얼마 편안하니까 한 번만
3: 먹어도. 그렇죠. 드뭅니다. 이런 제품이. 예,
2: 예. 정말 간단하지. 그리고 효과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3: 예.
2: 예, 약이 효과 절대 계속 쓰려고 예. 들어본 이번에 할 때 용도 없습니다. 예.
3: 그렇습니다. 15가게 20가게 줍니다. 예, 예.
2: 예, 난 그 15가구 싸는 할 때 참가해서 오늘 좀 약을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3: 이런 게 좋기는 내외간이 나이가 비슷하게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쓸 수도 있고 형제간에 형제간도 나이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 예. 친구들 사이에 함께 쓰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귀에는 어느 정도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는 게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결책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수고하세요.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됐는데요. 나이가 드시게 되면 한 것만 불편하면 한 것만 치료하는 약을 딱 드시면

0: 되겠는데 내가 보통 불편한 부분은 한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간과 콩팥지하고 상초, 중초, 하초, 상초라면 심장, 폐 이걸 포함해서 머리끝이 포함하게 돼 있고 중초를 하게 되면 간, 담낭, 비장, 위장 이걸 포함해서 중초를 하게 돼 있고 하초로 놓고만 하게 되면 주약의 배설계통을 말해서 콩팥을 위주로 해서 그 외에 뇨도라든지 혹은 방광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백초의 왕으로 불리우는 이 성분이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이렇게 잘 되지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하고 귀에 소리 나도 문제가 해결받고 특히 어떤 분들은 여기 제하소나 윈양호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방간이 있던 분들이 지방간이 풀렸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간염이 비형간염, 시형간염으로 인해 가지고 간궁에 올라가던 게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갑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의 부담보다 오히려 가서 검사했는데 혈액검사를 받아봤는데 깐구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건비 이위 역할, 윤폐 역할 그리고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귀가 잘 들리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소변이 잘 통하고 밤 수면을 아주 잘 보정할 수 있어서 여기 그 공동주치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불면증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밑으로부터 정수리 부분 이마로부터 새머리가 나오는데 작은 머리 원래 그거는 새머리가 나오는 건데 흰머리가 나오던 게 지금은 검은 머리가 밑으로부터 송골송골 솟아나오더라. 기혈 보충을 해주고 간, 콩팥지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면서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복에게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기본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백자반 구복액과 두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동물을 좋아하나요? 세상 곳곳에는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알아보면 평소에 몰랐던 생물 지식도 배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도 키울 수 있는데요. 동물마다 각자의 매력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더욱 착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를 알고 있나요? 커다란 귀를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우인데요. 오늘 소개할 동물은 바로 페넥 여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페넥 여우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성장은 여우랍니다. 몸 길이가 35cm 내지 45cm에 달하고 몸무게가 약 1kg인데요. 털은 두껍고 부드러우며 등 쪽은 연한 노란색, 배와 다리, 얼굴, 그리고 귀 안쪽은 모두 하얀색을 띱니다. 새끼 펜에게 오는 거의 온몸이 흰색인데요. 생김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귀랍니다. 펜의 경우는 길이가 10cm 내지 15cm나 되는 삼각형 모양의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은 동그랗고 크며 눈의 앞부분에는 선명한 갈색 무늬가 있습니다. 펜의 경우는 주로 아프리카주의 사막과 반사막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한 노란색 털은 모래의 색깔과 비슷하여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해줍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페네기오우의 큰 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동요, 동물원 구경을 보내드립니다.

펜의겨우의 귀가 머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큽니다. 그럼 이 커다란 귀는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체온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펜의겨우가 살고 있는 사막이 낮에는 매우 무덥다고 하는데요. 큰 귀는 열 발산 면적을 넓혀주어 방열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귀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어 피가 귀를 지나갈 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무더운 사막 환경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동요 귀뚜라미 또르릉을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페네교우의 귀는 아주 뛰어난 청각 도구이기도 합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매우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먹이나 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청각은 페네교우가 사냥을 하거나 천적을 피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페네교우가 주로 아프리카주의 사막과 반사막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비교적 큰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불처럼 뜨겁다가도 밤이 되면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페네교우가 밤에 추위를 타지 않을까요? 네, 동요 듣고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해바라기 꽃을 보내드립니다.

펜의교가 두껍고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어 영하 몇십 섭씨도의 추위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펜의교의 발바닥을 살펴보면 부드럽고 가느다란 털이 나 있는데요. 이는 보온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낮에 뜨거운 모래에 대는데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주의 사막지역은 강수가 적어 기후가 비교적 건조한데요. 하지만 펜의교는 모기의 피나 식물의 뿌리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거나 숨을 쉴 때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펜의교는 피부나

호흡을 통한 수분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페네기오는 또한 효율적인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줌 속인 요소 농도를 높여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데요. 이처럼 페네기오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경에 척척 적응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동요 숲속 음악가를 듣겠습니다.

페내기호는 아주 총명한 동물입니다. 낮의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밤이 되어서야 살금살금 먹이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럼 낮에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굴에서 쿨쿨 잠을 잔답니다. 여기서 페내기호의 또 하나의 숨은 특기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훌륭한 땅파기 능력인데요. 힘 있는 앞다리와 휘어져 있는 발톱 덕분에 땅 파는 일에 아주 능숙하답니다. 페내기호는 흔히 관목이나 풀이 무성한 모래 언덕을 골라서 굴을 파는데요. 이런 식물들은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굴이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주기도 합니다. 페내기호는 또 이런 식물을 굴 바닥에 깔아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하죠. 페내기호는 이런 특기로 모기도 잡고 천적을 피하기도 하는데요. 모래 속에 숨은 모기를 발견하면 재빨리 땅을 파서 잡아내고 천적을 발견하면 몇 초 만에 숨을 구멍을 파서 위험을 피한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페내기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커다란 귀와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이 동물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인 거죠. 하지만 땅파기 능력과 강한 적응력으로 혹독한 사막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똑똑하고 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환경에서든 강한 의지력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목소리)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삼촌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불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랄라.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점금산 아래에 이르러 보니 여기저기 붉은 핏자국이 보이었고 새로운 무덤이 적지 않았다. 새로 파올린 흙을 부어 금방 만든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런 전경이야 여러 번 보아왔지만은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려났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서서 강서와 폭건, 호남의 손 농민의 아들 딸들의 죽음을 묵묵히 슬퍼하였다. 산후교에는 초가집 세채와 로산관이라고 쓴 돌비석이 덩그렇게 서 있었다. 그 앞 산비탈은 온통 귀주군대 병사들의 시체로 빼고 가였다. 군용 물자들도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비탈에는 군관의 감

0: 바가 찌그러진 채 버려져 회색 문빨만 바람에 이리저리 펄럭거리고 있었다. 곁으로 들 것 하나가 지나갔다. 부상병은 회색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지나간 들 것이 갑자기 뚝 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모주석 동지, 주부주석 동지, 주총사령 동지.
0: 다가가 보니 3군단의 젊은사 정치위원 주병이었다. 그는 사정치위원으로 있다가 부대를 개편한 뒤부터 团정치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얼굴이 백지장 같았다.
1: 주병이로군.
0: 모대동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1: 상처는 좀 어때요?
2: 괜찮습니다.
0: 주병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1: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너무 앞장섰던 모양이군. 그렇지?
0: 주병의 성품을 잘 아는 주울래가 다정하게 물었다.
1: 버릇이란 말이야.
0: 주덕의 타박에도 주병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뒤를 따르던 호위병이 속상한 듯 입을 열었다.
3: 오늘 아침 오른다리가 총에 맞아 모수게 되는 바람에 제가 들것을 불려왔는데도 한사고 들것 신세를 지지 않고 흑심여에 엎드려 그냥 전투를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야 들것에 올랐지요. 아무래도 다리를 부린 것 같습니다.
1: 적대의 반격이 그처는 뜻인데 내가 어떻게 물려선단 말입니까?
0: 조병이 눈을 흘기한다. 왕가리는 이번 싸움에 가진 것을 다 밀어넣었다. 은전이나 앞현 쉰 양으로 돌격에 참간 병사들을 독려하였고 기관총으로 병사들 뒤를 겨눈 채 전투를 지휘하였다. 백군 영장 한 사람은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병사들을 내몰았다. 다행히 홍군 특등 사수가 적의 지휘관만 골라 쏘아눕힌 덕분에 손쉽게 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 호위병은 흥분해서 산 아래 웅댕이를 가리키었다.
3: 저기 보십시오. 채찍을 휘두르던 자식이 지금 저기 누워있지 않습니까?
0: 그 손가락 방향을 따라 내려다보니 웅댕이에 정말 웬 뚱뚱한 놈 하나가 사지를 쫙 벌리고 너부러져 있었다. 들 것이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은 주병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자꾸만 주울래 쪽을 힐끔거리었다. 주울래가 눈치를 채고 다가갔다.
1: 주부주석 동지, 지난번 상강에서 동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리등한테 갇혔을 겁니다. 이번 싸움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동지들한테 짐만 지우게 됐습니다.
2: 그런 생각 많아요. 어찌됐든 우린 동지를 꼭 데리고 갈 겁니다.
0: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은 들 것이 산 오기를 지날 때까지 눈으로 바랬다. 멀리 바라보니 푸른 산들은 겹겹이 물결치고 있었고 가물가물 지는 태양은 마치 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마냥 무산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덕은 모대똥이 생각에 잠긴 채 꼼짝 않고 앉아있자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었다.
2: 연지, 시를 짓고 있는가 보군.
0: 모대똥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2: 그래요, 몇 구절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읊어보십시오.
0: 주울래가 부축해왔다. 때마침 기러기가 떼를 지어 기룩기룩 울면서 루산관 하늘을 날았다. 모태똥은 마음을 가다듬고 짙은 호남 사투리로 시를 읊었다.
4: 서풍이 맵잔데 먼 하늘에 기러기 우러예고 새벽달 차갑구나. 새벽달은 차가운데 말바꿉 소리 차지러지고 나팔 소리 목매여라. 험난한 루상관 절벽 같다 말라. 오늘 성큼성큼 다시 넘노라. 다시 넘노니 푸른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주덕이 뜻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푸른산 바다 같고 지는 내 비 같구나 라는 두 구절이 아주 처량하고 비장하군. 그래요, 기대기 살아있는 시입니다. 졸래도 맞장구를 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이 쪽에서 전동소리 같은 포성이 아스란히 들려왔다.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모 대똥이 일행을 다그치며 일어섰다. 장군은 장군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한 장군은 가진 수단으로도 배전의 국면을 만회하지 못하고 다른 장군은 함정에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함정에 빠진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마다 쓰라림이 있다. 조리성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동공사와 비례석 일대의 보성이 쿵쿵 울리었다. 귀족 군대 배잔병들이 꾸역꾸역 밀려오는 통에 준희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몸집이 큰 왕가렬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넓적한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초조한 나머지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군장님, 지킬지 퇴격할지 어서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신복인 백사장이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했다. 이 죽일 놈들. 왕가렐이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다.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다니. 그가 말하는 죽일 놈들이란 가치 동지를 빼앗은 비둘기, 서락이라는 걸 백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백사장도 한창 귀양에서 세도를 부리며 한바탕 생활하고 있을 서락을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 없어 금붕어눈을 희번덕거리었다. 자식들이 우릴 제국주의가 식민지 더러듯 한단 말입니다. 왕가리는 백사장의 비호가 너무 무른 것 같아서 못마땅해했다. 제국주의라면은 가끔 웃어줄 때라도 있어야지. 이 자식들은 마치 하늘의 선택이라도 받은 놈들처럼 언제마나 도깨비 상판이란 말이야. 귀양이 온 지 이틀도 안 돼 경비사령을 갈아버려가지고 이 왕가렐이 성문을 들어가려 해도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에게 어디 제명이 죽는지 두고 볼 테다. 백사장도 악담을 퍼부었다. 권장님, 도대체 어쩔 겁니까? 이가지 병사를 가지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왕가렐은 화가 치밀어 마구 짓거리었다. 하지만 곧다시 말을 거두고는 순순히 되물었다. 몰려서자니 곁에 개 두 마리가 지키고 있으니 어찌 해야 하겠나? 그러했다.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속이 다 들어갔다. 서락이 귀양에 온 뒤 제법 황제 노릇을 하면서 귀주의 군대와 정부, 재정 권한을 몽땅 앗아갔다. 자기 병력을 누리고 실력을 기르는 한편 왕가렐의 재정 수입을 차단한 것이다. 이제는 군비마저 주지 않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왕가렐은 부랴부랴 신복을 모아 귀양에서 머리를 맞댔다. 왕가렐은 절박했다. 지금 귀양의 주한군이 다 해먹고 있는 동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공상군의 손에서 준이와 같은 옛꽃을 되찾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만약 자네들이 준이를 공격하려 한다면 물자는 내가 대주겠어. 이건 홍군이 처음으로 준이를 점령했을 때의 일이었다. 얼마 뒤 홍군이 서쪽으로 진격을 하자 왕가렬도 준이를 되찾았다.
0: 그런데 홍군이 다시 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진격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2: 홍군이 이번에 또 준위로 쳐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곱 개 단으로 홍군을 막는다는 건 달갈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그렇다고 겨우 남은 지역마저 포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될 텐데 말이야.
0: 왕가리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다. 루산관에서 돈으로 병사들을 구슬리는 한편 채찍과 총탄으로 병사들을 위협해가면서 거듭 반격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별 효과가 없었다. 루산관을 이틀도 지켜내지 못한 데다가 이제는 홍군이 준위성 코밑에 이른 것이다. 물러서자니 장계석이 보낸 군관 두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키자니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설악이 보내기로 한 증원부대 모든 희망을 걸었다. 설악은 전하로 오기위에게 세계사를 맡겨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증원부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갑자기 설악이 전하를 걸어와 오기위가 두 개 살을 거느리고 준이 남쪽에 있는 중장포에 이르렀다고 알려주었다. 왕가리는 대뜸 얼굴이 환해져서 송수화기를 들고는 연신사의를 표하였다.
1: 군장님,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0: 백사장도 힘이 났다. 갑자기 성 북쪽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지더니 마치 성 밑까지 쳐들어온 듯 점점 가깝게 들리었다. 왕가리는 금세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었다.
2: 동생, 자네는 군대를 돌려서 이 성을 지키게. 나는 당장 오이기를 찾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하겠네.
0: 그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승용차를 타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성동쪽으로 향했다. 거리는 패잔병과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승용차는 가다가 자주 막히곤 했다. 그래도 한 시간도 안 돼서 중장포에 이르렀다. 그는 널찍한 지주집들에서 오기위를 만났다. 오기위는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노련한 군인이었다. 46살밖에 안 됐지만 광대뼈가 높이 솟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였다. 잇따른 전쟁과 만만치 않은 벼슬사리로 몹시 늙고 지쳐 보이었다. 주황군 군관들을 더러 만나보았지만 오기위는 그래도 설악처럼 오만하지 않고 점잖은 편이었다. 왕가리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1: 오사령관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0: 왕가리는 자리에 앉기 전부터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다.
2: 요 며칠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사령관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노형께서 공을 세울 기회가 왔지요.
1: 공을 세워?
0: 오기위는 스겁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2: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아도 큰 득인 줄 아네.
0: 왕가리는 루산관을 잃게 된 까닭을 주워대기 시작하였다. 홍군이 이러저러하게 갑자기 들이닥쳤다느니 부대의 사상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느니 지금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느니 하면서 오기위가 어서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노형,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홍군과 싸우려면 서둘러서는 안 돼요.
0: 오기비가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2: 지금 주훈은 종대가 아직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내가 거느린 세 개사 가운데 한 개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부대를 다 집결시키지도 못했는데 어찌 바로 싸우러 나선단 말인가.
0: 왕가리는 속이 달았지만 애써 웃었다.
1: 제가 올 때 보니 공산군이 벌써 성 밑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성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로형께서 아무래도...
0: 왕가리는 오기비가 얼른 부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왕가렬이 상황이 다... 다급하다는 것을 내세울수록 오기비는 걱정이

0: 그 같다. 오키비는 아무 내색 없이 참모를 불렀다. 이 참모, 나가서 공산군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좀 보고해오지.
1: 네, 알겠습니다.
0: 오기위는 참모의 뒷꼭지에 대고 광동 사투리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하네라고 나직하게 속삭이야. 그 말 한마디면은 참모가 상관의 뜻을 헤아리고도 남을 터야다. 오기위는 확실히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신중해지야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는 가게에서 잡부로 일을 하기도 했다. 남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보정군관학교에 들어갔고 북벌전쟁 때는 장발규가 거느린 사군의 한탄에서 중좌 참모로 있으면서 정사교 전투에도 나갔다. 얼마 뒤 단장으로 승진했는데 한창 젊은 때라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다가 하남에서 봉계 군벌과 싸울 때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남창 봉기 때는 구강 사진 방어를 맡았는데 자신을 승급시켜준 장발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하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반공진흥에 가담하였다. 얼마 뒤 사장으로 올라갔지만은 군벌들끼리 혼전을 벌이는 동에 앞길이 순탄치가 않았다. 장발규가 광서의 리종인 백숭이와 손을 잡고 광동을 빼앗으려다가 진제당에게 크게 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계사를 한 개로 줄이는 바람에 오기위는 다시 탄장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장발규와 오기위는 다시 이종인 백숭이와 함께 호남으로 진격했지만은 또 참패를 하여 겨우 두 개 판만 남게 되었다.
2: 장편 소설 대장정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4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잉어담, 라구서, 허삼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일림성 지반식 경례를 지나서 북쪽산 기슭이 화수령을 되돌아가는 압록강에는 먼 옛적부터 작은 섬이 있었고 이 섬의 동쪽에는 물이 깊숙한 외딴 호수가 있었으니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잉어담이라 불러왔습니다. 전한대에 의하면 그닥 크지 않은 이 호수에는 자고로 잉어가 한 마리도 없었지만 잉어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왜 잉어담이라고 불렀을까요?
0: 네, 먼 옛날 이곳에는 농사꾼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네가 이사를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학식이 무척 깊은 바깥 노인을 존중하고 로선비라 불러오면서 그와 극진하게 레왕했습니다. 그 로선비는 먹고 살만한 밭 농사를 짓는 후에 늘 책을 안고 글을 읽었을 뿐더러 동네 애들한테 글도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만년을 농부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으로 살아가는 로선비였지만 구차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쳐주면서 그들한테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기에 가난한 집 애들은 그래도 선비한테서 공부하러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앞날도 멀지 않으니 살아있는 날까지 우리네 후대들한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나의 일의 소원이거니 자식들한테 공부를 시키려면 저한테 보내주소이다. 궁벽한 동네 측은 누구나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시골 사람들이라 자칭하여 나선 선비 양을 너무도 반갑게 생각하고 자식을 로선빈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로선빈의 일을 도와놨었고 또한 맛나는 음식이나 고기 같은 귀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객지에서 이사온 로선비가 학식이 매우 깊고 인품이 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여기 조용한 시골에 이사오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노선비가 어떤 사람인가요?
0: 네, 이 작은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물고기를 곧 잘 잡았는데 노선비가 죽은 물고기보다 살아뛰는 물고기 그것도 잉어를 무척 즐겼기에 늘 노선비한테 살아 불쩍불쩍 뛰는 잉어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좌상어른 학식이 깊은 로선비한테서 이상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선비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물이 깊은 늪이 있었는데 이 늪에는 다른 물고기는 자라났지만 웬일이지 오직 잉어가 자라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잉어를 잡을 때면 먼 곳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살아뛰는 잉어를 가지고 로선비를 찾아가면 기른다면서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남 몰래 밤이면 잉어를 가져다 눕혀다 놓아주곤 하였습니다. 로선비의 이런 일을 뒤늦게 알게 된 동네 좌상어른은 남 몰래 하는 로선비 이런 거동을 묵묵히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문도 또 내지 않았습니다.
1: 네, 로선비로서는 딴 궁리가 있는 것이겠죠?
0: 예. 궁벽한 시골에서 여생을 조용하게 살아가는 로선비가 이 동네에 온 후 거울 나들이도 전혀 하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지으며 동네에 그 글을 가르친 지 어느덧 몇 해가 잘 되었을 때 나라로부터 관원들이 이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나라 조정에서 로선비님을 찾느라 여러 거울에 다 사람 찾는 방문을 내비쳤고 사태에다 사람까지 내려보냈습니다. 로선비님께서 다시 도읍으로 올라가서 나라 정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울에서 내려온 관원들은 바라본 로선비는 너무 어이없다는 데서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로선비가 원래는 궁중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였겠죠?
0: 예, 조정이 권리를 들어준 저 대신들과 당파를 모아가지고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정배를 보내는 험악한 일이 벌어지는지라 학문이나 연구하며 살아온 로선비는 이런 사람 잡는 정치를 피하여야겠다는 속타산에서 벼슬을 버리고 조정에서 소리 없이 물러나 나라에서 찾지 못할 이 외로운 궁벽한 그 시골에 와서 털을 잡고 살아갔지만 나라의 대신들 끝내 그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많이 먹기에 시골에서 서민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삶이니 주상전 함께 아래에 없지다만 소신은 정말 관가에 나가지 못하겠소이다. 로선민은 모시러 온 대신들한테 이렇게 청을 올렸습니다. 정 그렇다면야 돌아가서 사정을 올리지요. 그 말이 글쎄 우리들은 조정에서 내린 령인이 어찌할 수가 없어이다 라고 하니까 시골을 못 떠날 이양이라면 서인들은 로선비님이 이를 조정에다 올리도록 하겠소이다. 로선비 이런 사정에 령을 받고 내려온 대신들은 부득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심이 후한 농가의 생활 속에서 책을 읽고 글을 지으며 시골의 애들한테 글 공부나 가르쳐주며 온화한 생활 속에서 나날을 보낸 로선비는 살기 좋은 이 시골을 떠나지 않고 후대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낙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1: 네, 로선비가 글을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는군요.
0: 네, 그런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거리에 있는 관가로부터 몇몇 포졸들이 로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듣자니 구차한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글 공부를 가르치네 하면서 뇌물을 받아 먹는다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 관가에 가야 하오이다. 알고 보니 관가에서 보내온 그 포졸들은 선비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동네의 사람들이 저한테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것은 가져왔소이다. 그러나 값진 뇌물은 전혀 받은 적이 없소이다. 로선비는 떳떳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물고기를 받아선 어쨌는가. 그래도 받아선 뇌물이 아닌가. 오늘 받은 뇌물을 몽땅 가져가야 하니 사실대로 슬토성해라. 선비에 대한 포졸들이 질문은 너무나도 음험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더 논다면 나는 누구한테서 아무런 뇌물을 받지 않았소이다. 그저 물고기를 받았을 뿐이오이다. 그 말에 동네 조상 로인이 나서면서 저 로 선비님이 대답은 한마디도 거짓이 없소이다. 자식한테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그 공부를 가르쳐준 고마움에 사람들마다 살아뛰는 잉어를 가져오며 로 선비께서는 받아서 늪에다 다시 놓아주곤 했는데 그 늪은 이 동네의 늪이지 선비의 늪은 절대 아니옵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뇌물이 온지요 하고 실증하자 이후 사람들도 저마다 다투어 두둔해 나섰습니다.
1: 네, 동네 사람들이 로 선비를 보호해 주는군요.
0: 예. 사실 그 로 선비는 사람들이 자주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그들이 정리를 밀막아 버리는 것이어서 실례인 것 같고 받자니 마음이 캥기는지라 여러모로 생각하던 끝에 남 몰래 살아있는 잉어를 아무도 몰래 늪에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받는 물고기도 뇌물이라면 저 높이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가소이다. 그러면 우리네 로 선비님은 아무런 죄도 없지 않소일까? 좌상으로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포졸들 앞에서 이렇게 들고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관들은 그저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지 로 선비님을 포승을 지어 가자는 것은 아니오거니 돌아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서 내려보낸 포졸들도 로 선비를 붙잡아 끌고 갈만한 여건이 없는지라 부득불 돌아갔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자주 있은 뒤 동네 애들을 친자식처럼 글을 가르쳐주던 로선비는 아내와 함께 간단한 보침을 싸들고 어느 어두운 밤에 자취 없이 이사를 떠났는데 동네 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1: 네, 로선비가 그럼 어디로 피신을 갔을까요?
0: 네, 소문 없이 궁벽한 시골에 자취 없이 내려와도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진작 예감한 로선비는 그 무엇도 어떤 불행이나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그것에 염려되어서 더욱 깊은 장백산 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구구하게 전해졌습니다. 로선비가 진정 장백산 밀림 속으로 떠나갔는지 동네 좌상 어른도 누구도 알 길이 없었지만 그가 이웃들한테서 받은 잉어는 늪속에서 제 나름대로 자라나 털을 잡아갔기에 사람들은 잉어가 많은 이 늪을 잉어담 혹은 잉어지라고도 이름을 달아주고 불러오게 된 것이랍니다.

0: 예, 그 용양성 관전 현성에서 남쪽으로 10리터 나가면 압록강이 큼직한 물고기를 보기 좋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동쪽 강 기슭에는 작은 불악이 있는데 땅이 비옥하여 곡식이 잘 자라다 보니 해마다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부자도 없고 별로 가난한 사람도 없다 보니 이 불악이 인심은 아주 후하였는데 불악 이름을 라구소라 불러왔습니다. 먼 이전 압록강 물이 굽이진 곳에는 물이 자주 깊어졌는데 여러 가지 물고기가 흔했지만 그래도 가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당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강물이 가재를 절대 잡지 않았을 뿐더러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재신과 그럴 만한 사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네, 가재신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0: 네, 원래 이곳 사람들은 압록강 기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옹기종기 집을 지어놓고 다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재신은 밤사이에 압록강 물이 불어나 온 그 마을을 몽땅 집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불악을 몽땅 밀어가면 온 불악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한다? 옳지, 빨리 불악에 찾아가서 급히 큰 물을 피하라고 불악장한테 알리자. 이렇게 생각한 가재신은 총각으로 동갑하여 불악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방금 물신한테 들으니 오늘 밤 야밤상경 때 압록강 상류에서 큰 홍수가 밀려와 이 불악을 밀어간다고 하니 즉시 사람들 들어 불악을 떠나도록 하여 주시오. 그 말이 아니 뭐 큰 홍수가 진다고? 이임자는 누구인데? 불악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압록강에 사는 가재이지요. 방금 소식을 듣고 우리네 후손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다 몽땅 피신시킨 뒤 이렇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가재신은 얼굴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홍수가 간대로 그렇게 사납겠는가? 불악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틀림없었는데 저희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간 큰 피해를 본 뒤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이까? 어서 지세가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가재신은 재차 불악장에

0: 설보 가겠습니다.
1: 네, 가재 신의 말을 들어야겠죠?
0: 예, 가재 신이 제3 제촉에서야 그 불확정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글쎄 사정이 부득하지만 그 경우이면야 그래도 저 그대로 해야지. 임자가 이렇게 알려줘 대단히 고맙네. 이루에 다시 만납시 불확정은 가재 신을 바래줬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 가슴을 짐작한 불확장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축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오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밤잠에 골아 빠진 그 불확 사람들은 큰 홍수가 내려온다는 것을 그닥 믿지 않았지만 불확장이 내린 분보라 싫은 대로 눈을 비비며 급히 뒤쪽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야밤 3경쯤 되니 흉흉한 압록강 물이 온 마을을 몽땅 밀어가고 말았습니다.
1: 네, 가재신 때문에 재난을 면했군요.
0: 네, 그랬습니다. 제때 피신했기에 불악이 어느 누구도 홍수에 밀려가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불악장한테 엄지손가락을 내들고 소식이 빠르다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건 없지요. 사실 이번에 이 소식을 누가 제때 전해주는지 아시는가요? 홍수 소식을 전한 것은 다름 아닌 강물에 사는 가재신이지요. 불확장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가재신도 있구려. 실로 고맙습니다. 그려. 불확 사람들마다 이렇게 가재신을 고맙게 칭찬했습니다. 연후에 사람들은 원래의 불확터에서 북쪽으로 얼마간 떨어진 높은 언덕에 새롭게 터를 잡고 아담하게 마을을 앉혔습니다. 이 불확 사람들은 가재를 한 마리도 다치지 않았지만 가재가 자체로 벗어 던진 단단한 껍질만은 주워다가 그릇처럼 썼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재 껍질을 불에 구워 재빨갛게 한 후에 집에다 걸어놓았는데 집안은 과연 또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가재껍질을 집에다 많이 달아놓으면 무더운 여름철에는 집이 선선하고 동지 섣달 추운 날씨에는 춥지 않다고 하면서 이 불악 사람들은 저마다 가재가 던진 껍질을 주워서 보물처럼 집에다 간직했습니다.
1: 네, 가재껍질이 좋은 점이 많네요.
0: 예, 이것을 알게 된 가재신은 너무도 흐뭇하여 또 불악장을 찾아왔습니다. 불확장님, 우리네 후손들이 불확 사람들한테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먹을 것까지 가져다 주니 과연 어떻게 감사를 올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그건 천만의 말씀이군요. 가는 정이 오는 정이라 글쎄 임자네가 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불확장이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불확장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후 그 어떤 재난이 들이닥치면 제때 서로 도움해서 살아가도록 하시지요. 가재신이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렴 살아가노라면 별의별 재난들이 닥치기 마련일 것이니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지요. 불확장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불확 사람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으며 또한 맛나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재미있게 살아갔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가재신과 친구로 되었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확에는 몇몇 장대한 사나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마다 시퍼런 칼을 든 사나이들은 불확에 들어오더니 마음대로 여자들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인 남자들이 그놈들과 싸웠지만 빈손이라 여럿이 칼에 찔려서 상하였습니다. 이놈들아 사람을 몽땅 놓아라. 이때 불확장이 끌끌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도적놈들한테 나섰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약함을 느낀 도적놈들은 내 꼴 봐라 어디론가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이 불확에서는 그놈들이 또다시 들이닥칠 것이 염려되어 불확 밖에다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도적놈들이 탄 배가 압록강에 나타나면 인차 불확이 알려 재난을 피하곤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헛걸음한 그 도적놈들은 고기 그물로 가재를 마구 잡아가곤 하였습니다. 이에 몹시 노한 가재신은 불확장을 찾아왔습니다. 불확장님, 요즘 우리 애들이 늘 사람들한테 잡혀가 죽곤 하는데 도대체 웬 놈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른지 알고자 왔지요. 불확장은 가재신이 말을 들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재를 잡아간다는데 이 불확치고 어떤 짓을 할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 헌데 그놈들이 어떻게 가재를 잡아가는가 하고 재차 물으니까 글쎄 저는 보지 못했는데 듣자니 그놈들은 큰 배에다 그물을 싣고 와서 그물로 잡아간다더군요. 가재신이 이런 말 듣고는 불확정은 도저히 조정놈들이 큰 배를 타고 왔다고 하니 그놈들을 꼭 접대 불악에 달려들었던 도적놈이라는 것을 짐작이 했습니다. 듣고 보니 고약한 일을 저지른 놈들은 틀림없는 도적놈들이군. 왜냐하면 우리 불악에는 큰 배가 없습니다. 불악장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 원래는 잡아치울 그 도적놈들이었구려. 가재신은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1: 네, 가재신이 드디어 영문을 알게 되었군요.
0: 네, 가재신은 불악장님 그 도둑놈들이 또다시 올 때 우리들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 손에다 시퍼런 칼을 든 도둑놈들이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보를 받은 불악장은 싸울 준비를 하는 한편 사람을 띄워서 가재신한테 알렸습니다. 큰 배가 넘치도록 앉은 도둑놈들은 저놈들이 수요가 전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믿고 불악에 대고 뼈딱 소리로 토통을 쳤습니다. 불악장 놈아 똑똑히 듣거라. 오늘 우리는 네 놈들 마을이 밀어다들어 드리러 왔은 즉 맞서지 말고 순순히 우리한테 바쳐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온 불악을 잿더미로 만들 테다. 그러다 이 못된 잡놈들아 전번에는 살려줬지만 오늘은 절대 용서치 않는다. 어디 살렸으면 당장 꺼져라. 불악장은 이렇게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도적놈들은 불악장의 말을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도적놈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0: 네, 도적놈들은 그냥 배를 저 강기슬에 오르려고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저놈들이 땅에 오르지 못하도록 손을 써봅시다. 불악장이 이렇게 령을 내리자 불악 사람들은 도적놈들이 탄 배에다 몽둥이와 돌을 마구 뿌렸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도적놈들은 배를 앞으로 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빠 맞은 것은 도둑물이 두목이었습니다. 형제들 저놈들이 수요가 많지만 모두 무예를 모르는 오합지졸이니 빨리 기석위에 올라 닥친대로 죽여라. 도둑 두목놈은 이렇게 부하들이 사기를 돋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도둑놈들이 강기석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둑놈들이 탄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물이 마구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수없는 많은 가재떼가 배에 달라붙었는데 어떤 가재는 배를 구멍내느라고 물어뜯었고 어떤 가재는 배 위에 올라온 놈들한테 달려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빨리 살려달라 이렇게 비명소리와 함께 도둑놈들이 탄 배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소식을 접한 가재신이 수많은 가재들을 지휘하여 도둑놈들 탄 배를 물속에 가라앉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도둑놈들은 모두 물에 빠진 채 살려달라고 아우성만 마구 쳐댔습니다. 배에 앉았던 도둑무리는 한 놈도 살아나지 못한 채 가재 반찬과 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가재들의 도움을 받았네요.
0: 네, 가재들은 단합하여 도둑무리 놈들을 잡아치웠지만 또 다른 도둑무리가 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재들은 계속 파수를 서도록 형을 내렸습니다. 이래하여 가재들이 나마다 파수를 섰다 하여 마을을 라구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계속해서 호산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호산이라는 곳이 지반시 압록강 북쪽 기슭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하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다 아주 실파간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 채로 뽑혀 강 북쪽 기슭으로 떠 내려오고 있었는데 나무에는 큰 그 맷고양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물속에 잠겨있는 다른 나무에 걸렸는데 물속에서 아가리가 아그 이만큼한 물고기와 나무에 매달려있는 그 맷고양이를 삼키고도 자주 물속에서 올리솟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솟아오를 때마다 맷고양이는 재빨리 이쪽저쪽 피하여

0: 그런데 가보면 물고기 밥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찰나 강원덕에 긴 장대기를 진 늙은 어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부는 내 고향에 살겠다고 바득거리는 정경을 목격하고 작다기로 솟아오르는 물고기를 내리쳤습니다. 내깐 놈이 무엇을 삼켜버리자고 그러는 거냐? 어부는 이렇게 욕하면서 또 한 번 작대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설렁이는 물소리와 함께 아가리 큰 물고기는 다시는 솟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장대기를 들어서 맷고양이가 매달려 있는 아름드린 나무에다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1: 네, 어부가 맷고양이를 살려주는군요.
0: 예, 그러다 나무에 매달렸던 맷고양이가 작대기를 타고 재빨리 강 그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님, 이렇게 살려줘서 대단히 고마워요. 맷고양이가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울 건 없다. 이제 네 갈 대로 가거라. 이렇게 대답한 어부가 찬찬히 맷고양이를 살펴봤습니다. 맷고양이로 알았던 산짐승은 다름 아닌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어부는 그 자리를 인차 떴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호랑이는 어부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너 호랑이야, 살게 되었으니 인제는 이걸 묶고 가거라. 내 애미가 몹시 찾고 있겠다. 말을 마친 어부는 다래끼에서 큼직한 물고기를 꺼내요 새끼 호랑이한테 주니 아주 맛나게 물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홍수에 떠 내려오다 보니 며칠간 굶은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세세히 그 보고는 어부는 됐다, 이거마저 몽땅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다래끼 안에 있던 물고기를 몽땅 새끼 그 호랑이한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부가 쏟아준 물고기를 개 눈 감추듯이 먹어 주었습니다. 어부가 강기슭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니 글쎄 새끼 호랑이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부를 따라 집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1: 네, 호랑이 새끼가 어부를 떨어지려 하지 않네요.
0: 네, 어부는 그만 억이 막혔습니다. 너 잠시 갈 데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며칠간 있다가 어미를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난 어부는 새끼 호랑이를 집에 두기로 작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고마운 분이군요. 그 호랑이는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헌데 호랑이는 어미 호랑이가 먹이를 얻으려고 굴을 나간 뒤 굴밖에 놀다가 조심하지 않아 가파른 골짜기 아래로 굴러 내려갔는데 그만 산골짜기에서 홍수가 급작스레 내려 터지는 바람에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어부는 새끼 호랑이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날 따라 점점 커갔습니다. 따라서 식욕도 점점 늘어가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부지런히 강가로 물고기 잡으러 다녔고 새끼 호랑이도 친근하게 어부의 뒤를 졸졸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집이나 지키려나? 어부가 이렇게 말했지만 호랑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1: 네, 그러노라면 어부와 호랑이의 정은 날마다 깊어가겠죠.
0: 예,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어부가 여느 때처럼 강가에 앉아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갑자기 깊은 강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나더니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강변에 솟아올랐습니다. 이 늙다리 놈아, 너는 오늘 새끼 호랑이 대신 나한테 묵혀라. 말을 마친 입이 큰 물고기가 어부를 한 입에 삼키더니 풍덩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도 급작스레 생긴 일이라 어부가 몸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호랑이가 날래게 물고기한테 달려들었지만 끝끝내 어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호랑이는 강변에서 발 부둥질 치며 통곡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부네 집에 들어 돌아갈 수 없게 된 호랑이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고로 몇 해가 지나니 늙은 어부가 살던 초가집은 진작 무너져 잡초가 무성히 우거져 있었습니다.
1: 네, 주인이 없다 보니 집터가 폐허로 되었네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으로부터 큰 호랑이가 노루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더니 폐허로 된 어부의 집터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에 문 노루를 내려놓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다름 아닌 늙은 어부가 살려준 호랑이였는데 인제는 산속에서 큰 호랑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울고난 호랑이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고추 강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부가 물고기한테 삼킨 곳에 가더니 물고운 노루를 내려놓고 산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역시 노라 한 마리를

물에다 또 원래 자리에 놓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흘 동안 호랑이가 노를 물고 왔습니다. 호랑이가 돌아간 뒤면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물속에서 먼내 반찬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기석이 솟아나와 노를 통째로 삼키고 흐뭇해서

0: 어느 호랑이는 또 노루 한 마리를 물고 오더니 원래 놓던 자리에 놓고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깊숙한 강물 속에서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강기슭에 솟아올라 노루가 있는 곳으로 불쩍불쩍 뛰어왔습니다. 강 하늘이 또 나한테 먹을 것을 보냈구나. 입이 큰 물고기가 기고 만장해서 아가리를 쫙 벌려 큼직한 노루를 통째로 삼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떡판 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 고현놈아, 내가 네 놈을 잡아치우자고 숲속에서 숨어 기다렸다. 며칠 전에 가져온 노루도 모두 네 놈이 고아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네 놈을 잡자고 미끼를 놓은 것이다. 말을 마친 호랑이는 입이 큰 물고기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불쩍불쩍 뛰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놈이기에 감히 이 어른과 맞서는 거냐. 살겠으면 당장 사라져라. 그러자 배채로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아. 그래 내 놈이 나를 못하니. 호랑이는 너무도 분해서 땅에서 높이 뛰었습니다. 내 놈이 웬 놈이든 이 어른님이 알 게 뭐냐. 입이 큰 물고기가 랭소했습니다. 고현놈아, 그럼 나한테 저 모든 것을 똑똑히 알려주면 나는 밑에 전 강물이 불어났을 때 아름드린 나무에 앉아있다가 하마터면 네 놈한테 먹힐 뻔한 어린 호랑이다. 네 놈은 나를 구해준 은인인 어부 할아버지도 해쳤지. 오늘 네 놈한테 핏값을 받으러 왔다. 말을 마친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입이 큰 물고기를 내리쳤습니다.
1: 네, 물고기가 쉽사리 물러갈까요?
0: 네. 입이 큰 물고기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날개에 몸을 솟구치면서 순순히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헝, 내 놈이 감히 이 어른과 안가품 하다니 자신 있으면 덤벼봐라. 이래하여 호랑이와 입이 큰 물고기는 마침내 굉장히 싸움을 벌렸습니다. 한동안 싸움 끝에 아가리가 큰 물고기는 호랑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호랑이놈아, 내가 이젠 한 사람만 더 잡아먹으면 압록강이 왕이 된다. 그때면 내가 무엇을 달라면 다 줄 테니 오늘을 어른님하고 더 겨루지 말고 싸움을 거두자. 물고기가 점점 맥이 지난 것을 보아낸 호랑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달라는 것을 다 주겠다고? 흥, 네 놈은 왕이 되는 날이면 이 강, 아니 짐승과 사람은 더욱 살지 못할 것이다. 네 놈을 얼림수에 넘어갈 내가 아니다. 호랑이는 물고기 대가리를 벼락같이 내리쳤습니다. 아이쿠, 나 죽는다. 이놈아, 어디 두고 오자. 훗날 이 원수를 갚으러 다시 올 테다. 이렇게 고함을 치고 난 아가리가 큰 물고기는 펑덕 물소리를 내며 어느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강물에 물방울이 마구 튕길 뿐이었습니다.
1: 네, 물고기가 도망을 쳤군요.
0: 네, 뒤 쫓아온 호랑이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자리를 뜨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아가리가 큰 물고기가 언제 뛰어올라오는가 하고 두 눈이 멀도록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강물 속에서는 아무런 물고기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유유히 흘러가니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호랑이는 그만 작은 산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이 산을 호산 점점 크게 부르면서 보기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4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면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혓끝의 향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로 옮긴 뒤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 동안 영업해온 이 작은 만둣국 가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이자 남북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경영주 손혜민의 본적은 아닙니다. 그는 연기를 뿌리 내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일떠시오는 과정에서 남방 작은 만둣국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음식 습관을 결합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민은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따라

0: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중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이곳의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먹어보면 더 신선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변 음식은 자체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도 아주 강합니다. 전국 각지 음식을 아우르면서도 연변 특색과 결합해 전국 인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만둣국이 남북 풍미의 따뜻한 융합이라며 연변 특색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만난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태의 활기와 독특하고 소박한 변경 풍정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유대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인사와 그냥 맛보라며 내미는 음식은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에서 볶아내는 철판 볶음밥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혜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 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의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층융합 속에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변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0: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 경제 고속 장성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 발전의 저력은 전통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수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조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조 상한은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두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조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진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1: 명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지 특색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공연, 레저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구는 일련의 특색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명정, 나아가 우리조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구 민속상업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중턱 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구 내 조선족 건축과 민속경영 모식 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백상 관광객 정염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 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구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구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룡정시가 연변의 조선족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송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관광과 견학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전용 온천욕장과 빙설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면의 민족단결과 향촌진흥시범 문화관광 관광 새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0: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이 4일 연길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0: 청년 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결혼 서약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형 수업을 개설해 부부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형 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밋 연결시의 분열연합회 민정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1: 연결시 공항구 교통관리 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구 각 가두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차와 폐기차 집중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1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차 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 일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이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0: 연결시 문화예술계 련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실황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색다른 백현만개점 민생혜택 주제 생방송이 일전 연결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출선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할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회에 전달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 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0: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1: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가요 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0: 훈춘시 총공회에서는 훈춘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춘 와스토크 환락섬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검철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분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로 샤워를 합니까? 고온 날씨에 하게 되는 일부 행동들은요,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고온 날씨에 삼가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무더운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요, 몸은 상쾌하지만 이러한 냉열 교차의 자극은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혈관 경련, 혈압 변동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음물을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특히 격렬한 운동 후에 인체의 혈관을 확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관상동맥, 뇌혈관 등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격렬한 운동은요, 체온을 급격히 상승을 시키고 열을 발생을 시키며 인체의 산열 능력을 감소시켜 더위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이 손실이 돼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고온에서 심장

있지만 혈압과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을 해야 하는데 격렬한 운동은요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땀이 났을 때도 바로 찬물로 샤바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 인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찬물의 자극으로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량이 증가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밖에도 밤을 새우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쉽죠. 또 장기간 밤을 새우면요 심혈관 부담이 증가하고 심근허혈 그리고 협심증 등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고운 날씨에 삼가해야 할 일부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수치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가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생리기능이 퇴화로 해서 신체상의 질환은 물론 심리 성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좋은 심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심리를 수유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또 장수하는 데도 이롭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노년기 심리 건강에 많은 종시를 돌리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노인들한테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며 또 중시해야 할 심리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임상 심리과 주임이신 조흥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은요 인체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이 퇴화 되면서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곤 하죠. 신체상의 변화는요 물론 심리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심리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3: 네. 노년기 하면은 많은 심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심리 변화 전에 우리가 노년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연령대로 보시면은요. 노년기를 부동한 나이에서 우리 그 노년기를 보는 나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위생조직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5세 이전은 청년이고요. 45세 에서 59세 사이를 중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75세 이전을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보통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진정한 노인은 75세에서 89세 사이를 노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부터는 장수 노인에 속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되는 노인층에 대한 정의고요. 사실 우리 노년기 하면은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이 발달 과제, 그 태어나서부터 이래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8개 단계로 심리학자는 나눴는데 태어나서부터 이 노년기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숙제가 과제라고 하거든요. 원숙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 참 좋더라고요. 60세에 이르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70세에 이르면 아무리 마음이 내키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노년기에 우리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2: 글쎄요, 뭐 인지능력, 행동이라든가 뭐 그렇죠. 발달이 움직임이 젊은 날에 비해서는 뭐 보통 3, 40대까지는 아주 뭐 청년이 그 기백이 넘치는데 75세까지도 괜찮은데 뭐 75세 넘어서서 조금씩 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뭐 어떤 젊은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씀의 속도, 걸음걸이, 음식 먹는 거 뭐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니까 아, 노년이 되는가 보다. 젊은이들

0: 뭐 식사 잘하세요. 저희는 못 먹어요. 힘이 빠져요.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니까 전화해야 되면 저렇게 되는가? 뭐 그때는 네. 생각을 해서 집에 네. 부모님이 뭐 나이를 또 드셔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제 같은 변화들 감각 기능이 쇠퇴라든지 운동 기능이 감퇴라든지 흰머리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 나눠서 해야 되고
0: 마음은 늘 30대인데
1: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 변화를 보인가 보면은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예전보다 우울해진다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다.
0: 네.
1: 이렇게 흥분되지를 않는.
0: 그렇죠. 번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0: 좀 복잡하게 생각.
1: 예, 아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요구가 높은 분들은 더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수면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 이 내향성과 외향성, 수동성이 이것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회활동이 감소되므로 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이 자기 몸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건강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남녀 역할이 많이 바뀌죠. 집에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죠. 예. 밖으로 계속 활동하시던 아버님도 집에서 가정일도 도와주시고 또 조용하시고 말수가 없던 어머님은 예, 이게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호르몬 변화가 예,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경직성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말로 추울 때도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그래서 감기 걸렸다는 노인들도 있죠. 예.
0: 맞아요. 돈 아끼고 절약하다는 게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절약 정신은 몸의 배경이 예. 있으니까.
0: 늘 그랬어요.
1: 예. 그래, 그 외에도 또 조심성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체면 중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예. 감각 기능의 쇠퇴와 예, 이런 것들이 자기 실수를 초래할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하면 가벼운 이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보고 예, 일상적으로는 노여움을 많이 탄다고 해요. 예, 예. 그 외에도 또 의존심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내세에 계신 다음에 이 형제끼리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이야기도 나누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예, 속심을 터놓을 수 있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못했던 것들을 예, 그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노령기에는 우리 미각 이런 것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옛날에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음식을 해놓고도 이 맛이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 자연히 이런 음식 예, 그 만들어서 자기의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죠. 예. 예, 이렇게 그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가 따른
0: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년기가 훨씬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심리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보십니까?
1: 그래요. 노년기에 몇 가지 우리 팔달거합이라고 하는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개 영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그 요즘은 이 지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이 노인들을 보면은 허다한 노인들도 요즘은 그 위챗도 하고 그다음에 스피드호도 잘 보시더라고요. 노인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그 은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특히 그것들을 통해서 정치 이런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폭넓은 지식 식견들을 배우고 요즘에 지난번에 그 월드컵 때도 어떤 노인분들은 그걸 적으면서 예, 마지막까지 그거 그 결승전까지 몇 대 몇으로 이겼고 그게 누구가

0: 이것이 사실 아주 좋은 뇌에는 좋은 그 노년기에 뇌 단련. 우리가 몸은 헬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시는데요. 노년기에 우리 뇌도 이런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이런 학습들도 예, 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지적인 영역이고요. 다음은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예, 그 비록 노년기에 들어섰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취미를 계속 살리고 예,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이 퇴직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네. 그래서 그 줄어든 일, 그다음 줄어든 수입에 잘 적응하기.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 단계에 와서는요 사별이 많더라고요. 60대 벌써 남편을 잃고 오시는 뭐 어머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울 불안을 경험하시고요. 근데 사별하시면은 사실 그 애도 반응이 필요한데 에, 그때 굉장히 이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마음을 추스르기가 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사랑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세월이 긴 가면 길지도 짧담도 짧지도 않고 힘든 노정을 쭉 거쳐오면서 이렇게 말 못할 사연도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잘했으면 뭐 이런 막
0: 자식이 입장에서 또 어느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이 각도에서 그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수준 말씀처럼 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도 우울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예. 사실 정말로 이 계기에 한 번은 우리가 그 더 공감적으로 젊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 공감적으로 부모님의 생에 대해서 제 예,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되죠. 그래서 노년기의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 과업이 사실 이 사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료들 죽음도 자주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서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보시면 네. 그 외에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이 동년배 노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든지 정말로 늘 소통할 그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요. 이게 한두 명은 정말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른 구실하기 자식과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외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처지는 체력과 건강에 잘 적응하고요. 걸맞게 운동하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섭생하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처방 받기가 포괄됩니다. 사실 노인들 보시면은요, 자주 스스로 그냥 약방에 가서 불편하시면 약 사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처방받기입니다. 건강검진 제때 받으시고요. 문제를 빨리 발견하시고요. 특히 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자주 스스로 나가서 수면제와 비슷한 약들을 사드시는데 예, 그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불량 반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네. 네.
1: 그래요. 퇴직한 후에도 또 노래 교실에 다닌다든가 또 탁구 치러 다닌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등등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봐요. 그렇죠. 흥성성하게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취미 생활. 이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이 심리 건강 이유자니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죠, 이거.
0: 예, 도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 심리 건강에서 앞에서 말한 정서적인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 그 탁구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 이 탁구는 노년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도 있고 이런 이성분들이 계시는데 다 60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래 운동 후배들한테도 늘 이렇게 그 따뜻함과 이런 배려를 주시거든요. 퇴근해서 늦게 온 분한테 인사, 이거.

0: 그 자리도 양도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할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 유지와 신체 건강 유지에 다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심리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아, 심리 질병들이 많죠. 많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그 노년기 우울증은 굉장히 그 젊은 층의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노년기 아, 내 우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예, 정서적인 주소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신체 주소가 많습니다. 아, 여기저기 아파요.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도 이상합니다. 예, 옮겨 다니면서 아프게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호소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초조하게 한번 자고 나면 깨어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고 새벽에 깨어나고 예,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또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퇴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중하면은요 체중 감소가 또 심각합니다. 한두 달 우울증 앓고 오면은 막 이 10근 20근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나면은 이 자체가 노인들한테는 또 불안을 일으킵니다. 아 아마도 내가 이거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증상 중에서 이런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특히 그 인지 기능에 관한 증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해요. 왜냐면 노인들이 우울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말수가 적어지고요. 기억력 감퇴가 있고요.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 기억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와 이거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아니냐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말 걸리지 말아야 할 치매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뇌동맥경화 무슨 뭐 이게 다 노년기에 뭐 피해야지 일을 못하지 않아요. 나이가
0: 그렇죠.
1: 80, 90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심지어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5, 60에 맞습니다.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0: 예, 예.
1: 저희 나이 또래지만 또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예.
0: 그래서 노년들이 이제 서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것들도 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사실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그렇죠. 스트레스 요인이죠.
1: 이제는 나이를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젊은 날에는 내가 휴양했고 막 그저 혈기 넘치게끔 일도 해제 끼고 뭐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했는데 성취감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누구 찾는 사람도 없고 5, 6, 70세 저까지 찾지만 80세 넘어가면 친구들도 줄어들고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안해나고
0: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넘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지금 문진에서 그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83세 84세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정말로 이쁘게 하시고요.
1: 네, 아유,
0: 그리고 또박또박 약을 처방 받아가시고
1: 여성분들이 많죠. 여성분들이 많죠.
0: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비례가 안 맞거든요. 여성분들이 아마도 남성분들보다 장수하는 경우
1: 8, 90세, 뭐 100세 장수 노인은 중에 네. 할머니들이 많아요.
0: 네.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분들은 건강관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1: 할머니들 젊어서는 고생을 했는데 나이 드셔서는 네. 뭐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다오게 사셔야 되죠.
0: 예, 이렇게 좀 수명의 노인을 이렇게 장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은 지켜보면은 신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곱게 늙어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우울할 때 적시적으로 병원을 찾고 그것이 개선되면은 이렇게 정말로 확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신체 질병 때문에 우울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 가치감 하면은 또 무가치감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단 하나 여기에서 노년기에도 제일로 위험 요소가 너무나 우울증이 심각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자살 위험이란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그 이건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증. 어떤 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요즘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노인층에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검사를 해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안 올라오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급성 불안 발작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가끔씩 노인층에서 60,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해서 기질적인 병변을 배출한 뒤에는 이 불안장애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굉장히 호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불안, 예,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연하게 불안할 일이 없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는 나는 지금 다 좋다고요. 우리 자식들도 아주 잘 됐고요. 나 자신도 사실 걱정이 없대요. 근데 이 증상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적시적으로 치료하면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질병이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노년층에서 늘 보는 그런 병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건강염려증.
1: 건강염려증.
0: 자신이 이런 뭐 확실하게 검사를 해도 의학적으로 이상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병원 쇼핑이라고 하죠. 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동시에 이것이 지속되면은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래, 노년기 우울증, 불안증, 뭐 건강염려증, 뭐 그런 거 잠도 잘 오고 수면장애, 이 질환이 이런 등등 질환인데 발병률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년기 불안증 증상은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노년기 불안증 증상이.
0: 노년기 불안증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감, 앞서서 걱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신체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식물신경 문란 증상을 동반한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1: 그런 증상을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한 70살 좌우되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그렇게?
0: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병적인 것은 차이가 납니다. 병적은 그래요. 지속적으로.
1: 그렇죠. 이 주변에 뭐 가족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에 없게 되면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병은 일단 진행이 되면은 자식들이 또 많이 힘듭니다. 계속 와서 같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갑자기 뭔가 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까봐 심장이 멈추든지 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안 증세가. 그래서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시름이 놓이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계속 동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죠.
1: 그래서 노년기 들어서 이러저런 뭐 건강 염려가 많이 생기면서 고독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고독. 어쩌지 고독이 나중에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들한테는 고독이요.
0: 고독이 만성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고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취미생활을 살린다든지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을 극복하려면은
1: 사실 이겨내는 사람인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하다가 아유 또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0: 그렇죠. 고독을 이겨 못 내면 또 우울로 이어진다든지
1: 그러게 말이에요.
0: 불안증으로 이어지거나 또 자기 스스로 몸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고독하면 몸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불편한 것 같아요.
1: 참 그래서 이 심적으로도 뭐 나는 괜찮겠니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주변의 친구라든가 뭐 병원을 찾는다거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보는 것이 참 좋을 듯 싶네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죠.
0: 아주 좋죠.
1: 그래서 저는 한 번 봤던 그 이종훈 선생 그 심혈외과

0: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조홍자 박사님 그 경우에는 만 원이래요. 심리 자문하러 오신 분들 그렇게 많습니까?
1: 예, 요즘 노인분들도 그 예전과 다릅니다. 힘들면 찾아오시고 예,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0: 자기 스스로 괜찮겠지 뭐 나는 이겨낼 수 있겠지 이건데 그게 자꾸 불안하고 뭐 소외감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아요?
1: 그렇죠. 들죠. 특히 어떤 분들은 인생을 쭉 이렇게 살면서 되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리고 이 주동적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이 저는 상담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담은 대부분 학생들을 하시는데 왠지 괜찮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이 상담을 따로 잡으면은 비용도 내야 되고 이 시간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아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제가 제대로 선생님하고 단독으로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예, 그 이문과 생각이 분명하셔서 답을 찾아가셔서 끝날 때쯤 그러시더라고요. 하, 내가 참 이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노연한 것 같다고 내려놓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 노년에 이르면 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뭐 예컨대 일터에서 물러난 후에 사회 교제가 적어진다든가 또 자식들과 갈라져서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3분의 2라 할까요? 뭐 국내외에서 뭐 열심히 뛰는 자네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요? 이와 같은 경우에 부정적 정서에 젖어들기 쉬운데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70세까지는 뭐 그냥 자립하고 괜찮은데 80세 넘어서부터는 없잖아요. 그 자식들도 뭐 4, 50세가 넘어서 60세가 돼서 열심히 나름 또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뭐 전화 한 통만 아직 자주 들려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1: 그렇죠. 부정적인 정서 이러면은 그게 이게 정서에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면 우울증에까지 이어지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내가 즐겁지를 않다. 이런 자원. 그래서 부동한 이 정서에 따라서 부동하게 평소에 내가 습득해온 이 자기 정서 관리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젊어서부터의 습관이 이어지더라고요.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30년 친구다 이러면은 가능하게 젊은 노인층 때도 두 분은 계속 이렇게 스피닝을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0: 그래.
1: 그 거의 이런 친구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라고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시적으로 소통하면은 예, 나의 하나의 지혜보다는 두 분이 이야기하고 보면 일단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0: 네.
1: 털어놓는 방법 심리치료에서의 털어놓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0: 맞아요.
1: 지속적으로 꾸준히 친구가 있고 자식들도 여유가 된다면은 이 집중 옆에는 뭐 있지만 시간을 내서 스피닝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스피닝도 하고 통화도 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0: 그래,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1: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그 젊은 층의 노인들은 또 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모임도 잘 가지시더라고요.
0: 그냥 늘 유대적인 활동 서로가 뭐 인사 문안도 하고 활동에서 서로가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뭘 먹냐 요즘엔 질병이 뭐 어떤 게 있느냐 심적으로도 이런 자주 문안 나눠두고 나눠두고 이러면은 80, 90세까지 그냥 소통을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심지어 어떤 그 노는 좋은 친구들은 그 저 양로원도 젊은 팔꿈치 그렇죠. 움직일 때 같이 가는 친구들도
1: 그렇죠.
0: 있죠.
1: 그렇죠.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진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특점이 있다면요. 이 80대는 젊음입니다. 젊은 청년처럼
0: 네.
1: 제 관찰에 의하면은 내가 우울하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데 내가 조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이래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적종히 만나시고
0: 열정이
1: 있고
0: 열정이 좋죠.
1: 예. 네. 그리고 이 자기 관리에서 이 몸매라든지 예, 이 옷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로 중요하죠. 이렇게 보기 좋게
0: 항상
1: 멋있게 하고
0: 젊게 오시더라고요. 살겠다.
1: 그렇죠.
0: 나는 아직 젊었어. 기력이 너희들보다 못지않아 젊으니 뭐 이런 그런 의력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항상 정신력이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0: 근년에 또한 보게 되면 노년기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혼 심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셔 이거.

0: 정말로 두 분이 좋아서 하는 그런 재혼이라면은 우리 뇌 건강,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해서 행복 호르몬과 관계돼서 요즘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분비에 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예,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스트레스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해를 따져서 또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노인들도 있었고요. 여러 면에서 예. 예, 관계가 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두 분의 행복, 정신 건강을 위하는 면에서는 차원에서는 예.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예.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삶에 있어서 뭐 좋은 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수에서도 뭐 심리적으로 뭐 자기 자세 나름이겠죠.
2: 그렇죠.
1: 뭐,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좋은가요? 어떻게 하면
0: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우리 그치, 늘 말하는 네. 신타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늘 노년기라는 특성이 앞에서 말했듯이 심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질병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치.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죠.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도 활동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르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그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합니다. 이 노년기를 즐기고 능력껏 능력껏 활동을 유지하고 그리고 늘 우리는 活到老, 学到老, 예, 배움에 게을르지 않는 이런 사는 날까지 배우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사실 심리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취미활동, 애호 살리는 거.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잘 받기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꾸 가서 보건품 사드시거나 그런 것들이 질병을 키울 수도 있어요. 좋기는 매년 전면검진 받고 3, 4개월에 한 번씩 혈지가 높으신 분들,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쉐즈, 간공, 성공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그 늘 긍정적인 사유를 유지하고 노년기를 즐기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뭐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심리 건강 노년 생활의 행복도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물론 자녀들의 높은 중시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심리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0: 네, 구체적으로 몇 개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예,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 예, 신체적으로는 예, 규칙적인 수면 취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되면은 이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전에 활동을 예. 정해서 이 조건 반사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드라마 본다든지 핸드폰 보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못 쉬고 그래서 또 불면증 약을 드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건강에 걸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이제도 강조했지만 예, 늘 규칙적인 이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예, 그 안 좋은 부분을 치료받으신다면은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주동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예, 만들어두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한 고독감을 줄일 수 있겠죠. 예.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자녀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요즘 참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 가서 봐주시고 했는데 이 마찰 때문에 우울해서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인간관계의 원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장수 시대 건강한 노년기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심리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 좀

0: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연변대학 구속병원 임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를 모시고 노년기 심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인 것만큼 우선 노년기를 잘 인식을 하고 적응을 잘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성적으로 노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에 알맞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심리 건강 나가서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360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대로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란입니다.

0: 돋보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노래로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 가르쳐 드릴 노래는
3: 네, 어머님의 방아 소리.
2: 네. 네,
3: 홍길남 선생님 작사하시고 김봉호 선생님 작곡하셨습니다. 예. 한 5년 되는가요, 이 곡이?
2: 오, 벌써 그렇게 4년? 됐나요?
3: 예, 김봉호 선생님이 네. 계실 때 저한테 세 번째로 받은 곡입니다. 선생님 거의... 곡을 세 곡 불렀거든요.
2: 아, 고향가자도 있고.
3: 네, 고향가자. 그다음에
2: 해란
3: 올해 풍년이 왔네. 해란 일리야. 그 후에 이 곡을 저한테 또 맡겼습니다.
2: 그러셨네.

0: 어머니의 반가소리. 네, 이 노래는 또 사설이 단 아 여기 두 번째 대학 갔던 귀동딸이라고 이게 다루고 거의 다 뭐 단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암송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좋아요.
0: 비교적 그 완전하게 이제 한 곡을 암송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어머니의 반갑소리 사설부터 전해드리고요.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가사를 조금 더 한 개 가사를 한 두 번씩 읽어달라고.
2: 네. 왜요?
0: 한 번 쭉 읽으면 메모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가사 말을 좀 두 번씩 전해드릴게요. 어머니의 반갑소리 가사입니다. 쿵쿵 지어라 방아야.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쿵쿵쿵쿵 성수났네. 쿵쿵쿵쿵 성수났네. 군대 갔던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군대 갔던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얀 떡가루 머리에 이고. 하얀 떡가루 머리에 이고. 웃음 짓던 어머니. 웃음 짓던 어머니.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어머니의 방아소리. 자, 이러면 사설을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또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부를 때 천천히 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워볼까요?
2: 비워볼까요?
0: 네.
2: 이 가사는 네. 네, 홍길란 선생님이 우리 TV 청편을 계셨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2: 이 가사가 그냥 간편한데 네. 이분이 어머님이 그 예전에 그 연상을 쓴 그런 가사거든요.
0: 예, 예.
2: 우리 농촌에서 옛날 그 자식이 외지에서 오면 뭐 맛있는 거 해먹을 거 없잖아요. 뭐 떡가루 쿵덕 그 방아 제밭
1: 맞죠?
2: 제밭 예. 어떤 분들 맞죠? 이 옆에 분은 맞죠? 예. 방아도 본 거 같잖아. 봤어요. 예, 그래 한번 따라 불러 봅시다.
0: 예. 네, 어머님이 그 시절 그리면서 지은 네. 가사 말이에요.
2: 제가 이 노래를 받았을 때,
0: 네.
2: 곡도 쿵덕 쿵덕 쿵덕 그 방아 소리처럼 연상하면서 쓴 것인데 이게 쿵쿵 지어라 방아야. 차, 차, 쿵, 저, 자, 쿵, 자, 이래 밟은 여기인데 예, 이쪽은 맞는지 지금 주세요. 이분들 줘요. 쿵쿵쿵 지어라. 따라 합시다. 한 대목씩 제가 하면 따라 하세요.

0: 재밌죠?
1: 예, 예.
0: 근데 저는 이 노래 재창작 했거든요. 우리 지금 오미란 선생님 프로에 판소리도 있고 소도미요도 있고 남도미요도 다 배워드리는데 저는 여기다가 소도 목돌림도 넣고 우리 연변의 품격도 넣고 남도의 품격도 넣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재창작할 때 그래서 그냥 먼저 우리 선율만 따라 합시다.

어머니, 어머니를 할 때는 좀 친切하게 우리 어머니 디딜 방송 웃으면 안 되겠어요. 따라 불러도 그 호흡하고 감정 가지고 하시고.

인사하시면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이제 마음대니까 어머니의 반가소리 우리 장고 지금 이 노래만의 장고 소리가 제가 어떻게 들리는지 않을까 계속 시작부터 그 방아소리를 계속 밑에 깔고 해라 말한다 콩콩 찌어라 떡방아야 쭉쭉 쿵덕쿵덕 성

0: 잘 찍어봐보. 예. 야, 계속 밑에 그 방아 우리 민저장단은 그. 자, 근데 우리 이 소리를 무슨 소리 들으면 우리 이 방아 소리를 생각해야 한다. 쿠, 탁, 쿠, 탁, 쿠. 방아 찌는 소리를 생각해라. 그냥 밑에 방아 소리 계속 깔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노래만은 맛있다. 자, 한번 쭉 같이 가봅시다. 될 것 같은데요?
1: 될 것 같아요.
0: 드디어 대담하게.

0: 노래는 간단하지만은 예, 응, 노래, 난 이 노래를 사랑한다.
1: 그 방아가 막 그때 그 시절에는 네. 흥겨워서 자진머리로 간 방아는 아니잖아요. 네. 막 겅다, 겅다 이렇게 찌는 방아는 아니니까.
0: 우리 그
1: 여기 방 국거리 장단에 그 예전에 그 애환,
0: 네.
1: 네. 그 슬픔도 있고.
0: 슬픔도 네. 있고.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 노래 하미가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는데 동차를 얻고 그 딸이 없고 그 나들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방아 칠 때 계속 이렇게 형상은 우리 그 연출할 때도 그 방아 형상 하면 아기를 업은 어머니가 방아 치는 형상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스쌤이 얘기했잖아요. 이 그냥 일단 흥겹게 서적적으로 하지만 흥겨움 속에 우리 그 마음을 그 옛날에 그 짜릿한 마음을 담아서 하면 장단을 잘 타고 하면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족해요? 네,
1: 많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네.
0: 콩콩지 콩콩콩콩콩콩콩콩 지어라 방아야 시작
2: 콩콩 지어라 방아야 콩콩
0: 아니 한 번만 아까 여기 들렸습니다. 어떤 분들 콩콩 지어라 방아야 있습니다. 따따리 띠라따 라도 콩 치자
2: 콩콩 지어라 방아야
0: 여기면 하나 명하게 콩콩 아니다 콩콩
2: 콩콩 콩콩
0: 아니 콩콩 쿵쿵 언니 내려먹어 선생님
1: 쿵쿵 라소미
0: 라소미 라소미
1: 쿵쿵 지어라 방아야
0: 자 시작

0: 이 노래 굉장히 빨리 배우네요.
1: 간단한 노래도 빨리 못 배우는 거지. 필요하지.
2: 네. 잘 배워져서.
1: 네. 어느 분이 제가 같이 대담하게 한번 지금 내 이름 많이 찍겠어. 내 음이 틀린다 계속.
2: 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여기에.
1: 보셔. 보셔.

0: 하고 은혜 손님 그렇게 썼을까요? 레 솔라소 레 솔라소 옳지? 예? 미라시라 레 솔라소 미라시라 있었네.
1: 군대 갔듯이 자

0: 한번 대담하게 해봅시다.
1: 알겠어요.
0: 시간이 가득하단다.
2: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0: 자, 선수 주시죠.

수순하게 들어간다. 콩콩지 들으시오. 콩콩지어라 방아야. 콩콩지어라 방아야. 시작.

0: 지어라.
1: 지어라.
2: 오만해, 오만해.
0: 지어라.
1: 두 번째는 지어라.
2: 지어라.
1: 지어라.
2: 네, 될 수 있죠?
0: 네, 다시.
2: 잘한다고 칭찬 한 마디 듣는다. 다시. 자.

한번 잘해봅시다. 1절을 잘하면 간주 들어가서 대학 갔던 그 다음에 딸이라면 기동 딸이 아들이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 딸을 또 대학 보내고 그 다음 또 딸이 올 때 또 방학 지었다면 해봅시다.

0: 1절, 2절이에요.
1: 그러니까 나 1절 하고 간절 하고 그 다음에 2절도 한 거입니다. 쿵쿵 지어라 뭐 마지막에 그 대학 갔던 귀동딸이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2절.

0: 여기까지 제가 네. 한번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간 안 좋고 2분 있으니까
1: 2분까지 다 못해요. 아, 네. 잠깐만요. 네.
0: 아니 앞대가면 네. 되게 시간 네, 아니면 네. 안 하고
1: 다음 시간에 네. 하시죠. 네. 시간이 안 돼요.
0: 안 되면 네. 다음 시간 내가 네. 다른 것도 알게 드릴게요.
1: 그래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0: 잘 배웠.
1: 잘 배우셨죠.
0: 간단한데
2: 네. 잘 배웠어.
1: 콩도 콩콩도.
0: 네. 집에 가 또 자꾸 쿵쿵쿵하게.
2: 뭐예요 노래 성수랑.
1: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 이신연병 감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어머니의 반가 소리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장영근 선생님,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2: 예, 네, 수고하셨어요.
1: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지연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5번째 시간.

0: 감금산 아래에 이르러 보니 여기저기 붉은 핏자국이 보이었고 새로운 무덤이 적지 않았다. 새로 파올린 흙을 부어 금방 만든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런 전경이야 여러 번 보아왔지만은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려났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서서 강서와 복건, 호남의 손, 농민의 아들, 딸들의 죽음을 묵묵히 슬퍼하였다. 산후교에는 초가집 세체와 로산관이라고 쓴 돌비석이 덩그렇게 서 있었다. 그 앞 산비탈은 온통 귀주군대 병사들의 시체로 빼고 가였다. 군용 물자들도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비탈에는 군관의 가마가 찌그러진 채 버려져 회색 문빨만 바람에 이리저리 펄럭거리고 있었다. 곁으로 들것 하나가 지나갔다. 부상병은 회색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지나간 들것이 갑자기 뚝 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모주석 동지, 주부주석 동지, 주총사령 동지.
0: 다가가 보니 3군단의 젊은사 정치위원 주병이었다. 그는 사정치위원으로 있다가 부대를 개편한 뒤부터 团정치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얼굴이 백지장 같았다.
2: 주병이로군.
0: 모대동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2: 상처는 좀 어때요?
3: 괜찮습니다.
0: 주병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너무 앞장섰던 모양이군. 그렇지?
0: 주병의 성품을 잘 아는 주울래가 다정하게 물었다.
2: 버릇이란 말이야.
0: 주덕의 타박에도 주병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뒤를 따르던 호위병이 속상한 듯 입을 열었다.
4: 오늘 아침 오른다리가 총에 맞아 모수게 되는 바람에 제가 들것을 분류하는데도 한사고 들것 신세를 지지 않고 흑심여에 엎드려 그냥 전투를 지휘하지 않게

0: 않습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야 들끝에 올랐죠. 아무래도 다리를 부린 것 같습니다.
1: 적들의 반격이 그쳐는 듯한데 내가 어떻게 물려선단 말입니까?
2: 주병이 눈을 흘기야. 왕가리는 이번 싸움에 가진 것을 다 밀어넣었다. 은전이나 아편, 쉰양으로 돌격에 참간 병사들을 독려하였고 기관총으로 병사들 뒤를 켜놓은 채 전투를 지휘하였다. 백군 영장 한 사람은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병사들을 내몰았다. 다행히 홍군 특등 사수가 적의 지휘관만 골라 쏘아눕힌 덕분에 손쉽게 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 호위병은 흥분해서 산 아래 웅덩이를 가리키하다. 저기 보십시오. 채찍을 휘두르던 자식이 지금 저기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 방향을 따라 내려다보니 웅덩이에 정말 웬 뚱뚱한 놈 하나가 사지를 쫙 벌리고 너부러져 있었다. 들것이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은 주병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자꾸만 주울레 쪽을 힐끔거리었다. 주울레가 눈치를 채고 다가갔다.
0: 주부수석 동지, 지난번 상강에서 동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리더한테 갇혔을 겁니다. 이번 싸움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동지들한테 짐만 지우게 됐습니다.
3: 그런 생각 많아요. 어찌됐든 우린 동지를 꼭 데리고 갈 겁니다.
2: 모태똥과 주울레, 주댁은 들것이 산 오기를 지날 때까지 눈으로 바랬다. 멀리 바라보니 푸른 산들은 겹겹이 물결치고 있었고 가물가물 지는 태양은 마치 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마냥 무산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댁은 모태똥이 생각에 잠긴 채 꼼짝 않고 앉아있자 웃으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었다.
3: 연지, 시를 짓고 있는가 보군.
2: 모태똥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3: 그래요, 몇 구절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읊어보십시오.
2: 주울레가 부축해왔다. 때마침 기러기가 떼를 지어 기룩기룩 울면서 루산관 하늘을 날았다. 모태똥은 마음을 가다듬고 짙은 호남 사투리로 시를 읊었다.
3: 서풍이 맵잔데 먼 하늘에 기러기 우러예고 새벽달 차갑구나. 새벽달은 차가운데 말바꿉 소리 차지러지고 나팔 소리 목매여라. 험난한 루상관 절벽 갖다 말라. 오늘 성큼성큼 다시 넘노라. 다시 넘노니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주덕이 뜻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라는 두 구절이 아주 처량하고 비장하군. 그래요, 기백이 살아있는 시입니다. 주울레도 맞장구를 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이 쪽에서 전동 소리 같은 포성이 아스란히 들려왔다.
0: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2: 모태똥이 일행을 다그치며 일어섰다. 장군은 장군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한 장군은 가진 수단으로도 배전의 국면을 만회하지 못하고 다른 장군은 함정에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함정에 빠진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마다 쓰라림이 있다. 조리성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동공사와 비례석 일대에 보성이 쿵쿵 울리었다. 귀족은

0: 군대 배잔병들이 꾸역꾸역 밀려오는 통에 준혜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몸집이 큰 왕가렬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넓적한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초조한 나머지 방 안을 서성거리었다.
1: 군장님, 지킬지 퇴격할지 어서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0: 신복인 백사장이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했다.
2: 이 죽일 놈들.
0: 왕가렐이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다.
1: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다니.
0: 그가 말하는 죽일 놈들이란 가치동지를 빼앗은 비둘기, 서락이라는 걸 백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백사장도 한창 귀양에서 세도를 부리며 한바탕 생활하고 있을 서락을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 없어 금붕어눈을 희번덕거리었다.
1: 자식들이 우릴 제국주의가 식민지 다루듯 한단 말입니다.
0: 왕가렐은 백사장의 비호가 너무 무른 것 같아서 못마땅해했다.
1: 제국주의라면 가끔 웃어줄 때라도 있어야지. 이 자식들은 마치 하늘의 선택이라도 받은 놈들처럼 언제마나 도깨비 상판이란 말이야. 귀양이 온 지 이틀도 안 돼 경비사령을 갈아버려가지고 이 왕가렐이 성문을 들어가려 해도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에게 어디 제명이 죽는지 두고 볼 테라.
0: 백사장도 악담을 퍼부었다.
1: 권장님, 도대체 어쩔 겁니까? 이까지 병사를 가지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0: 왕가렐은 화가 치밀어 마구 짓거리었다. 하지만 곧다시 말을 거두고는 순순히 되물었다.
1: 몰려서 자니 곁에 개 두 마리가 지키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나?
0: 그러야 했다.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속이 다 들어갔다. 서락이 귀양에 온 뒤 제법 황제 노릇을 하면서 귀주의 군대와 정부, 재정 권한을 몽땅 앗아갔다. 자기 병력을 누리고 실력을 기르는 한편 왕가렐의 재정 수입을 차단한 것이다. 이제는 군비마저 주지 않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왕가렐은 부랴부랴 신복을 모아 귀양에서 머리를 맞댔다. 왕가렐은 절박했다.
1: 지금 귀양의 주한군이 다 해먹고 있는 동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공산군의 선에서 준이와 같은 옛곳을 되찾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만약 자네들이 준이를 공격하려 한다면 물자는 내가 대주겠어.
0: 이건 홍군이 처음으로 준이를 점령했을 때의 일이었다. 얼마 뒤 홍군이 서쪽으로 진격을 하자 왕가렐도 준이를 되찾았다. 그런데 홍군이 다시 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진격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1: 홍군이 이번에 또 준이로 쳐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곱 개 탄으로 홍군을 막는다는 건 달갈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그렇다고 겨우 남은 지역마저 포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될 텐데 말이야.
0: 왕가렐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다. 루산관에서 돈으로 병사들을 구슬리는 한편 채찍과 총탄으로 병사들을 위협해가면서 거듭 반격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별 효과가 없었다. 루산관을 이틀도 지켜내지 못한 데다가 이제는 홍군이 준이성 코밑에 이른 것이다. 물러서자니 장계석이 보낸 군관 두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키자니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서락이 보내기로 한 증원부대 모든 희망을 걸었다. 서락은 전하로 오기위에게 세계사를 맡겨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증원부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갑자기 서락이 전하를 걸어와 오기위가 두 개 살을 거느리고 준이 남쪽에 있는 중장포에 이르렀다고 한다.

알려주었다. 왕가리런 대뜸 얼굴이 환해져서 송수화기를 들고는 연신사이를 표하였다. 군장님,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백사장도 힘이 났다. 갑자기 성 북쪽에서 총소리가 잦으러지

0: 이성을 지키게. 나는 당장 오유기를 찾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하겠네. 그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승용차를 타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송통정으로 향했다. 거리는 패잔병과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승용차는 가다가 자주 막히곤 했다. 그래도 한 시간도 안 돼서 중장보에 이르렀다. 그는 널찍한 지주집들에서 오기위를 만났다. 오기위는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노련한 군인이었다. 46살밖에 안 됐지만 광대뼈가 높이 솟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였다. 잇따른 전쟁과 만만치 않은 벼슬살이로 몹시 늙고 지쳐 보였다. 주황군 군관들을 더러 만나보았지만 오기위는 그래도 설악처럼 오만하지 않고 점잖은 편이었다. 왕가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오사령관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왕가래는 자리에 앉기 전부터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다. 요 며칠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사령관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노형께서 공을 세울 기회가 왔지요. 공을 세워? 오기비는 스겁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아도 큰 득인 줄 아네. 왕가렐은 누산관을 잃게 된 까닭을 주워대기 시작하였다. 홍군이 이러저러하게 갑자기 들이닥쳤다느니 부대의 사상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느니 지금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느니 하면서 오기위가 어서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형,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홍군과 싸우려면 서둘러서는 안 돼요. 오기비가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지금 주훈은 종대가 아직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내가 거느린 세 개사 가운데 한 개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부대를 다 집결시키지도 못했는데 어찌 바로 싸우러 나선단 말인가. 왕가래는 속이 달았지만 애써 웃었다. 제가 올 때 보니 공산군이 벌써 성 밑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성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로형께서 아무래도... 왕가리는 오기비가 얼른 부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왕가렬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내세울수록 오기비는 걱정이 커갔다. 오기비는 아무 내색 없이 참모를 불렀다. 이 참모, 나가서 공산군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좀 보고해 오지.
1: 네, 알겠습니다.
0: 오기위는 참모에 뒷꼭지에 대고 광동 사투리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하네라고 나직하게 속삭이었다. 그 말 한마디면 참모가 상관의 뜻을 헤아리고도 남을 터였다. 오기위는 확실히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신중해지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는 가게에서 잡부로 일을 하기도 했다. 남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보정군관학교에 들어갔고 북벌전쟁 때는 장발규가 거느린 사군의 한탄에서 중좌 참모로 있으면서 정사교 전투에도 나갔다. 얼마 뒤 단장으로 승진했는데 한창 젊은 때라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다가 하남에서 봉계 군벌과 싸울 때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남창 봉기 때는 구강 사하진 방어를 맡았는데 자신을 승급시켜준 장발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하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반공진흥에 가담하였다. 얼마 뒤 사장으로 올라갔지만은 군벌들끼리 혼전을 벌이는 동에 앞길이 순탄치가 않았다. 장발규가 광서의 리종인 백숭이와 손을 잡고 광동을 빼앗으려다가 진제당에게 크게 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계사를 한 개로 줄이는 바람에 오기위는 다시 탄장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장발규와 오기위는 다시 이종인 백숭이와 함께 호남으로 진격했지만은 또 참패를 하여 겨우 두 개 판만 남게 되었다.
2: 장편 소설

대장정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평상시에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우대활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약살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는가 하는 한계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대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배달전화 혹은 약국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건뇌보신환은 약이 좀 진귀한 약재로 해서 큰 처방으로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효능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약보다

0: 우리 주요 현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콩팥이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요즘 제가 계속 콩팥이 음기란 무엇이며 왜서 우리 몸에서 음양 평형을 잡아줘야 되는가, 음기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자연에서 우리 세상 만물이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듯이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이것처럼 우리 몸도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어야만이 사람의 몸은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양기란 무엇인가? 양기란 주로 우리 그 몸이 신진대사를 하게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게끔 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동차를 말하면 기름과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어야만이, 휘발유를 넣어야만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모든 신진대사를 하고 말을 하고 소화를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일을 하려면 양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기가 충족해야만이 우리 오장육부가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양기만 갖고는 우리 그 살 수 없죠. 그래서 음기가 있어야만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주는데 그중에서 양기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는 데 수요되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양기가 한 사람 몸에서 부족한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립니다. 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근본이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리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소화가 해야 됩니다. 이 위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양기란 말입니다. 폐도 한 가지입니다. 폐가 숨을 쉬고 이 바깥으로부터 많은 산소를 흡수해 들여오자면 폐가 활 늘어났다 또 쑥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그 내보시한 우리 어머니의 치매 와서 지금 이거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약을 처음 써봅니다. 약을 굳이 네. 써도 아이 되던데 이번에 이거에 한 달 썼습니다. 저는 근데 효과를 정말 잘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네. 이게 치매 오니까 자꾸 엉뚱한 하던 게 요즘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좀 줄어든다. 그래 왜 네. 정신 상태가 늘상 희미하던 게 아이 또르르해지는 게 알게 됩니까? 이 약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래 왜
0: 알깁니다. 나사지는 게
2: 용도없습니다. 자꾸 바깥에 나가고 누구 자꾸 의심하고 그래도 증상이 좀 줄어드는 게 알긴답니다. 용도타제니까 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들 이 여기 이번에 여기서 효과를 너무 잘 보고 나니까 이번에 우대 돌 때 좀 많이 싸겠다 합니다. 계속 쓰기로 해서
0: 좀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쓰는 게 한 배웠습니다. 예.
2: 네. 영 이 약이 두무다 말이 이런 돈 약이 그래 오늘 배달 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이 둥어 어디어 제약공장의 약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제약공장이 상당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2: 그런데 특별합니다. 약을 먹어보던 중간에서 특별합니다. 다른 약을 쓰면 효과 나지 않고 사람보다 애만 나더니 지금은 안을 정시 또를 해야지 얼마나 좋습니다.
0: 이 약이 효과 좋습니다.
2: 예, 그래 오늘 좀 배달받자 그랬잖아.
0: 네.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몸에서 양기란 어떤 작용을 노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양기가 충족하다 할 때는 사람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기쁘고 유쾌하고 그런데 반대로 양기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말하기도 싫어지고 웃기도 싫어지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쪽에 양기 부족해서 저렇게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말도 우리 가끔 듣게 되죠.
1: 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건네 보시 않아서 한 달 반 안 썼습니다. 오늘 주민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음양평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양기가 허하다 말다 나는 오장육부 소화도 다시 못하고 손발이 시리고 우는 좀 곧자고

0: 두번 나고 막 이렇게 열이 나고 예 그런 감이 나고 손발은 그다음 무릎이 아래 자꾸 시리다 마음도 발은 자꾸 내게 어느 가도 이불로 쏟아졌다. 그래 이것을 간다만 쓴게 벌써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우유도 원하는 게 네. 벌써 없어지고 예 아래 그 손발이 그러니까 손발이 시린데 손끝이 발끝이 툭 이리도 시립니다. 깨 무릎 아래도 예 서늘하게 참으고 한치인감 두둥이 그것도 이제 이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야기에 쓰고까 예 정신이 나서 맥이 납니다 선생님 이야기하고. 예.
1: 맥이 예. 나는 이야기입니다.
0: 예. 예, 글쎄, 그래, 어쨌든.
1: 성경이 예. 들어갔는데 맥이 안 나면 그거는 그 다음에는 약이 예. 없죠.
0: 그러니까 나 골이 되게 따가만 나겠는가 안에 그런 게 되게 어리석은 골이 따가운 건 나사지고, 그 다음에
1: 그거 그저 뭐든 해서 뜨거운 하고 허혈이 생기고 이름 좋은 약이랑 못 말하지. 이 약은 딱 음양 평형을 잡아주게끔 약이 또 음기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가서 예, 열이 아예 납니다. 열이 있던 사람들 대비 열이 없어지고.
0: 예, 대비 내 먹어볼까? 골이 대비 열이 내리겠구나. 그리고 발이 손발 같이 세놓고 예, 그러니까 음양 평형을 딱 그저 중심 잡아주고 평형시켜줄까? 약은 어쨌든 좀 요 약이 좀 다량만 다르긴 단다. 공장이 원래 따질 겁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노래 학생 이번에 참가합시다. 예, 열 과기 아득한 순위 참가하겠습니다.
1: 예, 항상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양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자연을 생각하면 압니다. 해가 나오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양기란 바로 우리 몸을 덮여주고 몸이 따뜻해야만이 혈관이 수축이 안 오고 혈관이 수축이 안 와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저도 건네고 제안 쓰고 있습니다. 이스포니아잖아요. 네. 용 소화에 대해서 밥을 잘못 먹은데 소화 잘 돼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예.
1: 네.
3: 그리고 또 예, 이 손발이 용 손은 따갑고 발이 용 차가웠습니다.
1: 네.
3: 이 손발이 다 이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갑지 않고 용 제대로 정상을 됐습니다.
1: 네.
3: 그다음에 콩팥이 나빠서 양 눈덩이 다 묶이고 저도 잘 아이 나가고 어떤 때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증상도 이건 싹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이 다리랑 용색이 아파서 예, 이 뭔가 밀차를 밀고 다녔습니다. 허리 다리 아파서. 근데 이 약선에 네. 밀차를 밀지 않고 용차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또 이 동맥경에 혈기 나빴습니다. 근데 동맥경에 혈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렇게 해서 아까 오늘 대달받아도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왕왕 우리 림상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질이 차다는 거 압니다. 나는 차서도 조금만 참을 먹거나 남들이 그렇게 시원하도록 먹는 수박을 먹거나 혹은 요래도 맥주 한 병도 못 먹는다고 해. 그래서 자기 체질이 찬 거 압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입안에 쌍호하는 것처럼 해지고 이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코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목에 위에 와서는 마른단 말입니다.
2: 네.
1: 이거 왜 이런가?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언니도 제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4: 나빠가지고 당뇨 있으면서 선이 나빠가지고 저기. 저기 당치도 많이 나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고 제안 쓰니까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근데 이 그런 거 보니까 당뇨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예. 여간도 마르고 과부도 자꾸 말라던데 예.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이거 내보시 않습니까? 용 맥이 납니다. 예.
1: 이 맥이 나는 약입니다.
4: 그렇게 말입니다. 용 맥이 납니다. 용 맥이 없어 꼼짝 못했는데 지금 용 맥이 나니까 정신하면 용 좋습니다.
1: 네.
4: 보시면 좀 더 배달보다 그냥 수발부린다.
1: 네. 우리 활동도 있습니다. 예.
4: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찬 체질인데, 확실히 내가 냉하다는 거 아는데, 왜서 계속 이렇게 입구창이 나고, 배술이 돋고, 배끝이 빨개진다거나, 입이 마른다거나, 이런가.

0: 이런 치료에서 이럴 때 칭호하는 정심하는 먹으면 또 위가 또 냉해지죠. 예? 네. 그다음에 아래 하지가 냉해지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아, 우리 언니 뇌중풍이 걸린 다음에 그냥 그저 어제 출원해 열흘 만에 나왔는데 그냥 그저 예, 골이 무겁고 아프고 그다음에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날 꿈미도 못합니다. 그리고 네. 식사하는데 입을 조금 벌려놓고 밥을 자꾸 흘린단 말인다. 그리고 네. 머리 정시 아이나고 그래서 예, 이제 이거 건네보신 한우 선생님 강의 듣고 한 달 썼습니다. 한 달 썼는데 네. 다른 약을 그렇게 나왔어도 효과 못 봤는데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렇게 허리에 거지름 쓰이라고 자꾸 무겁던 게 우선은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우선은 네. 맥이 조금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그 놀이터에가 곰방공원 앞에 집 있을까 놀이터인데 거기 나가에 걔도 조금씩 안산올매설에 그렇게 어지럼 쓰이나고 골이 아프던 게 많이 좋아졌단다. 그리고 얘 네. 밥을 잡술 때 시계 흘리던 게 어떤 술 흘린다. 내 밥을 자꾸 너무 흘릴까 볼까 얘 입을 크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찌 그랬는지
0: 마비 왔죠. 입 주위에 이 신경들이 마비 왔다.
2: 아 근데 우선에 밥을 약간 흘리지 많이 나사도 쓴다. 그렇게 그때도 네. 아이 흘린다. 그래서 이렇게 네. 효과 좋을 때에 이분이 이 건네보신 한우 좀 많이 써야 되지 뭐 예? 한 1년 네. 그래야 다시 재발하야
0: 그 정도 됐으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장기적으로 쓰고 보면은 그게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 한 1년 쓰면 되는가 하고 물어본다 우리 언니.
0: 그래. 1년 쓰면 됩니다. 예. 이래 쓰면 네. 확실히 알긴다. 근데 이 약은 좀 우리가 늙어가면서 상용약으로 써도 좀 이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2: 예, 맥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좋을 때 이거 건네보신 한우 배달 받다고 저는 한 개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입이랑 마르고 계속 상호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중초에 와서는 한기가 이렇게 뭉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중초의 한기를 배출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1: 양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아, 저는 중풍이어서. 지금 건의보향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중풍이 오니까 제가 말해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듣지 못합니다.
0: 네.
3: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집행이 짓고 재근한 거라다 걸어다닙니다.
0: 네.
3: 건의보향을 쓴다면 지금 집행이 짓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고 어느 말에 하면 이 정도는 어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0: 네.
3: 네, 건의방의 입체 효과에 좋으니까, 더 싸서 쓰라고 한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고 합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이런 치료에서 먼저, 순서는 뭔가, 중초에 있는 이런 한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한기를. 이 한기를 몰아내지 않고는 위에 이런 찬 기운, 밑에 찬 기운, 위에 열 이게 순환하지 못합니다. 순환하면은 이렇습니다. 내 몸의 열기하고 한기가 순환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한기를 누가 몰아내는가? 양기가 몰아냅니다. 우리 몸의 양치라는 게 든든하고 충족하다 할 때는 이런 한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 집에 이 습기 있고 한기 있을 때는 어찌입니까? 집에다 난치를 돌려야 되죠. 방도 치를 놓든 불을 떼든 어찌든 이 열을 가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열만 뗐다가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몸의 양기를 보충해야 되죠.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한우는 징화라든가의 그다음에 잔투이라든가 이런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은 이 몸의 그 양기하고 음기를 딱 100명 잡아주면서

0: 몸에 허혈은 없이는 약입니다. 그리고 양기를 보충하는 약 충분히 들어갔고 근심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약 공장을 믿어야 됩니다. 산동 둥어어조라는 거는 둥어어조는 여러분들 많이 악요로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악요도 우리나라에서 산동 둥어어조가 더 좋은데 그 내보신환이가 바로 이 제약 공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지원탁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0: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도 냉기 깐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깡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착해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셨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깐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로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 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면서 인제에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가 구해서 됐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네 저기 맥이 없던 게 맥이 아주 나들면데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 들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또 병원에 검사할까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0: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신심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네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네 불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착하면서 지금 이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생각하나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환자들에게 혹시 필요하게 못 만든다고 합니다. 예. 나는 이번에 선생님이 강의 매기에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저런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려야 살거나
0: 예. 이거는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버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눈이 깔깔.

0: 깔깔하고 인공 눈물 줄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눈송덩어리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선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 이인이고 연민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먼저 대명숙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 소박한 고백을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성비 작사 리메 작곡의 연길 창가입니다. 연길, 그린 그 땅이 산과 강, 그리고 사람 냄새, 고향의 전경을 한편 노래로 담았습니다. 남성 황매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동네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은 자식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한 그리움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부른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냄새,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인정,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들려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원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에 갇혀 지내다 보면은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을 떠나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다면은 좋겠죠.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익숙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집니다. 푸른 자연을 바라보고 낯선 바람을 맞으며 그것만의 향기와 풍경을 느끼는 순간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작은 카페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길가에 예쁜 꽃,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쉼을 선물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짧은 여정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중국 서남부 사천성의 중심 도시, 또한 미식의 도시, 마라맛의 도시,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천년 고도라 불릴 만큼 긴 세월의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참대곰의 고향으로도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도 여행의 진정한 황금 코스로 꼽히는 곳이 바로 도강은인데요. 성성산 참대곰 기지로 이어지는 성도 황금 삼각 코스입니다. 성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꼭 거치는 필수 코스이자 이 도시가 가진 모든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동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할 명소는 바로 도강은입니다. 도강은은 고대 시절에 건설돼서 오늘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수리시설로 세계 수리문화의 시조라고 불릴 만큼 인류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긴 건축물입니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강은이 가진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바로 댐을 만들지 않고 물기를 자연으로 분배하는 무제인수 시스템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이자 유일하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고대 대규모 수리공정으로 인류 선조의 뛰어난 과학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입니다. 성도 도강원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가을의 성도는 하늘이 맑고 날씨가 적절해 여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성산의 붉은 단풍이 물들 때 단풍과 어우러진 도강원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또한 도강은 관광구역은 생각보다 관광코스가 길고 계단이 많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른 아침 비오르는 안개 속 고즈넉한 사찰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도강은의 아름다운 일출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입니다. 계단이 많고 오르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더욱 즐거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성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찾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되곰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사육 참되곰 서식지 성도 참되곰 기지입니다. 이제 성도의 가장 사랑스러운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 시간입니다. 성도 참되곰 기지는 3570모, 약 238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며 현재 200여 마리의 귀여운 참되곰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완공된 확정구역은 야생 참되곰의 자연 서식지를 95% 가까이 재현해서 판다들이 자연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성도 참되곰 연구센터는 세계 최초로 참되곰 인공수정 성공률을 98%로 끌어올려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매년 20마리 이상의 건강한 새끼 참되곰이 태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쌍둥이 출산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참되곰 가족들이 더욱 풍요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오전 9시 30분쯤 참되곰들의 아침 식사 타임을 가지는데요. 배고픈 참되곰들이 대나무를 먹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모든 관광객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또한 참되곰 중에서도 왕홍 참되곰 화화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확정구역의 참되곰 스카이워크는 20m 높이에서 나무 위에 앉아 쉬거나 노는 참되곰들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입니다. 일반 동물원과는 다른 시각에서 참되곰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 단순한 참되곰 관람 공간을 넘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생태보호의 중심지이자 참되곰 유전자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되곰의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되곰을 더 깊이 료해하고 싶다면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참되곰 테마 박물관인 성도 참되곰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7개의 다채로운 테마 전시관으로 구성된 이곳은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과학 체험관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천년 고도의 도시 성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성도 기차역에서 1시간 정도면은 락산시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이 락산시는 중국 4대 불산 중 하나로 세계 문화 자연 이중 유산으로 등재된 명산 하나가 있는데요. 해발 고봉인 금정봉은

3079m에 달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깊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전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 아미산이 있습니다. 아미산은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보입니다. 봄에는 산 전체에 야생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무성해서 비서지로 최적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산골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고 겨울에는 두꺼운 눈이 덮여 설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 곳곳에 폭포, 계곡, 고목이 분포하며 희귀 동식물도 많습니다. 특히 아미산 원숭이가 유명한데 산 중턱 구간에서 자주 마주치니 먹이를 줄 때 가방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자연 명소는 금정에서 보이는 금붕광으로 아침 해가 뜰 때 구름 위에 무지개 같은 광환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또 운해, 일출, 설경, 야경까지 아미산 4대 절경으로 꼽힙니다. 산 아래 관광센터는 셔틀버스를 타고 중턱까지 간 뒤 케이블카로 고지대로 오르거나 등산로를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케이블카를 추천합니다. 고산지대라 기온이 낮으니 외투를 챙겨야 하고 비가 자주 내리므로 우산 또는 비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적합한 여행 시기는 4, 5월 꽃철, 9, 10월 단풍철이 관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락산시에는 아미산까지 둘러본다면 더욱더 가치가 높은 사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여행의 진정한 묘미, 성도의 미식 시간입니다. 사천요리의 중심지로 매운맛, 향신료 맛이 특장인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맵고 얼얼한 마라 맛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도 미식 중 가장 대표적이고 사랑받는 메뉴, 바로 부부 피편입니다. 부부 피편은 1930년대에 탄생한 서민 음식입니다. 당시 가난했던 한 부부가 저렴한 소 내성 재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이 이 음식의 시초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부부의 반찬이라는 의미로 부부 피편이라 불렸으며 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1996년에는 이 부부의 제사가 레시피를 정립하고 완성하면서 지금의 전국적인 인기 메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24가지의 정성스러운 향신료로 만든 홍유가 부부 피편의 핵심이자 령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식, 성도를 대표하는 최고 음식이죠. 사천하면은 매운 고추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성도 샤브샤브는 사천 지방 특유의 매콤한 맛과 푸짐한 식재료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추운 날은 물론 1년 4계절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일반적인 샤브샤브와 달리 사천 고추와 각종 향신료를 듬뿍 사용해 진하고 얼큰한 육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당 샤브샤브인데 붉은 고추와 마자, 산초를 넣어 만든 육수는 얼큰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일품입니다. 입안에 퍼지는 알싸한 맛이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따뜻한 국물이 몸 구석구석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매운맛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맑은 육수에 백탕도 함께 제공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념장도 성도 샤브샤브의 묘미입니다. 참깨 소스, 다진 마늘, 파, 고추기름, 간장 등을 입맛에 맞게 직접 조합해 사용하는데 이 소스는 고소한 맛과 매콤한 육수와 조화를 이루며 풍부한 맛을 더해줍니다. 현지인들은 보통 차나 함께 곁들여 먹으면서 매운맛을 중화하고 식사의 즐거움을 높입니다. 성도 여행 중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으시다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샤보샤보 식당에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얼큰하고 진한 국물과 신선한 재료가 만들어내는 성도 본연의 맛을 느끼며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데 이 여행에 더욱더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죠. 성도 사람들에게 샤브샤브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 친구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냄비를 사이에 두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은 성도의 여유로운 삶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천 전통 요리 부드러운 연두부에 다진 소고기, 두반장, 고추, 산초를 넣고 볶아서 만든 마파두부죠. 밥 위에 얹어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감칠맛이 강하고 얼얼한 매운맛이 매력입니다. 또한 달콤 새콤하면서 살짝 매운맛의 볶음 요리, 닭가슴살, 땅콩, 말린 고추, 파를 함께 볶아 만들며 식감이 바삭하고 부드러운 닭고기가 어우러진 공보닭, 너무 맵지 않은 편이라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관광객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사천 요리의 대부분은 산초가 많이 사용돼서 얼얼한 마라 맛이 핵심이며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달콤, 새콤, 감칠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길거리 간식부터 고급 식당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미식 여행지로 또 최고로 꼽힙니다.

오늘은 천년고도 성도를 걸으면서 2300년 역사를 품은 도강안의 위대한 수리문명, 사랑스러운 참대곰들의 천국, 그리고 소박하고 깊이 있는 성도 미식까지 만나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도에 가서 또 다른 이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각종 일과 업무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이럴 때 떠나는 여행은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곳의 공기를 마시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한 일상을 넘어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정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는 삶에 대한 여유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의 넓음을 깨닫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중국 여행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꽃을 받은 듯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던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소화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라디오 속으로.
1: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긴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63.7로 평균선을 조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왜서 우리는 행복 점수에 늘 린착할까요? 자, 오늘 과학자는 그 이유를 우리 두뇌에서 찾았는데, 사람의 뇌는 우리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강한 자극에 더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아주 작은 행복처럼 약한 자극은 걸러낸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행복 점수를 높이려면 작은 행복이라도 의식적으로 집중해 우리 뇌에 계속 신호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행복은 깊이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이봉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삶에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한 목표에 조금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행동하기를 미루고 어렵게 얘기할까요? 바로 자기 결단력이 관건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연약한 의지력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만드는 결단의 힘, 자기 결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과 활동을 정확히 통제하는 자기결단력,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자기결단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자기결단력이란 무작정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것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항복하기, 증오와 원한, 무관심과 게으름, 불안과 후회, 망설임과 의심 등이 자기결단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싫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는 순환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 사이클입니다. 쓸모없는 전제 혹은 억지 규칙을 세우며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불안에 빠지기 싫으니 괴로움이 늘어납니다. 또 그것을 회피한 이 정신적 고통을 늘리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회피 행동을 하며 핑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피하다 보니 부정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룬 순간의 쾌감이 긍정적 심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함정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간단한 단하지만 확실한 방법도 있답니다. 바로 중간에 한 단계만이라도 확실하게 끊어낸다면 뒤따라오는 나머지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한 지속 가능한 힘은 자기 결단력이 결핍된 상황에서 게으름의 순환고리를 발견하고 무너뜨리는 데서 나온답니다.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고 목표의 끝까지 도달하도록 게으름 사이클을 깨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자, 보통 힘든 기미가 보일 때마다 포기할 준비를 했다면 그 지점이 바로 내 능력의 40%에 겨우 도달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 결단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낸 내가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포기의 편안함 대신 계속해 나아가는 불안정을 선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대치를 바꾸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변명하는 심리에 대해서도 짚어볼까요? 자, 우리는 본성이라고 받아들이는 특정 사고 방식을 따르기 쉽습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기를 일삼고 패배주의자의 사고방식을 살펴보면서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에 발목 잡히는 사례를 생생히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자기 결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신의 의지와 규율을 믿는 대신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거창한 변화보다 문 손잡이나 지갑처럼 손이 자주 닿는 곳에 해야 할 일을 이 적은 메모를 붙여놓는 습관부터 길러보십시오. 바로 행동이 자동으로 결단력이 방향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 결단력은 결국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향하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의식의 흐름에 따르는 사고에 빠지고 싶은 이 불길한 기운이 돌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한 물음을 던지고 현실에 대한 판단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기 결단의 힘을 유지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기 결단력, 내 삶을 향상시키는 결단의 힘을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삶에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 소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그 소중함과 활용성을 과소평가하기 쉬운데요. 자,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 용도로 소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쓰임이 있는데,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소금의 색다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달걀의 신선도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이 달걀 요리를 할 때 이 달걀이 신선한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시중에 판매되는 유통기한 안에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방금 사온 달걀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또는 예전에 사놓고 먹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보관된 것이라 먹어도 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신속하게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릇에 물 한 컵 그리고 소금 두 스푼을 넣고 휘저어줍니다. 다음 소금물에 달걀을 넣어봅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것은 버려도 되고요. 물에 가라앉는 계란은 계란이 신선한 달걀이 아니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세요. 물 한 컵 그리고 소금 두 스푼을 넣고 휘저어줍니다. 다음 소금물에 달걀을 넣어보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물에 뜨는 것은 버려도 되고요. 물에 가라앉는 계란이 신선한 이 계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에 쏘였을 때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볼에 쏘였을 경우 신속하게 침을 제거하고 거지 소금물을 충분히 적셔 닦아줍니다. 그리고 볼에 쏘인 자리에서 마를 때까지 거지를 올려놓습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구내염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 양치질은 치통으로 앓고 있을 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구강 궤양과 목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물 4분의 1컵에 소금 2 스푼을 녹여 최소 20초 동안 입을 헹궈주십시오. 목에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생수로 다시 한번 헹궈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우리에게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일까요? 자, 조화 관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집에 인테리어용 조화가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재질 특성상 먼지가 잘 붙기 마련인데 이때 소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화는 예쁘지만 꽃잎을 한창 한 장 한 장 닦기에는 번거롭습니다. 이때 지퍼백에 소금과 조화를 넣고 그냥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먼지가루들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외 커피 맛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커피가 지나치게 쓸 때 설탕을 많이 넣으면 자칫 설탕 커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설탕 대신에 소금을 조금 넣어보십시오. 쓴맛을 잡아주고 풍미를 향상시켜준답니다. 우유를 마실 때도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조금 넣어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땀 혈에 와인 얼룩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땀 얼룩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가락 녹인 후 그 물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 얼룩이 묻은 옷은 차가운 물 속에 소금을 녹여 피가 얼룩진 부위를 손빨래 해준 다음 뜨거운 비누물로 세탁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와인 얼룩이 묻은 옷은 얼룩에 소금을 붓고 와인 얼룩을 빨아들일 때까지 기다린 후 세탁하면 되겠습니다. 과일의 변색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사과나 배의 껍질을 벗겨 먹고 난 후 이 남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보통은 빨리 변색이 되기에 한 번에 다 먹어버리거나 잘라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거나 나중에 두고두고 미루다가 버리게 됩니다. 색상이 변하게 되면 다시 먹으려고 할 때 뭔가 찝찝하고 거부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소금물에 가볍게 남은 과일을 살짝 담궜다가 빼주면 과일 본연의 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운동화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냄새 나는 운동화를 어떻게 관리해 주십니까? 특히 날이 풀리고 또 비 온 뒤 날씨가 더워서 발에 땀이 날 경우 이 냄새가 더욱 심해지죠.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탈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냄새 민감한 분들은 이런 제품의 냄새조차 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을 운동화에 넣고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또는 합성 신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신발의 표면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눈에 붓기를 빼주는데도 이 소금물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울에 비친 눈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난밤 자기 전에 심하게 울었다던가 야식을 먹었다던가 라면을 먹었다든가 여러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은 다를지라도 붓기를 빼는 데는 소금물이 제격입니다. 네, 신속하게 뜨거운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녹여 솜 패드에 적셔주십시오. 그리고 눈에 올려놓아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냉동실 숟가락은 저리 가라겠죠. 물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데는 냉동실에 둔 이 숟가락이 제격입니다. 짠맛만 내주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의 색다른 활용법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나를 잠깐이라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면서 우리 뇌의 행복의 신호를 자극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행복을 꽉 잡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들어오면 묘하게 든든한 책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종화독서보에서는 지식량이 풍부하고 심령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온 천하를 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최근 연간 창작 상태가 일관되고 작품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류자초의 비허구 신작으로 그의 근 10년간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시선은 세계 주류 서사나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 이외에 변두리, 마로크의 탕헤르, 에티오피아의 하레르 등에 더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기례서를 토대로 하며 각지의

총포와 인정을 상당한 편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걷기 문학과는 달리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후기에서 쓴 것처럼 여행 글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결 무정유의라는 책입니다. 이는 조관영의 신작 장편소설로 우정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는 빛과 그림자를 깊이 탐구합니다. 관계는 쇠퇴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더 복잡하고 취약한 색채를 나타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그 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단히 변해갑니다. 친구가 말없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별을 이해하고 접수해야 할까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개혁개방에서 현재에 이르며 감동을 주는 것은 친숙한 현대생활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외동딸인 저자는 신중하면서도 온화한 필치로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 사람은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는 취미, 지향, 포부가 어떻게 고립된 개인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친밀관계를 형성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황자희, 박정, 장종지가 공동으로 쓴 실기 문학 작품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14억 인구의 생산과 생활은 근 600억 톤에 달하는 화물 운송량을 창출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트럭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완성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는 총 1728만 명이 이르는 화물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이 군체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사회, 경제, 생활의 정상적인 운행에 주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앞에서 활약하는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 비해 트럭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생활주간 기자팀이 각지로 나가 차량과 함께 취재하고 기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도로 운송이라는 이 업종을 요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변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게만 속하는 인생 이야기와 희로애락 또한 감동적이고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황야에서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50년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은 자연문학 경전입니다. 미국 작가인 샘 키스가 그의 친구인 프로네크 일기와 사진을 정리해 엮은 것으로 프로네크가 세상 한 보통에서 누린 자급자족의 삶과 깊은 성찰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1968년 51세의 프로네크는 혼자 알래스카에 들어가 한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야채를 심고 물고기를 잡으며 극한의 추위와 싸웠습니다. 프로네크는 이곳에서 30년간 거주했습니다. 이 책은 2000여 권의 일기를 간결하게 정리했으며 작품 곳곳에 자연에 대한 경외와 삶에 대한 열애가 충만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소란에서 벗어나 극한 환경에서 자족과 평온을 실현하는 진실한 서사시이며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분야라는 책입니다. 분야는 시인 주림문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그가 근년에 창작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시집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고향의 강에서 머나먼 산천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현대 도시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미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저자는 독특한 서사적 필치로 역사적 부호, 자연 경관과 현실 생활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며 산문적 언어와 시적인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와 시간을 넘나드는 문자 순례일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중문학과 출신인 저자가 시대의 변천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이메란이 쓴 장편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고중양년인 세 아이는 몇 가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후 서서히 가까워지며 잊을 수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시간대는 두 달 남짓한 짧은 방황이지만 우리는 세 아이의 시점을 오가면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현재에 다다르게 된 인물들의 전반 흐름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아이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인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소설 속 담임 선생님이 만든 자기소개 게임을 가리킵니다. 새학기가 되어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섯 개 문장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게 된 그 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맞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학생이 나는 핫도그 속에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중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지 추측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괜찮은 자기소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재미삼아 함정처럼 파놓은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그 문장을 통해서나마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슬그머니 섞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 같아서 모두 웃어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혼자서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던 어떤 비밀을 내뱉기도 합니다. 소설 속의 지우, 소리, 최운세 주인공이 처음 서로를 의식하는 계기도 바로 각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넌 이야기가 왜 좋은데? 끝이 있어서? 난 반대인데. 난 시작이 있어 좋거든. 이야기는 늘 시작되잖아. 이처럼 작품은 서로의 비밀을 엿본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비치기도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세 아이가 만들어가는 우정과 거짓말, 그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중간중간 글로 풀어낸 지우의 만화가 삽입되어 그 자체로 이야기의 재미와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누군가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사건의 반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서의 반전을 공들여 그려나갑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인물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어떤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포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한자 한자 눌러쓰고 고쳐쓰고 다시 써내려간 끝에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슬픔이라는 마냥 아름답거나 밝지만은 않은 요소들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책 표지에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이 책은 편폭도 길지 않아 순식간에 읽을 수 있고 잔잔한 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히 풀어가는 작가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 몰입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위로와 성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

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2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면 건강과 생활 리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 장기적인 코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먼저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습니다. 아침 식사가 전반적인 건강과 생활 리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규칙적인 아침 식사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을 먹는다면 달콤한 빵이나 음료만 먹기보다는 달걀, 그리스식 요구르트, 두부, 통곡물, 과일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의 건강 효과로 우선 비만 위험이 낮아집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비해 비만할 가능성이 4.5배 높습니다. 미국에서 499명을 1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저녁과 아침을 외식하는 사람은 비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은 비만할 가능성이 낮고 혈당치가 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나중에 배고픔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성인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침 식사는 밤새 금식한 몸과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오전 시간의 집중력과 업무, 학습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은 거르는 사람에 비해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민감성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아침을 거르는 사람에 비해 일평균 100칼로리를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콩, 요구르트, 생과일 주스 등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단기 기억이 좋아집니다. 13세에서 20세 청소년 3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하루 동안 균형 있게 섭취하려면 아침을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자주 걸으면 특정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활동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아침을 안 먹어도 될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건강에 반드시 해롭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 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시간 제한 식사, 즉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은 아침을 거르더라도 전체 영양 섭취와 건강 상태가 양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 영양 균형,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섭취, 적절한 총칼로리,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는 에너지 공급, 집중력 향상, 규칙적인 식습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 노인, 당뇨 환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자주 걸으면 과식, 혈당 변동,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달걀, 두부, 생선, 요구르트와 같이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음식에 현미, 오트밀, 통밀빵과 같은 통곡물, 그리고 과일과 남새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인 견과류와 아보카도 등도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심 전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만 마셔도 될까요?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일부 사람들은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아침을 먹어야 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무조건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면 아침 식사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코골이가 몸에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골이는 일상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를 깊이 자고 달게 잔다는 증거로 여기며 심지어 수면의 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골이에는 건강상의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심야에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장기간 개입하지 않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은 전신 여러 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계통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인 저산소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의 2.4배에 달합니다. 또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야간 심장 돌연사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또한 낮에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둔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여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만, 코골이, 대사 이상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이 밖에 만성 인후염, 역류성 식도염, 야간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성장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적 코골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거나 음주 후 또는 감기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코골이 소리가 나며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 현상이 없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코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병적 코골이는 지속적이고 소리가 크며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크지만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10초에서 20초 이상 지속된 후 다시 큰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질식감을 느끼며 잠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있으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며 회의나 텔레비전 시청 중에 무심코 잠이 드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혈압약 장기 복용 시 저혈압 발생 위험이 있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하면 저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질까요?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이 점점 낮아져 결국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면 혈압을 기준치에 안정적으로 도달시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끊는 환자도 있지만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이 잘 조절되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 의사는 병세의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하죠. 오늘도 행복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변하는 풍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움, 소중한 사람과의 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추억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고향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보내드립니다.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지만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입니다. 정광훈 작사, 김광일 작곡의 우리 사는 세상은 보내드립니다. 석광선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정은 소중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진정한 정이 더욱 소중합니다.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정 따라 돈 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산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메아리처럼 맑은 공기와 웅장한 산의 기상이 마음을 시원하게 정화시켜줄 겁니다. 김철학 허출림 작사, 허출림 작곡의 장백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시대 새 천년을 맞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래 부르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요.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노래하자 새 천년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바른 언어를 배우고 예쁜 마음을 키우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생각을 심는 소중한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바른 말, 이쁜 말. 친구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답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언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말은 그 이상의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치고 힘든 친구에게 위로를 주고 좌절한 마음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선물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거친 말, 배려 없는 무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작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말 속에 따뜻한 마음과 존중, 배려를 담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 속 작은 배려와 타인에 대한 존중, 부드러운 말투를 통해서 서로를 아끼는 건강한 삶의 태도를 함께 알아볼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지켜야 할 언어레절의 첫걸음은 바로 인사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쉽게 넘기기 쉽지만 이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반겨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침 집에서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를 건네며 친구에게는 가볍게 안녕이라고 다가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교할 때는 선생님께 안녕히 계세요. 친구에게는 내일 봐라고 헤어지는 인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만으로도 주변 분위기는 한순간 밝고 화사해지고 서로의 마음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인사는 타인을 향한 존중의 시작이자 따뜻한 관계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내 고향 시냇물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인사 다음으로 꼭 실천해야 할 바른 말 습관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변 사람들의 작고 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을 때, 어려운 일을 함께 도와줬을 때, 선생님께서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셨을 때,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챙겨주셨을 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은 사소하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심을 담아 고마워요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배려와 노력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서로를 더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줍니다. 또 자신의 실수로 남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상처를 줬을 때에는 변명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야말로 성숙하고 멋진 인성을 만들어줍니다.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마법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습관이 바로 말투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어조와 말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간적인 짜증이 섞인 차가운 말투, 무심하게 내뱉는 거친 말투는 악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서운함과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반면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있는 어조는 같은 부탁이나 의견이라도 훨씬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빨리 해줘가 아니라 잠시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고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따지듯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차분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는 줄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평소 말투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과 친구 간의 일상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돌아올게요. 동요 참말 좋아요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바른 말 습관 중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친구의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모습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친구가 기쁜 일, 슬픈 일, 고민을 털어놓을 때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주는 것은 가장 큰 존중이자 배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습관을 기르면 대인 관계가 더욱 튼튼해지고 나 자신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바른 말 습관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매일 밝은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기릅니다. 아침 부모님, 이웃 어른, 친구, 선생님에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예의 바른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고마움과 사과의 말을 적절히 표현합니다. 사소한 도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를 전하고 실수가 있을 때에는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감사와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셋째, 거친 말, 비꼬는 말, 남을 흉보는 말은 절대 삼가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좋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가 나도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부드럽게 배려 있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레이를 소홀히 하거나 거친 말투를 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공손하게 대화하는 습관을 해보세요.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인사성이 박대우를 감상하겠습니다.

0: 네, 친구들. 오늘 바른말, 이쁜말 시간에는 인사의 소중함,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말투,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경청의 태도까지 꼭 지켜야 할 언어레설과 건강한 마음가짐을 함께 배웠습니다. 바른 말과 예쁜 말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평소 내뱉는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말하기 전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배려의 마음만 담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마음도 곱고 넓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어집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루 한 가지씩 바른 말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인성을 키워주고 예쁜 말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 마는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불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둥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조회병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42여 년이라는 중이 서이 조이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0: 네.
1: 우리 림상 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 심교통 심리스창이라는 대심률이 고르지 못한 이런 병증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이런 병증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의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치료에서 지금 말이죠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환자들로부터 장립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그러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소화계통하고 소화계통에 발생될 수 있는 병증들을 우리 알아봅시다.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인체 내부에서의 영양물질을 섭

0: 섭취하고 분해 흡수하는 이러한 말이죠. 계통인데 또한 말이죠. 로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1: 네.
0: 조약에는 말이죠. 상소화도 하고 하소화도로 나누는데 상소화도로 놓고 본다 할 때 구강이라든가 인후 식도의 위 십이지장 이러한 부분들로 조성됐습니다. 하소화도라 할 경우에는 소장이라든가 맹장에 그리고 결장, 직장, 한관 이러한 부분으로 조성됐는데 이외에도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타액선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 선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들 그리고 담즙에 이러한 말죠. 소화선에서 보게 되면 식물 중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탄수화물 이러한 것을 말죠. 분해하는 이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소화계통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구강궤양이라든가 급성 만성 인후염이라든가 지금 또 하늘로 발뇨싱 수강염이라는 이런 질병이 있는데 식도염에 급성 만성 위염에 급성 만성 궤양에 이런 말이죠.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이런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고 그리고 말이죠. 맹장염, 람미염이라고도 하는데 결장염, 직장염, 한관에 관계되는 일련의 질병에 쓰른 주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0명이면 9명 정도가 말이죠. 치질이 온다 하는 뜻인데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소화교통에 내가 문제가 발생했는가? 어떤 증세를 보일 때 이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소화불량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배가 붓고 특히 말이죠. 음식을 잡선 다음에는 이런 증세가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배가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들마다 그 증세가 증상 표현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은은히 아플 때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쥐통이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플 때 있습니다.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상복부에 어떤 분들은 하복부 더 심한 경우는 온근 배가 다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나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은 말을 빈다게 되면 옆구리가 개환한다는데 시통에 이런 증상들이 동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이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메스꺼운 기운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변비증이라든가 혹은 복통설사하는 증상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화계통에 먼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으로 말하게 되면 판수안이라는 식후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싸우시니 지지는 것 같은 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방구하는데 방귀를 잡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말이죠. 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궤양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병증이 아주 말이죠 심해지고 출혈 현상이 나타날 때는 말이죠 하늘로 스시싱 슈크라는데 량이가 말이죠 출혈 량이가 1000ml를 초과할 때는 말이죠 이런 말이죠 쇼크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이죠 우리 제때 구급하지 못하게 되면 순환교통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소화교통 질병을 확진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질식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질식 현상을 보면 아주 그 위험.

0: 만병증인데 사전에 말이죠. 별런 말이죠.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말이죠. 발생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출혈량이가 아주 커질 때 분사성 말이죠. 이 출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분사성 출혈을 말이죠. 우리 전대에 진단하지 못하고 상관된 구급을 못하게 되면 질식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는 박윤덕 주인께 부탁합니다.
0: 어떤 정황입니까?
2: 예, 나는 어림쥐도 세게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던 게서 그 약을 세 번 갖다 먹은 게 많이 나았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오전에 꼭 오십시오. 예.
2: 예, 고맙습니다. 예.
0: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 관절과 허리 통증이 심했거든요.
0: 예.
3: 그래, 심해서 그거 하다가서는 이제 아는 사람 소개로 이제 강철수 주임의사한테 침을 맞고 약을 엿먹었더니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3: 그래, 오늘 또 방문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아, 길태병원이죠.
0: 예.
4: 네. 아, 네, 어쩌면, 예. 그럼, 그, 강주민대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환자인데.
0: 예.
4: 그냥 오늘도 좀 같이 심도 맞고, 약을 가서 좋으사오, 소리.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난 이따 보니 경수병에 대해서 좀 고사한다.
0: 예.
4: 발도 좀, 부셔나온다. 근데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그냥 네. 오십시오, 예.
4: 내가 오늘 좀 가살게요.
0: 예.
4: 약도 짓고 그 침도 좀 받았어요.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저 저번에 저번가 박윤덕 교수님 약을 한 세 접째 먹었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하나는 예 불면증이 있는데 그 약 먹을까 효과도 좋고
0: 예
5: 찜다 여자 자꾸 뛰면서리
0: 예
5: 못 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옆구리도 아프고 좀 그래가지고 약을 재 먹은 게 효과 좋습니다.
0: 예.
5: 예 그래서 한번 좀 더 먹을까 한번 좀 완전하게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어전에 오세요. 예.
5: 그리고 저희 친구도 소문 듣고 왕성에서 오겠다는데 됩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일찍 예. 오랍시오. 네. 오전만 문진하길래.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길태병원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예요.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이, 이름 못 나던 게 지금 일어날 수 있어. 약간씩 지금 긁고 있어요.
0: 예.
6: 예, 그래서, 오늘 더 가서 치료 받을까 해서 그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그랬습니까?
0: 예.
6: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7: 예, 저는, 그러니까, 위 아프고 밥 먹지 못해갖고, 위경도 하고, 서약도 한다 썼습니다.
0: 예.
7: 근데 서약 먹어도 위 아픈 것도 안 나고 해서, 다른 데서 약 썼는데, 우리 언니 소개로 길태중이 박형호 주인 만나서, 그러니까, 소아과다란다 해갖고, 가가지고, 저래, 한 달, 그러니까, 정약 썼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7: 그래서 좀 소개하다 없이 떠나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그래가지고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도 한 번 더 찾아가겠습니다.
0: 예. 그냥 예. 오세요. 예, 연결되었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 박창호 선생님 저 환자인데요.
0: 예.
8: 이게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밥 먹으면 계속 트림하고.
0: 예.
8: 그러니 좀 그러니까 그 방구도 세게 나가고 좀 그러니까.

0: 어떤 때는 이 변비가 많이 올 때였습니다.
1: 예.
0: 약으로 두어 번 이렇게 썼는데 연기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또 예약하려고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예.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저는 꼭 이렇게 중이병원에 가서 꼭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예.
1: 예.
3: 무릎이 아파서, 예. 두께도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최영미 선생, 친구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친구를 한 게 많이 나아졌어요.
1: 예, 예, 예.
3: 예,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또 가려고 갑니다.
1: 예.
3: 예약,
1: 예.
3: 드립니다.
1: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뭔가 수고하십니다. 나는 예, 그 길태중이 병보일러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하에 박상호 선생인데 주약에 내 지금의 소화형 아이됐다 말입니다.
1: 예.
4: 거기 가서 내 예, 두 번 약을 제다 먹었습니다.
1: 예.
4: 지금 약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많이 나섰습니다.
1: 예.
4: 많이 나서서 얻어먹는 것도 많이 회복되고 이랬는데 나는 예, 지금 다른 데는 크게 모르겠는데 소화 이게 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 어떨지 좀 예, 설사 좀 나갈까 합니다.
1: 예.
4: 그러니까 얘네 지금 생음식은 우리 좀 먹자 그 뭡니까.
1: 예.
4: 근데 조금 예, 그 증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같이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이랬대다.
1: 그렇죠. 예, 예.
4: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 지금 예, 이 소화는 낫지만 또 이 설사 그거 좀 가서 보이려고.
1: 예, 예.
4: 박상호 선생 오늘 아침에 제가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 예. 예, 예. 지금 내 인사 가서 그랬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예.
5: 저, 저는 용성에 있는데요.
1: 예.
5: 그런데 내 몸은 저 무슨 인간이다 그 좀 주라기 그 소화기통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다. 위도 아프고 좀 무슨 거 잘못 먹으면 설사 나가지.
1: 예.
5: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먹으면 위가 더불어 가고 얘기하고 좀 냉수도 자꾸 올라. 이래서 저번에 그 방송을 통해서 내 그 길태중이병원에가 약을 떠봤습니다.
1: 예, 어느 선생 예. 보였습니까?
5: 그 누군가 그 박창호 선생.
1: 예, 예, 예.
5: 하는데. 근데 그 일주일씩 좋아서 내 먹었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5: 내 그 오늘도 지금 이제 한 첩이 남았는데 그래서 예. 오늘 또 다시 길태중이병원에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박정호 선생님 오늘이
1: 예예 예. 출근합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5: 수고하시게
1: 예.
5: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5: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괜찮습니까?
1: 네. 예 맞습니다.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6: 이제 자문하려고 그럽니다.
1: 예.
6: 미국에 있는데, 예, 선생님이 다리하고 아랫다리하고 이 신다리에 쥐가 올라오는데, 그거 무슨 원인입니까?
1: 이게 중요하게서,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깐주진이라고, 예, 예 진이라기는 힘줄에 심옥이라고 해라도 좋습니다. 이 중요하게서, 예, 이 간이가 약한 분들이, 그 쥐가 자주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어떨 때는 말이죠. 예? 딱 어디 말이죠. 예? 진단을 붙이기 바쁜데 예? 이 말이죠. 간을 자양해야 예? 그 쥐가 오는 말이죠. 증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6: 그래서 간과 관리해서 관과에서
1: 예, 그 서예에서 말하는 간염이라 이런 뜻은 아닌데 예? 예, 간이라는 건 우리 중약에서 장수에 예? 혀를 보관하는 이런 장입니다. 예? 이 혈이가 말이죠. 예? 부족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6: 예, 그렇습니까?
1: 예, 꼭 이거는 중이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그러지 예. 않으면 효과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6: 그리고 선생님 또 자문 하나 더 하겠어요.
1: 예, 예.
6: 누가 예, 그럼 미치겠니까 내 그 말에 하니까 자기 그거 먹어서 이렇다 그랬는데 그 뭔가 위성수 R을
1: 예.
6: 그 위성수 DR을 그럼 미치겠고 먹은 게 그럼 그 다리 뒤에 올라간 게 낫더라고. 그거 속은 뭔가 공고합니다.
1: 예, 그 잡사서는 이렇는데 딱 그거 예. 딱 자시면 딱 된다 이런 말을 하기는 바쁩니다.
6: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6: 예,
1: 예
6: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0: 분 랭겔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거기 길대중이 박윤덕 저기 주임님 또 예약하다고 그랬다.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1: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지럽고 예,
2: 예.
1: 어지럽고 그다음에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예, 애기 없고 밥 맛이도 없고 그래서 그 신경내과 이렇게 전문 이 유명하다고 길대중이 박윤덕 선생님이 소문났다 해서 예.
2: 예.
1: 그래서 전번 주에 가서 중약제라 먹었는데 신경쇠약이랬대다 예. 그러면서 이 중약을 하면 이렇게 효과 볼 거라 했는데 두번 가지라 먹었는데 정말 효과
2: 좋죠.
1: 좋습니다 예.
2: 예.
1: 예, 신경내과 이그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너무 효과 좋고 이래서 예. 한번더 주다 먹으려고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하다 그랬다.
2: 그냥 오세요.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어전에
2: 예.
1: 예.
0: 네, 안녕히
2: 하루빨리
0: 계십시오.
2: 강의하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한 말씀 자문합시다.
2: 예.
3: 머리가 희고 조금 어지러운데 어느 의사 선생님을 보면 되겠습니까?
2: 아, 지금의 소개라고 하는 박창호 선생을 찾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2: 예.
0: 네,
3: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4: 예. 오늘 좀 예약하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2: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4: 그 박윤덕 선생님을 예약합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제가도 오늘 박찬호 선생님한테 좀 예약 부탁합시다.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저는 좀 유입 때문에 유입
2: 예.
6: 그래서 좀 박찬호 선생님한테 한번 보려고요. 그
2: 예.
6: 친구한테 소문 들어가지고
2: 예,
6: 전화드렸다.
2: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6: 예, 박상호 선생님한테
2: 예.
6: 오전에 가면 되겠지.
2: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또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변비증은 여러분들께 교대라겠는데 제때 말이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올수 있습니다. 하나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째서 이렇게 변비가 있는데 면역력과 관계 있는가? 우리 장도를 놓고 본다 할때 독소를 말이죠. 배출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변비증으로 인해서 장도 내부에 있는 독소가 말이죠. 빠져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말이죠. 고여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라든가 감염될 기회가 말이죠. 다른 분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모종 인소로 인해서 심리적인 말이죠. 문제가 산생될 수 있습니다. 항상 뒤가 무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울증을 말이죠. 우울증으로 고생.

0: 하거나에 불안장애라고 생각하거나에 이러한 말저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되겠는데요. 미용하고도 관계됩니다. 이 편리증에.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독소를 마저에 제때제때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마저 일찍이 마저 스와일러에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에 마저에 관계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합니다. 뭔가 고혈압이라든가 혹은 관심병이라든가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화장실에 가서 기운을 쓴단 말입니다. 힘을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압이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증가되면서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말이죠. 원래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병증들이 어떻습니까? 악화된단 말입니다.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장기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프로는 것이 높지 않다 하지만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장암에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꼭 병원에 오셔서 중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인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1: 네, 얘기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원장 배우자고 그랬는데.
0: 예?
2: 원장 선생님.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이 허리 아픈데 먼저 보냈지 잘 맞았습니다.
0: 예.
2: 예. 저 하다리 저리고.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2: 예.
1: 네.
2: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그리고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입니다. 배가 불어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는 증상이기도 하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소화계통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말이죠. 진찰할 때 말이죠. 배를 두드려보는 이런 커전이라 합니다. 이때 보게 되면 또 체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배가 붓고 심할 때는 엉근 배가 다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는 이 말이죠. 현상들을 보게 되면 체질하고도 또 관계될 때 있습니다. 우리 조선적 이야기에 태아민, 소민, 태양인, 소양인 이런 체질로 나누는데 특히 우리 태아민 체질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음식을 삽수는 이 속도가 말이죠. 너무 빠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하려고 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3: 계속 대변이 붓고, 장기적으로 그 대변이 붓고, 그 다음에는 배 붓고,
0: 그렇죠.
3: 그리고 밥맛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0: 그렇죠.
3: 전번에 그, 박 선생님들 한번 그 박창호인가 그 박창호 주임대로 한번 찾아가서 점약 쓰는데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그래
0: 예예
3: 그래서 오늘 좀 한번 더 가려고 선생님
0: 예예 그냥 오십시오. 이게 다 됐습니다.
3: 이제 예약해 주십시오.
0: 예약이 됐습니다.
3: 예 그럼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음식을 잡수는 속도가 너무 빠른 분들이 말이죠. 이 말이죠. 배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위장도에 말이죠. 기가 산생되는 비율이 높을 때 또 말이죠. 배가 잘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하게 말이죠. 폐위 다장시장별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폐장 공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붓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꼭 병원에 오셔서 무슨 원인으로 배가 붓는가 꼭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면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혓끝의 향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로 옮긴 뒤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 동안 영업해온 이 작은 만둣국 가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이자 남북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경영주 손혜민의 본적은 아닙니다. 그는 연기를 뿌리 내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일떠세우는 과정에서 남방 작은 만둣국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음식 습관을 결합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민은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따라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종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이곳의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먹어보면 더 신선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변 음식은 자체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도 아주 강합니다. 전국 각지 음식을 아우르면서도 연변 특색과 결합해 전국 인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만둣국이 남북 풍미의 따뜻한 융합이라면 연변 특색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만난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대의 활기와 독특하고 소박한 변경 풍정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0: 돼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유대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인사와 그냥 맛보라며 내미는 음식은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에서 볶아내는 철판 볶음밥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 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혜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 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의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성융합 속에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견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조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경제 고속장성의 견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 발전의 저력은 전통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수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조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조 상하는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도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조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0: 명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지 특색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공연, 레저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 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구는 일련의 특색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명정, 나아가 우리조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지능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구 민속상업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중턱 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군의 조선족 건축과 민속 경영 모식 특식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 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백상 관광객 정념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 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구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구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룡정시가 연변에 조선족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승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 관광과 견학 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 전용 온천 욕장과 빙설 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 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면의 민족 단결과 향촌 지능 시범 문화 관광 새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이 4일 연길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청년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결혼 서약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용 수업을 개설해 부부 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 및 연결시의 분열연합회 민정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0: 연결시 공항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구 각 가도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집중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1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 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0: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차 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 일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이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1: 연결시 문화예술계 련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순관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실황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색다른 백현만개점 민생혜택 주제 생방송이 일전 연계의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출선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할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회에 전달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 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1: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 가요 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0: 훈춘시 총공회에서는 훈춘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 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춘 와스토크 활락섬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교의 럭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연변 인삼산업의 도약과 교통운수 분야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내용, 국민건강 15계획에 이어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 등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초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귀중한 물산이며 생태의 보물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산업 기준이 부족하고 품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등 문제로 연면에 량질 인삼 자원이 산업 우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발전 곤경에 처했습니다. 연면주 검사검측중심에서는 국가인삼로경제품 품질검사검측중심, 국가생물농약제품 품질검사검측중심, 국가식용균검사검측중심 3개 국자호 플랫폼을 바탕으로 20여 년의 실천에 비추어 기준인솔로 토대를 다지고 과학연구로 난제를 해결하며 전반 국면을 활성화해 인삼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 전환 승격을 힘써 추동한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품질평가 기준은 산업 고품질 발전의 생명선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인삼은 경험에 의해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변주 검사검측중심 부주임 무림봉은 연변 인삼산업 발전의 절약을 견정했습니다. 표준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해 인삼산업 규범화 발전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현재까지 연변주 검사검측중심은 44건 국가표준의 제정 및 수정을 주도했는데 그중 야생산삼, 홍삼, 생건삼 등 인삼 관련 기준이 33건으로 재배, 관리 보호, 원료 평가, 가공 생산, 등급 구분, 시장 유통, 품질 감독 관리를 아우르는 전체 사슬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중에는 야생, 산삼, 인공 번식, 보호 육성 조작 규정 등 국내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기준도 들어있습니다. 1년에 대표적인 국가 표준이 착지되고 실시되면서 인삼 업종의 발전 구도를 완전히 재정립했습니다. 무림봉은 GB-T18765 야생산삼 평가 및 품질 등급 분류 등 중요한 기준 실행을 표징으로 특등, 1등, 2등 야생산삼의 명확한 등급 구분과 평가 요구가 생기고 업종 감독 관리에 중요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함으로써 접합삼, 공예삼 등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인삼의 계량화 등급 확정, 품질에 따른 가격 확정, 참고 근거 보유 등을 실현해 장백산 인삼의 정통 가치가 시장과 소비자들로부터 폭넓게 인정을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은 연변 인삼산업 표준화 발전의 리정표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에 해당 중심은 국가표준 가운데 야생산삼의 정의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통해 인공재배 인삼씨를 숲에 뿌려 자라난 리마삼을 정식으로 산삼보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변경은 리마삼 산업의 규모화 발전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산삼 재배업을 향한 사회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직접적으로 견인해 새로운 산업의 경주로가 마련됐습니다. 표준화 시스템 구축 면에서의 두드러진 기회에 힘입어 연면주 검사검측중심은 선후에 중국 표준혁신공헌상, 길림성 표준혁신공헌상 등 중요한 영예를 따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전국 농약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소집한 국가표준현장심사회의가 산동성 청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연면주 검사검측중심의 제1초안 작성 단위로서 주도한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원료약과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전문가조의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는 식물뿌리 선충 등 토양 전염병을 예방 치료하는 중요한 생물 농약입니다. 장기간 통일된 국가표준의 결핍으로 산업 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서 권위적인 기술적 의거가 부족해 국가표준 제정에 매우 필요하고 시급했습니다.
기준 재정 임무를 질높게 완수하기 위해 연면주 검사 검축 중심 기준 조언 작성 소전에 선유의 산동 초노 사천 금주 등 국내 중점 생물농약 생산 기업에서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 기술 핵심 지표 검측 방법 등 중요한 기술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업종의 의견과 건의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체계적인 시험, 검증, 서류 작성 보완 및 기술 통합을 거쳐 이 대상은 올해 3월 예정대로 표준 심사용 서류를 완수했습니다. 해당 대상의 관련 기존 재정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인삼 등 특색 작물 병충해 친환경 예방, 통제, 기술 기본 의거를 제공하고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 인삼 제품의 품질 안전을 근원으로부터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면주 검사 검축 중심이 인삼 등 특색 산업 과학연구 난관 공략과 기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주 검사 검축 중심은 루게로 15건의 과학연구 과제를 전개하는데 그중 3건은 국가급 과제이고 11건은 성급 과제입니다. 또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중 13편이 SCI에 수록됐으며 5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뛰어난 과학연구 성과로 산업 발전의 난점을 해소했습니다. 지난해 주 검사 검측 중심은 국제 권위 학술지인 미세화학 저널 중국과학원 2구 비이농지수 5.1의 연속 3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고 남세농약 잔해물 검측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한 기질효과 방해 난제에 초점을 맞춰 두 종의 일라이 특의 정화제와 일종의 소수성 분석 보호제를 혁신적으로 설계해냈습니다. 연구대대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재료들은 기질 효과를 낮추거나 차단해 농약 잔해물 검출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 검사 검측 중심에서 연구하는 두 개의 인삼사포닌 검측 기술 장치는 국가 실용신용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일종 인삼사포닌 추출 장치는 간을 왕복 회전 분리 기구를 채용하고 고체 액체 분리 능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고순도 추출액을 취득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습니다. 일종 인삼사포닌 순환식 분리 장치는 폐쇄고리 파쇄 선별 설계를 통해 기준 미달 과립의 자동 회수 재가공을 실현하고 원재료 리용률을 현저히 제고하는 등 인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해 기술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과학연구는 논문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림봉은 주 검사 검측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등 특색 산업 발전의 걸림돌에 초점을 두고 보다 많은 과학연구 성과를 기술 동력 에너지로 전환시켜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버팀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변주 검사검측중심에 조성된 국가인삼로경 제품 품질 검사검측중심의 5,000평방미터의 표준화 실험실에 들어서니 300여 대의 국내외 선진 설비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고급 공정사, 석사, 연구생 등 고차원 인재로 구성된 전문팀이 한창 바삐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중국 질량인증, 중국 합격평가국가인증위원회, 농산물 질량안전검측기구 심사 등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검측중심이며 검측 대상은 인삼의 모든 지표를 포함해 토양 재배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품질 통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업계를 납득시킨 것은 이 중심의 제도 혁신 면에서의 참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견본 접수, 검사 분리 플러스 무작위 견본 검사 플러스 등급별 근무 배정 모식을 실행하고 산삼에 대한 감각기관 감정은 전 과정을 고화질로 녹화하며 감정의 전 과정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림봉은 완벽한 내부 통제 기제를 구축해 견본 검사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고객을 인기 고객과 신용불량 고객으로 구분하고 신용불량 고객에 대해 감정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철규칙이 가져온 것은 업계의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중심은 천여차의 인삼, 인삼 제품의 토양 견본 검측을 완수하고 산삼 50여만 개를 검사 감정했으며 산삼 검사 감정서 12만 부를 발급해 전국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업무는 13개의 성시와 지역을 복사하고 동인당, 호경여당, 동함춘당, 뇌윤산 등 유명 약품 기업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검측 보고의 권위성과 정밀도는 업종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긍정할 만한 점은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의 디지털화 봉사 면에서의 혁신입니다. 2024년 9월 이 중심은 심판 감정 증서를 사용해 국가 사물 인터넷 코드 표시 관리 중심과 접목시켰습니다. 전용 인쇄 시스템을 연구 개발한 후 사업률이 매일 30개에서 5,000개로 향상됐습니다.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삼의 산지, 삼령, 등급, 검사 결과 등 전 생명주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심은 또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봉사하고 백산, 동화, 길림 등 주요 인삼 시장에 봉사소를 설립해 인삼 농가, 상인들의 검사 원가와 손실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과거에는 견본 검사를 하려면 몇백 킬로미터를 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집문 어구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힘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백산시의 한 인삼 재배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변주 검사검측중심의 국가검사의 힘으로 산업토대 구축하고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대상이 품질강구 5년 기술기구 봉사 고품질 발전 국가급 전형 사례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행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긍정을 받았지만 이 중심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병래 원사 사업소와 협력을 심화해 산삼 등급 구분, 삼령 감정, 내재 성분 검증 및 공예삼 정밀 감별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삼 감정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 인삼 검사 국가 대표팀을 만들고 산삼 감정 지능 보조 장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 감각 기관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동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국 인삼로경 검사검측의 선두주자로 될 뿐만 아니라 산업표준의 재성자, 기술혁신의 최권지, 브랜드 가치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무림봉은 말했습니다. 인삼의 신분인증으로부터 한계산업의 표준책에 이르기까지, 한 실험실의 기술 돌파로부터 전국 시장의 브랜드 신뢰에 이르기까지 연변주 검사검측중심은 20여 년의 시간을 들여 국자호 기술기구가 지방 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생동한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사법보호사별관의 내용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위책 공식 개정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교육부, 민정부, 사법부, 공청단 주황, 전국 분열연합회, 중국 차세대 관심사업위원회는 공동으로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서 은발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미성년자 사법보호 실천 수요에 맞추어 퇴직한 동지들이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전반적인 요구와 10가지 중점 사업을 명확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조사, 갈등해결, 인민배심원 담당, 일부 소송활동 동반, 교육지도, 심리상담, 가정교육지도, 구조지원, 판결 후 회신, 법률선전 등이 포함됩니다. 의견은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문제 지향을 강화하며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건 및 인물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며 퇴직자들의 전문 특기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 과제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견은 퇴직자가 미성년자 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절차를 규범하고 조직 지도 강화, 사업 기재 보완, 서비스 보장 강화, 경험 총화 중시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단계 각급 인민법원, 교육, 민정, 사법행정, 공청단, 분열연합회, 차세대 관심사업위원회 등 부문은 의견의 요구를 성실하게 리행하고 조건에 맞는 퇴직 인원들이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전력으로 지원하고 은발의 힘으로 민족의 미래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시에서 개최된 2026년 4호 농촌도로 건설, 관리, 유지, 보수와 운행이 잘된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현장회의에서는 15기간 교통운수 분야는 정밀하고 질세 있는 건설, 유지, 보수 및 갱신, 개조, 안전성과 근성 향상, 봉사의 보편적 혜택 균등성, 심층적 융합 발전 등을 강조하면서 건설, 관리, 유지, 보수와 운행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정과 향후 한 시기 동안 교통운수 분야는 8개 면의 중점 사업을 들어주게 됩니다. 우선 농촌 도로망을 최적화 및 승격합니다. 계획의 실행을 들어주고 구역별 및 집단화 향촌 도로망 건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도로의 승격을 촉진하고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농촌 도로의 유지 보수와 갱신 개조를 강화합니다. 도로 상황에 대한 자동화 검사와 평가를 강화하고 유지 보수와 갱신, 개조의 연결 및 실행을 심화하며 일반 도로의 시급한 갱신이 필요한 구간의 정비 및 향상 3년 행동을 다그치 추진합니다. 셋째, 농촌의 교통안전 보장을 강화합니다. 기반시설의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재해 예방 및 감소 능력을 증강하며 운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질 안전을 보장합니다. 넷째, 농촌 운수 봉쇄 질을 향상시킵니다. 농촌 려객 운수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행을 추진하고 도시 농촌 려객 운수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촌의 물류 봉사망을 보완하고 농촌의 려객 화물 우편 융합 발전의 질적 향상과 능률 증대를 깊이 있게 추진합니다. 다섯째, 농촌 도로의 업종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우수 중등 도로의 비율을 핵심으로 하는 동적 평가 기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법규와 정책을 보완하며 로장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자금 투입 보장을 강화합니다. 여섯째,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친환경 전환에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농촌 도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승격을 주동하고 농촌 도로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다그칩니다. 일곱째, 농촌 도로 전행의 시범, 견인 역할을 발휘시킵니다. 4호 농촌도로와 도시, 농촌, 교통운수의 일체화 시범 구축을 전개하고 교통강국 시범 건설을 추진하며 농촌도로에 대한 선전과 인도를 강화합니다. 여덟째, 향촌 전면 진흥의 추진을 위해 봉사합니다. 농촌도로 시설의 봉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촌산업 발전을 위해 봉사해 농민 대중의 취업 및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힙니다.

일전의 공무원은 국민건강 15계획을 인쇄 발부해 15시기 건강중국 건설을 다그칠 때 대해 포착했습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 위생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며 새 시대의 위생건강 사업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하며 의료위생 발전 방식이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봉사체계가 질과 효익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며 계획과 관리가 체계적 협동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건강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 증강을 추동해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이끌며 건강에 유리한 생산생활 방식과 경제사회 발전 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그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2030년이 이르러 건강우선 발전 전략의 제도 체계를 점차 구축하고 건강촉진 정책의 제도 체계를 더욱 보완하며 중국 특세 기본의료 위생 제도를 한층 보완합니다. 공공위생 안전보장 능력과 기층 질병예방치료 및 건강관리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키고 의료위생의 자원 배치를 더욱 최적화하며 다차원 의료보장체계를 한층 보완합니다. 인민의 생명건강을 위한 교육, 과학기술, 인재, 일체화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서의 중국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건강중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1인당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에 도달하도록 하며 주요 건강 지표가 고소득 국가 수준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2035년 건강 중국의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게서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전주기 건강봉사 최적화 고수준 위생건강 안전장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수하고 효율적인 통합형 의료위생봉사 체계를 진일보 보완, 위생건강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힘써 육성, 건강중심의 고효율 관리를 심층적 추진 등 다섯 개 분야를 둘러싸고 24가지의 중점과업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품질 건강봉사, 고수준 위생건강안전, 위생건강봉사체계 현대화 건설, 인민 생명건강 관련 중대혁신, 공립병원 개혁과 고품질 발전 등 중대공정위 프로젝트와 15시기 의료위생자원배치 지도원칙을 제기했습니다. 또 교육에서는 위생건강사업의 전 과정과 각 방면에 대한 당의 령도를 관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건강중국 2030 교육요강과

결합해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과 실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총괄조례를 강화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계획 실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과업과 조치를 연구하고 최적화해 계획의 각 항 과업이 관철 시달되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입니다. 아래 계속해 습금형 총석의 인민정감에 관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이상과 신념은 당을 창립하고 흥성시키는 도대며 당원 간부들의 안심 림명의 근본입니다. 이 리상과 신념은 바로 마크스주의 신앙,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리상입니다. 습관병 총사기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돌 경축대회에서 우리 당은 마크스주의를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품고 중화민족의 전추위협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의 사업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은 당의 사상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습관병 총서기는 여러 차례 혁명 리상은 하늘보다 높다는 말을 인용해 리상과 신념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으로서 공산당원에게 리상과 신념이 없으면 정신적 칼슘이 부족해 연골병에 걸리게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당이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각급 지도 간부들은 자각적으로 네 가지 유무를 기준으로 대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자신의 사상과 행동이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리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함에 있어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반드시 정신적 칼슘을 힘써 보충하고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평생 과제로 삼아 한평생 믿고 한평생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대세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형세에 대응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막스주의에 대한 신앙,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 실현에 대한 신심을 모두 중국 인민이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대의 지도로 이끌고 더 받쳐주는 강대한 정신적 역량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3월 습금형 종사기는 하복 응안 신고를 고찰했습니다. 중앙기업 종업원, 대학교 교원, 의무 일꾼 등 웅안의 새 시민들은 저마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종사기는 여러분은 첩회의 개척자들입니다. 당예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들고 즉시 행동에 나서 웅안과 경쟁기 협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혁명전쟁 연대 전당과 전군이 당중앙의 명령을 단호히 집행한 데로부터 건설 연대 수천 명의 교통대학 사생들이 짐을 싸들고 곧 출발해 서북으로 달려가 공원을 세우는 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새시대의 웅안신구 건설자들이 스스로 앞장서 일선에서 분투하는 데 이르기까지 당을 따라 확고부동하게 나아가고 당의 수요에 복종하는 것은 확고한 리상과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리상과 신념이 확고해야만 마음속에 당이 있고 당에 충성하는 데 확고한 사상적 토대가 있게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새시대의 당의 혁신 리론을 깊이 리해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사상을 낳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오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왕성한 생기와 활력은 막스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충분히 검증했고 막스주의의 인민성과 실천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막스주의의 개방성과 시대성을 충분히 부각시켰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18차 당대회를 당의 혁신 이론의 주요 내용을 8개 명화, 14개 견지로 개괄했습니다. 당중앙 제19기 6차 전의회의 개괄을 거쳐 당중앙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개괄했으며 2가지 결합, 6가지 반드시 견지 등 당의 리론 혁신을 추진하는 과학적 방법을 총화하고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바로 이런 새 시대의 당의 리론 혁신과 실천 혁신 속에서 체계화, 합리화 과정 속에서 습금형 새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발전했으며 완전하고 과학적인 리론 체계로 됐습니다.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를 정확하며 진리를 신앙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확고한 리상과 신념의 정신적 전제입니다. 9차례 당내 집중교양을 배치하고 전개했으며 중국 공산당 당원 교육관리사업 조례를 인쇄 발부하고 연속 3차례 당원 교양 양성사업 5개년 계획을 재정 실시했습니다. 새 시대에 일련의 조치들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당의 혁신 리론을 깊이 학습하고 투철히 터득하도록 힘있게 추진했으며 정신적 칼슘을 보충하고 사상의 령혼을 정립하며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끊임없이 분투하고 게으름없이 정진하는 동력의 원천입니다. 왕의창은 18세 군대에 입대 당의 지휘에 복청하는 인민자제병이 되었고 우하스 수라이 많은 도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날마다 깊은

산속의 목축 지역을 누볐습니다. 올해 7월 1일 습금형 종석에는 7일 훈장 획득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하고 친절하게 악수하며 축하를 표했습니다. 가구는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 관건적인 순간에 마음을 밝히고 본색을 보여줍니다.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견지할 수 있는가, 고생은 앞장서서 하고 향락은 뒤로 미룰 수 있는가, 근면하게 사업하고 청렴하게 봉사할 수 있는가, 리상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분투하며 자신의 모든 정력, 나아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가, 습금형 종석에는 한 명의 공산당원, 한 명의 지도 간부가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지내는지를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을 이렇게 개괄했습니다.

새 시대의 새 로장에서 각종 위험과 도전이 잇따라 밀려오고 그 복잡성과 엄중성은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리상과 신념과 강인한 혁명적 의지를 유지한다면 모든 난관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으며 어떤 함정이든 어떤 주객과 차단이든 어떤 봉쇄선이든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보가 시작되는 해이자 중국식 현대화가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내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5돌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종석에는 전당의 새로운 역사적 휘황함을 힘써 창조하자는 위대한 호소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리상과 신념의 불씨는 일단 타오르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변 인삼산업의 도약과 교통운수 분야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내용, 국민건강 15계획에 이어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당신